0: 네, 오늘 첫 곡은 카더가든의 로맨틱 선데이였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 OST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로맨틱까지는 안 바래도 좀 평화로운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1842님은 격주로 일요일에 플로깅 그 왜 걸어가면서 쓰레기 줍는 거 있죠? 그거 봉사하신대요. 늦잠은 포기해야 하지만 8,9천보 걸어서 운동도 되고요. 동네도 깨끗해지고 하루도 길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라고 역시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761님은 남편하고 창고형 마트에 갈 준비하면서 듣고 계신다고 시부모님, 남편, 저 그리고 우리 삼남매 일곱 식구가 사는 집이라 일주일치 식량 구비를 잘 해둬야 하거든요. 오늘은 등갈비를 잔뜩 사올 거예요. 라고. 야, 일곱 식구 흔치 않죠. 요즘에는. 저희도 뭐 진짜 가끔입니다만은 내 식구가 다 모일 때면 제일 먼저 티나는 게 냉장고. 네, 벌써 갑대야? 뭐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래도 행복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일요일 오늘 아침 1부 시작할게요.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 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 어실 원스야
7: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9: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0: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원래는 이승환 씨의 목소리로 많이 기억하고 계신 화려하지 않은 고백, 규현의 목소리로 이 곡도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1142님, 오늘 눈 뜨자마자 먹신에 계시가 내렸어요.

감자 버터구이를 만드는 중인데 먼저 프라이팬에 버터를 잔뜩 바르고 감자를 구우면 고소하니 얼마나 맛있다고요. 감자를 이렇게 썰어서 구우는 거겠죠? 네. 이 조합은 뭐 예,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1142님 3200번님은 오랜만에 옥상 올라가서 이불을 팡팡 털고 왔습니다. 와, 먼지가 어찌나 나오던지 신나서 털었더니 아주 팔이 후들후들하네요. 라고. 이게 뭐 요즘 간헐적 비 소식이 많은데 아무튼 주중에 온 문자였습니다. 4890님은 저녁 때 친구가 공연을 합니다. 실내 악단에서 바이올린을 연주, 아 프로 전문 연주자시군요. 좀 잘 차려입고 가고 싶었는데 살이 쪄서 마땅한 옷이 없고 그냥 깨끗하게 잘 빤 옷 입고 가려고요. 예, 아니 뭐 예, 연주가 중요하죠. 네,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라브 모에스티에서 네, 너무나 유명한 곡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도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다 사랑하는데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시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마냥 로맨틱하면서도 네. 마냥 뭔가 좀 딴 세상에 사는 듯한 기분이 드는 베리 매닐로우의 Can't Smile Without You. 예. 특히나 이분 노래가 좀 그런 경향이 많죠.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하는 4463님 5개월 딸 육아족인 꿀떡맘이에요. 혼자 육아하며 적적해서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는데 문자는 처음 보내봅니다. 아기는 시간 딱딱 맞춰 분유 먹이면서 제 아침 점심은 맨날 건너뛰다 보니 살이 임신 전만큼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쑥쑥 크는 딸 보는 재미로 즐겁게 육아하고 있어요. 육아 메이트 오늘 아침 땡큐라고. 아, 남들은 뭐 진짜 네 5개월 만에 그 임신 전으로 가신 거면 진짜 누가 보면 다이어트 작정하고 하셨다고 생각하겠네요. 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계속 따님과 행복한 시간들 가끔 중계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이 안 보여서 땀을 뻘뻘 흘리며 30분을 찾아 헤매다가 아침에 차 빼주느라 내려갔다가 그거 운전석에 두고 왔더라고요. 아이고 덕분에 아침부터 땀으로 샤워하고 개운합니다 라고 5983님 요즘에 집전화를 안 쓰니까 진짜 한번 폰 잃어버리면 그 폰 찾는 그 뭐 앱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당황하게 되죠. 예. 아, 찾았으니 다행입니다. 자, 이어서 퀸시 존스의 앨범에서 듣습니다. 0892님이 듣고 싶어 하신 곡. 저도 참 한때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아이노 코리다.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 기본수당입니다 2019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첫 돌부터 만 7세까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월 최대 50만 원 지원 전국 최고 수준 총 1억 원 이상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선택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강원 산지와 동해안으로는 오늘 오후까지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 때문에 고속도로에 낙하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으로 쇠운교 1차로에 장애물이 발생해 처리하고 있고요. 그 밖에는 오늘 아직은 고속도로 정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고장차가 유독 많습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쪽으로 가덕터널 부근 현재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역시 터널 안에 부산 쪽 원무터널에 승용차 고장 처리 중이니까 전방 잘 살펴 진입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 양재부터 반포 구간 정체 시작됐습니다. 박소영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책에서 만난 문장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일요일 아침 귀를 기울이면 신산리 카페에서였다. 젊은 여자 둘이 뚫어져라 바다를 보고 있었다. 통창에 쓰여있는 돌고래도 놀러오는 신산리 마을카페 문구를 믿는 눈치였다. 여기서 기다리면 돌고래가 나타나나 봐. 돌고래 톤으로 소리 높여 반기더니 이내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상괭이가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래. 작은 돌고래네. 가만히 있어도 웃는 얼굴이야. 우리 여기서 돌고래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맑고 쾌청한 데다 파도도 잔잔한 날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돌고래가 튀어오르면 아주 멋진 광경일 터. 나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그들의 시선을 따라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고래를 볼 수 있다면 그들 덕분이라며 고맙다는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았다. 자리는 떨어져 있어도 같은 마음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니 마치 아는 사이처럼 느껴졌다.

The Wallflowers, Heroes라는 곡이었습니다. 보통 One Headlight이라는 곡만 들려드리는데 오늘 이 노래 가사에 I wish you could swim like the dolphins라는 예, 가사가 나와가지고 이어서 들었어요. 황희영님께서 공유해 주신 이해숙 산문집 제주의 13월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 휴가 가고 싶은데 날짜는 멀었고요. 마침 제목이 눈에 들어와서 읽고 있는 책인데 신산리 바다에 돌고래가 튀어오르는 장면이 상상이 돼서 공유해봅니다. 참고로 제목이 왜 13월인지는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책 다 읽고 뜻을 알게 되면 그때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13월 옛날에 별 노래처럼 12월 31일이라고 올해가 바뀌는 게 싫어서 1월을 13월이라고 하셨나 했죠. 자, 희영님께는 유산균 세트와 호박차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U2의 노래예요. With or without you.

레니 크래비츠의 Fly Away였습니다. 자, 일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9667님, 어제 가족회의로 드디어 여름 휴가지를 정했습니다. 올해는 충북 단양으로 가보려고요. 단양은 패러글라이딩이 유명하던데 딸과 함께 도전해볼 겁니다. 고소공포증이 심한 남편, 땅에 두 발 딱 붙이고 서서 자기는 열심히 사진을 찍어주겠다네요. 자신 없으면 이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는 만만하게 보고 한번 그 달리는 배에 달린 그 패러글라이딩 있거든요. 그건 이름이 다른가? 처음에 자세를 잘못 잡은 상태로 뜨다가 하늘에서는 자세를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해가지고 아 되게 애매하게 예. 야, 참 무섭구나.

0: 아무튼 네 벌써부터 이렇게 딱 정해야죠. 네. 8033님은 딸기 농장에서 한참 모종 키우고 계신데 하우스 안에 습도가 너무 높아 땀이 줄줄 흐른다고. 주말에도 일하는 전국의 농부 여러분 물 자주 드시고 오늘도 파이팅 하셨습니다. 야 진짜 요즘 같은 더위에 하우스 안은 상상이 되는데요. 진짜 더위 조심하시고 고생하신 만큼 많이 수확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이예진님은 오늘은 집콕 할 거예요. 그래서 홍콩 영화를 연달아 세 편 보려고 합니다. 아비정전, 중경삼림, 화양연화 순으로요. 촉촉하면서도 진득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하셨는데 뭐 벌써 한 번씩 정주행 하신 영화를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왕가의 감독의 팬이신 것 같기도 하고 예, 좋아하는 영화는 이어서 봐도 네 좋아요. 8726님은 입주민이 700명 정도 모여있는 아파트 단톡방이 있는데요. 와 매일 아침 저녁에 주요 뉴스와 날씨 좋은 글귀를 올려주시는 이웃님이 계신데 주말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덕분에 편하게 보고 있어요. 참 대단하세요 그분. 그 와중에 단톡방에 아침 가족도 계실지 궁금한데 한번 여쭤볼까 싶어요. 아침 가족들 여기부터라 라고. 야 입주민 700명 대단지. 네. 네 뭐 염치 없이 덥석 물어야지 되겠어요. 네. 많이들 광고 좀 해주십시오. 네. 온 단지가 MBC FM과 함께하는 그날까지. 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1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1: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1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네, 이어지는 곡은요. 예전 토토가 일찍이 발표해서 정말 이거는 가끔 필청하게 되는 곡인데 이걸 또 아주 멋지게 에릭 베네와 페이스 에반스가 리메이크를 했더랬었죠. 토토의 명곡 조지 폴즈를 네, 에릭 베네, 페이스 에반스의 버전으로 듣고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집.

침석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일요일 이 시간에 들었다라는 뜻은 한 주 동안 들었던 노래 중에서 가장 많은 하트를 받은 곡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적과 정인이 함께 노래한 Before Sunrise. 예, 금요일 날 들려드렸는데 또 마침 그날 영화 대사관 이 영화가 국내 개봉 30주년을 맞아서 재개봉한다고 네, 세훈 작가님이 영화 얘기를 다시 들려주셨는데 이 노래 비하인드를 듣고 보니까요 영화, 책, 음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영감이 되어주는 존재 그래서 너무 좋아요 라고 1899님 제가요 비포 선라이즈 10번 넘게 본 사람이거든요. 네, 이 영화의 감성은 진짜 독보적인 것 같아요. 내가 셀린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노래를 들으며 한 번 더 상상해 봤습니다. 3140님. 뭐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로맨틱물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습니다만, 나이를 먹고 보니 이런 노랫말이 생각나는군요.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연애세포가 남아있어도 이상한 거지. 예. 참 호르몬의 작용이라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3부 다시 시작할게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15B의 앨범에서 오웬이 피처링한 노래였어요.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였습니다. 자, 이어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립니다.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전남 구례운에서 양정수님의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해드리는데 제목이 아주 시적입니다. 텃밭에 채소와 노을을 수확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플레이리스트 살펴보죠. 얼마 전 늦가을에 심어둔 양파와 감자를 캐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더니 하늘이 노을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텃밭 가장자리에 피어난 노란 꽃도 더해져서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완성되었는데요. 그날 느낀 수확의 기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떠올리면서 노래 몇 곡을 골라봤어요. 첫 번째 곡은 뜨거운 감자의 고백. 보슬보슬

갓 쪄낸 뜨거운 감자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곡이고요. 두 번째 곡은 양파, 애송이의 사랑. 이름만 들어도 동글동글한 양파가 떠올라서 미소짓게 되고, 양파와 양송이 버섯을 가득 넣어 끓인 따뜻한 수프도 떠올라요. 마지막 곡은 에고트립의 걷는다. 요즘처럼 노을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걸을 때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예, 앞에 두 곡에서 계속 감자도 나오고 양파도 나와서 마지막 세 번째 곡도 뭔가 등장하지 않을까 했는데, 자,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세 곡의 노래 지금부터 편안하게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양정수님의 플레이리스트 텃밭에 채소와 노을을 수확했습니다 에서 세 곡 에거트립의 걷는다 양파 애송이의 사랑 뜨거운 감자 고백 이렇게 세 곡 들었고요 저희가 정수님께는 로스팅 원두 선물로 보내드리면서 보너스 추천곡으로 퍼시픽의 선셋 블레바드 준비했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99-5555.

0: 아디. 인생은 워프레스.
1: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지금 서울의 기온 23도, 대구도 25도 안팎으로 아직은 많이 덥지 않고요. 바람도 간간히 불어서 야외활동하기 딱 좋은 날씨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조금씩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부터 수원, 또 양재부터 반포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일찍부터 금천 구간, 경인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신월 부근 이렇게 도심 방향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아직은 밀리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천 쪽으로 대관령 4터널 부근 현재 3차로에 고장차 확인되니까 터널 진입하기 전에 미리 다른 차로로 바꿔 진입하셔야겠습니다. 박수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저는요 미용실 가면은 말을 시키시는 원장님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남자 선생님이신데 진짜 말씀이 많으세요. 제가 의자에 앉을 때부터 머리 다 깎고 나올 때까지 끝없이 말을 하세요. 저는 좀 마음 편히 눈 감고 쉬면서 졸기도 하고 싶은데 원장님이 자꾸 말을 거시니까 눈 부릅뜨고 물음에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잘 아시고 알아서 머리 잘 해주시는 원장님에게 계속 머리는 깎으러 갑니다.

0: 글쎄요.
1: 아마 내향인들은 뭐 좀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근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조용한데 머리를 내 맘에 들게 안 만들어주는 원장님보다는 말씀이 많아도 스타일을 아는 원장님이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미리 저 원장님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오늘은 좀 눈 좀 붙이고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연기를 좀 하시면 선제 공격 해보시면 어떨까요? 머리 딱 마음에 들게 해주시는 원장님 진짜 찾기 어려워요. 자, 이렇게 6월 21일 일요일 문득 너에게 동욱님께 답장 전해봅니다.

이승철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소리쳐. 네. 문득 나에게 이동욱님.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고 계신데요. 아, 이런 분도 계세요. 1447님. 상대는요, 운전할 때 옆에서 얘기하면은 어때요? 저는 그냥 라디오나 음악 들으면서 조용히 운전만 하고 싶은데 외근 같이 다니는 저의 동료도 그렇고 우리 집 남편도 그렇고 참 제잘제잘 할 말이 끊이질 않아요. 아, 좀 조용히 가자. 그러면 5분 정도 지나면 다시 아 맞다. 아 근데 이러면서 토크가 시작되죠. 이젠 포기했어요. 아 굉장히 그 이런 분은 내향적이라기보다 뭐 네 저는 일단 운전을 할 때 옆에 탈 때가 많고요. 제가 운전할 때는 보통 이제 아들들이 타고 있어서 예 제잘제잘 얘기를 제가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예. 근데

그래도 말 그렇게 많던 사람이 갑자기 너무 조용하면은 또 분위기 이상할걸요. 예. 그리고 원래 그저 운전하시는 분은 장거리 운전하고 그러면 졸지 말라고 옆에서 이렇게 말똥 뭐 해주고 그러잖아요. 네. 자, 1447님의 사연이었고, 삼촌 안녕하세요. 왔어요. 삼촌. 9690님. 금요일에 기말고사 끝나서 대학교 첫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영어 공부도 하고 진짜 보람차게 보내고 싶은데 언니가 제 계획을 듣더니 콧방귀를 껴요. 어디 한번 지켜보겠다나? 아니 꿈도 못 꾸냐? 라고. 그러게. 네. 대학 첫 방학을 이렇게 보람차고, 야 진짜 반듯한 조카군요. 우리 9690님. 자, 뭐 언니한테 보란 듯이 책을 한 몇 권, 세 권 이상 네 떼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찐 방학이, 참 방학이 되기를 삼촌이 응원합니다. 이영진님, 아침에 일찍 창고에 와서 버릴 거 다 꺼내 모으고 정리했는데 막상 버리려니 아깝고, 일단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도로 넣어놨어요. 나 몇 시간 동안 뭐 한 거지? 물건을 떠나보내는데도 용기가 필요한가 봅니다. 이거 제가 참 공감하죠. 먼저 옷 같은 것도 그렇고, 내가 근데 전문가들은 그러더라고요.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으면 당신의 옷이 아니다 생각하고. 아무튼 그러면 또 이런 생각, 내년에 입을 수도? 이렇게 돼. 늘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결국 원하는 옷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그냥 땀 삐질삐질 흘리고. 제 얘기였어요. 자, 이어서 5350님이 신청하신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노래입니다. Reflection.

네, Every Second라는 미나 오카베의 음성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확히는 당신의 품에 안긴 지금이 너무 좋아서 영원히 머물고 싶다. 이런 내용의 7786님 조카 보러 왔다가 어린이집에 가방 보고 빵 터졌어요. 어린이집 가방에 그 소주 두꺼비 캐릭터 인형이 달려있는 거 있어. 언니도 몇 번 떼어봤는데 조카가 울고불고 포기했대요. 물론 두꺼비 인형은 귀엽고 죄가 없다지만 어린이집 가방에 달고 다니니까 왜 이렇게 웃기고 민망하죠? 조카가 좀 고집부려가지고 그걸 계속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언제적 두꺼비인데. 아, 제가 10대 시절부터 있던 얘가 한참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나타나가지고 네. 네, 귀엽잖아요. 네. 자, 이어서 찰리 푸스의 노래 이어드릴게요.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오늘 일요일이라 혼자 듣고 계신 아침 가족들, 이거 듣고 있으면은 뒤에서 우와 우와 코러스 따라하고 따라하게 되지 않을까. 맨하탄 트랜스퍼의 보이.

0: 둘, 셋.
1: 안녕하세요. 트리플 S입니다.
0: 다인원 그룹이라 다 같이 연습을 하는 일부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24명이 완벽한 대형을 맞추는 순간 벅차오르는 기분은 24배 그 이상이죠.
2: 함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버팀목이 많다는 뜻인 것 같아요.
3: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해보자고 일어서는 열정으로, 꺾이지 않는 우리 모두 힘으로
0: 베이비 플라워와 함께
1: 눈부시게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잠시 후 제7회 횡성호수길 축제 기념 원주 MBC 라디오 공개방송 2부가 송출됩니다.
1: 티켓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전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웨인 베일입니다. 제가 사실은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가수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수 웨인 베일이고요. 여기 횡성은 제가 처음 와봐가지고 지금 산도 그렇고 호수도 그렇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까 공연하기 전에 한 바퀴 돌아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또 오고 싶습니다. 아직 제가 횡성 안으로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공연 끝나고 꼭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쿨의 아로아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0: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1: 네, 제7회 횡성 호숫길 축제 원주 MBC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네.
1: 여기는 시원하게 바람이 불고 있지만 벌써 본격적인 여름 시작을 앞두고 있잖아요.
2: 당연하죠.
1: 네,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이제 습도 또 더위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올해는 더 덥고 또 비도 많이 온다 이러더라고요.
1: 그런가요?
2: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여름이 무섭다 싶다가도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2: 어떤 게 있죠?
1: 거리의 찐 옥수수, 수박,
2: 네,
1: 복숭아 같은 제철 음식들을 즐기다 보면 또 여름이 금방 훅 하고 지나갈 겁니다.
2: 너무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1: 제가 보기와 다르게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2: 보기와 다르진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예, 예. 하여간 진짜 군침 도네요.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네, 시원하게 즐기는 무대 준비했습니다. 다음 무대 소개해 주시죠.
1: 네, 다국적 걸그룹입니다. 블랙스완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Ta-ta-ta-ta-ta-ta!
1: Ta.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미윤이! 안녕하세요, 블랙스톤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파트입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MV입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갑입니다.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스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에이, 소리 좀 약해요. 좀 더 해주세요.
1: 오케이, 그럼 이 에너지로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갈게요.
4: 네.
1: Let's get it.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2: 나이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다음 무대 트로트 대세 김희영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죠.

0: 네, 김우영 씨의 무대 함께 했습니다. 횡성에 오셨는데요. 우리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로 첫 곡 띄워드린 김우영입니다. 횡성 호수길은 또 처음 와봐요. 네.
2: 우리 김우영 씨가 오니까 이 호수길이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아... 네. 첫 곡이 이제

0: 하고 싶은 거 다 해.
1: 네.
0: 네. 아우 노래 좋아요.
1: 그렇죠. 김형석 네. 선생님 아시죠?
0: 알죠.
1: 그 선생님께서 제게 선물해 주신 아주 소중한 곡입니다.
0: 김형석 씨가 김은영 씨를 위해서 쓴 곡이 하고 싶은 거 다 해군요.
1: 예, 정말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지어진 것 같아요.
0: 가수는 노래 따라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1: 네.
0: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펼쳐질 겁니다.
1: 그리고 또 이 곡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오늘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0: 네. 아 근데 오늘 뭐 팬클럽 여러분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1: 아 반갑습니다. 빛나라 의형 사랑해요.
0: 팬클럽 이름이 뭐라고요?
1: 빛나라 의형입니다.
0: 빛나라 의형.
1: 앞으로 반짝반짝 빛나라고 네.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0: 아 좋습니다.
2: 네 빛나라 의형 팬분들과 또 함께하고 계신데 네. 미스터2에서 5위까지 오르시면서 또 이후로 쭉 인기를 실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1: 네네.
2: 근데 무명 생활도 길었다고?
1: 맞습니다. 네. 뭐 10년 넘었죠.
2: 아 그래요?
1: 예. 네. 가요제 다니면서 수상하기도 하고 또 네네. 탈락도 많이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0: 아니 무명 생활이 10년이면 지금 옆에서 보니까 18살 같은데 그러면 8살에 데뷔했다는 얘기예요. 좋아한다 좋아한다.
1: 아, 너무 좋네요.
0: 예, 좋아한다. 예. 우리 김은영 씨에게 캡사이신, 뭐 매운맛으로 이런 또 수식어도 있더라고요.
1: 네, 제가 또 고음 네. 부분 할 때 아주 까랑까랑한 게 맵다고 네. 칭해주시더라고요. 아~
0: 그럼 여기서 잠깐 좀 그거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1: 어떤 걸까요? 한 소절 어떻게 해볼까요?
0: 매운맛.

0: 기가 막힙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기가 막혀요. 근데 무대 밖에서는 또 상당히 네. 좀 반전 매력이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1: 어, 그런가요?
0: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허당 매력?
1: 어, 허당미도 또 있다고 들어요. 아~ 네, 어떻게 아셨죠?
0: 그리고
1: 또 인간미 있다고 되게 털털하고 예, 예. 좀 조용조용한 부분도 있고 쑥스러움도 많고 그래요.
0: 아, 그래요.
2: 네. 네. 네, 반전 매력이 있는 캡사이신 김희영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면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1: 네네.
2: 앞으로 꼭 서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무대도 있을까요?
1: 도전하고 싶은 거 네. 뭐든 뭐 다 도전하고 싶어요. 저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0: 네.
1: 뭐 연기도 해보고 싶고 또 트롯을 기반으로 한 여러 장르도 한번 해보고 싶고
0: 네.
1: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발라드 신곡을 냈잖아요. 네. 정통 트로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발라드 트로트도 하고 항상 거듭하고 있습니다.
0: 네, 다양한 네. 장르에 도전하고 있는 가수가
1: 네네.
0: 바로 김우영 씨고요. 오늘 또 우리 원조 MBC 라디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 네.
0: 이걸 계기로 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김우영 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유, 감사드립니다.
0: 네. 다음 곡은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습니까?
1: 다음 곡은
0: 네.
1: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신곡을 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0: 네.
1: 좀 낯설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신나는 곡 했으니까 잔잔하게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심신을 좀 다지시라고
0: 네네.
1: 발라드 가져왔습니다. 공명은 놀라지 마세요.
0: 네.
1: 나쁜 놈이에요.
2: 나쁜 놈.
1: 여러분들 가슴속에 나쁜 놈 한두 명 있으시죠?
3: 네.
1: 누구세요? 옆 사람이라고? 옆에 있는 아내? 오라버니? 아, 그럼 안 되지.
0: 근데 이제 바로 옆에서
1: 네.
0: 제목 나쁜 놈을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들으니까
1: 네.
0: 기분은 별로네요.
1: 그냥 나쁜 놈 아니고 나쁜 놈이에요.
0: 그렇게 꼭 보고 해야 됩니까?
1: 아, 진짜 노래도 나쁜 이렇게.
0: 알겠습니다. 자, 기대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공명이 뭐라고 했죠? 그냥 나쁜 놈 아니고 어떤 나쁜 놈? 나쁜 놈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끝나면 아쉽잖아요. 오늘 횡성 호수길도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산책길은 좀 걸으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모두 꽃받치시길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도 마지막 곡 띄워드리고 저는 인사드려야 할 텐데요. 이 곡은 제가 경연 때 결승전에서 받았던 곡입니다. 도찐 개찐이라는 곡인데요. 너나 나나 뭐 비교할 것 없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즐기며 살아가자는 가사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끝곡 도찐 개찐 띄워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1: 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99-5555.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0: 횡성 호숫길 축제 원조 MBC 특집 공개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시원하고요. 풍광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스튜디오로 네. 나와서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과 한자리에서 함께하니까요. 느낌이 조금 다르죠.

0: 날인데요.
1: 그렇죠.
0: 라디오는 평소에 문자나 너튜브 댓글로만 소통을 하는데 네. 여기 한 공간에서 같이 무대를 즐기니까 더욱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이 계절에 함께 이렇게 생동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이런 자리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맞습니다.
1: 자, 이제 마지막 무대에 남겨놓고 있는데 마지막 무대 역시 무대와 객석의 거리를 좁힐 그런 주인공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트롯 비타민 강혜슬 씨입니다. 엄지척!

0: 와,
1: 감사합니다.
0: 잘 들었습니다. 네. 강예슬 씨가 불러준 엄지척. 어, 진짜 엄지척이네요, 노래가.
1: 아, 감사합니다.
0: 아, 네. 어, 횡성 호수길에 딱 오셨는데 어떠십니까? 네.
1: 어, 일단은 오는데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0: 네.
1: 제가 하루 습관 중에 미세먼지 체크를 그렇게 하거든요.
0: 왜요?
1: 공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0: 아, 그렇죠.
1: 공기 체크를 항상 하는데.
0: 아, 가수한테는 또 중요하죠, 그게.
1: 횡성 공기가 최고 좋음이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아, 오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0: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우리 강예슬 씨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무대 오른쪽에 우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1: 야.
0: 네, 근데 또 우리 강예슬 씨 눈 속에도 호수가 있네요.
1: 어머,
2: 와,
1: 와 네. 멘트가 거의 뭐 행성이시네요.
0: 네,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1: 감사합니다.
0: 예? 네, 예, 예, 예.
2: 네, 강예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워낙 끼가 많으시.

0: 잖아요. 연기에 또 가수 활동의 진행까지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요즘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분야 어떤 분야일까요?
1: 사실은 요즘에는 어떠한 하나에 국한되기보다는 네. 또 욕심쟁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노래도 놓칠 수 없고 또 연기도 제가 네. 연극영화과다 보니까 또 항상 이 가슴 한켠에 있거든요.
2: 네. 알죠.
1: 네. 그래가지고 다방면으로 다 놓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네. 이렇게 욕심이 많고 재능도 많은 사람이 바로 강예슬이란 가수고요. 원래는 이제 아이돌로 가수 데뷔를 했잖아요. 네네. 이제 트롯 전향한 지 얼마나 된 거죠?
1: 제가 2019년도에 전향을 했으니까 이제 네. 7년 차라고 할 수 있겠네요.
2: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1: 그러니까요. 네.
2: 이제는 좀 트로트 창법이나 어떤 트로트 문화 뭐 이런 거에 본인이 좀 많이 적응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이제 좀 7년 차다 보니까 네. 이제 스근이 좀 스며들긴 한 것 같습니다.
2: 중견 가수?
1: 네. 아직 그것은 아니지만
2: 중견 가수 강예슬 어떻습니까?
1: 중년 가수
2: 아니 중년 가수 아니고 중견 가수.
1: 아 중견 가수.
2: 예예.
1: 아 그 말의 무게가 좀 무거운 것 같아서 항상 초심을 좀 지키고 싶은 네네 새내기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2: 알겠습니다.
1: 같습니다.
2: 네.
0: 네 지금 횡성 호수교 축제 오셔서 함께하고 네. 계신데 옆에 호수 뷰도 너무 멋지고 노을도 예쁘잖아요.
2: 그러니까요.
0: 여기 오니까 같이 오고 싶은 분 보고 싶은 분도 있을까요?
1: 저는
2: 요새 열애하고 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1: 아쉽게도 저는 이런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오면 네. 꼭 조금 뻔할 수 있지만 가족들이랑 같이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2: 그쵸.
1: 네 가족이 먼저 떠오르네요.
2: 다 그렇죠 진짜 다
1: 맞아요.
2: 그럴 거예요. 네. 자 우리 강예슬 씨 뭐 앞으로의 활동 계획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방면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제가 또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 곡이 저의 신곡이라면 좀 신곡인데
2: 네.
1: 발매된 지는 1년이 넘긴 했지만
2: 네네.
1: 모르실 것 같아서 신곡이라고 소개하려고요.
2: 우리 트로트계에서는 발표하고 한 5년까지는
1: 그렇죠,
2: 신곡이죠.
1: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네, 네 앞으로도 또 이 넘버원이라는 노래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2: 네, 자 그럼 우리 강예슬 씨는 다음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1: 네, 네.
2: 저희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횡성 호숫길 축제 기념 원주 MC 특집 라디오 공개 방송 시원한 횡성의 호숫길 앞에서 함께했는데요. 횡성호의 시원한 풍경과 오늘 무대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저희도 여러분 덕택에 아주 행복했습니다. 자, 강예슬의 넘버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방금 앵콜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가시는 분들 가면 안 되는데 딱 걸렸어요 지금. 가까이에서 앵콜 하시려고 지금 움직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자리 그대로 돌아가십니다. 딱 걸렸어요. 제가 아, 노래 언제 끝나나 저거 잡아야 되는데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딱 걸리셨어요. 자, 자리 지켜주시고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았는데 같이 신나게 즐겨주실 거죠? 마지막 곡은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제가 잘 아시는 노래로 준비를 했으니까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같이 즐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마지막 곡 짠짜라 띄워드리고 인사드릴 건데요. 항상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강예슬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곡 짠짜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박자에 맞춰 박수같이 쳐주시면 좋아요. 준비하시고요. 자,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제7회 횡성 호수길 축제 기념 원주 MBC 특집 라디오 공개 방송 녹음본 함께 들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알찬 이야기와 더 좋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곡으로 프론티어라는 노래 띄워드립니다. 경기도립 국악단이 연주했습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즐거운 오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브런치 카페로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오늘 일요일이라고 늦잠 주무시고 일어나서 거울 보다가 아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부었지? 하고 깜짝 놀라진 않으셨나요? 마침 오늘 아침 건강 뉴스에 재밌는 상황별 맞춤 음식 처방전이 올라왔습니다. 데이트나 결혼식 하객 참석 때문에 몸에 꽉 끼는 옷을 입어야 한다면요. 무조건 파인애플을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소화를 돕고 몸의 부기를 쏙 빼준다고 하고요. 반대로 주전부리를 좀 참으려고 무설탕 껌, 그리고 껌 씹는 분들 많으시죠? 오히려 껌 속에 이 인공 감미료가 수분을 끌어당겨서 몸을 더 붓게 만드는 배신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외에도 내일 월요일에 출근해서 중요한 회의나 뭐 혹은 시험처럼 뇌를 써야 할 때는요. 참치를 곁들인 브로콜리 샌드위치가 기억력을 끌어올려주고요. 저녁 먹기 전에 출출할 때는 아몬드 한 줌이 포만감을 오래 지켜준다고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필요한 음식을 콕 집어먹는 이 습관 하나가 건강한 하루를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싶네요. 6월 21일 일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0: 다시 편집해 놨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1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6: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5: 제조원
17: 현대 오피스.
18: 뮤직 타임머신. 음악은 시간을 되돌리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보는 시간 뮤직 타임머신.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오프닝송으로 들으셨던 이 노래 정말 추억의 노래였죠. 2001년도 차트 71위에 올라있는 신화의 Hey, Come On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출발을 해봤는데 오늘 2001년도 차트를 준비를 해서 돌아왔거든요. 70위부터 쭉쭉쭉 만나보시죠. 먼저 70위입니다. 신성우의 이연이라는 노래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69위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라는 곡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68위는 시비메스 휘파람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25년 전의 차트 함께 만나보시겠는데요. 이 뮤직 타임머신이 일주일에 한 해, 예, 그래서 거쳐와서 지금 2026년부터 2001년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70위 과연 어떤 노래들이 있었는지 아마 2001년도 정도면은 기억도 안 나실 수도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또 회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70위 들려드릴게요. 신성우입니다. 이연.

2001년도 차트 68위 CBMS의 휘파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우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2001년도 차트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두 곡을 준비했어요. 예, 다음은 67위의 곡인데요. 플라워의 Crying이라는 곡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66위는 Fly to the Sky의 약속이라는 곡이었습니다. 2집 앨범에 또 예, 수록

수록되어 있었던 타이틀곡이죠. 약속. 두 곡을 띄워드리겠고요. 노래가 좀 깁니다. 두 노래 모두 4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말을 줄이고 얼른 들려드릴게요. 먼저 67위 플라워의 크라잉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다중이용 시설 및 아파트 화재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관리자는 소방시설을 때때로 점검하고 불이 나면 신속하게 신고 안내 방송 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부터 우선 대피시킵니다. 대피할 때는 상황을 살펴서 이동하며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닫습니다. 대피가 어려우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그리고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오늘은 25년 전 차트 만나보고 계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60위권대에 자리하고 있는 이 세 곡을 띄워드릴게요. 다음은 64위입니다. 샵의 스위티라는 곡이고요. 또 그리고 이어서 63위는 싸이의 새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61위로 가보면 UN의 파도라는 또 곡이 있었는데, 아, 이 세 곡들은 지금도 라디오에서 신청곡들로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 곡들이고, 또 그리고 심심찮게 또 들을 수 있는 곡들이거든요. 또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곡이 UN의 파도 아니겠습니까? 60위에 자리하고 있었네요. 이 세 곡을 들려드리겠고요. 먼저 샵이 부릅니다. 스위티.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 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25년 전으로 2001년도 차트 함께 만나보고 계신데요. 다음은 이 노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김장훈 씨의 난 남자다 라는 곡인데요. 2001년도 차트 60위에 또 자리하고 있었던 곡입니다. 또 작사, 작곡, 유희열 씨가 또 하시기도 했고 또 김장훈 씨랑 함께 하셨네요. 작곡. 2000년도에 나왔던 이노센스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는데 이 노래를 또 김장훈 씨의 가장 히트곡 중에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이 노래를 2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고요. 저는 또 잠시 후 좋은 명곡들과 함께 3부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객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다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2: 콘서트 늦겠다. 뜰차.
3: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4: 아,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2: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아니,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정오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첫 곡으로는 2001년도 차트 58위 홍경민 씨의 가져가 이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50위권대까지 넘어왔습니다. 다음으로 또 세 곡을 준비했는데요. 57위 조성모 잘가요 내 사랑이라는 곡이었습니다. 2001년 9월 13일 No More Love라는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고요. 아, 조성모 씨의 이때 목소리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앨범 커버부터 감성이 뚝뚝 떨어지는 그때 그 시절 감성이 드러나는 또 앨범 표지인데 57위

아, 이 잘가요 대사랑이라는 곡이 또 중위권에 있었고요. 또 그리고 56위는 강타의 북극성이라는 곡이었습니다. 폴라리스라는 앨범의 역시 타이틀 곡이었고요. 특히나 오 그대를 뭐 땡스 가드, 인 유어 아이즈, 그해 여름 정말 와 많았습니다. 명곡들이 많이 수록돼 있었던 앨범이었는데 그 중에 타이틀곡이 56위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55위는요 박효신의 바보라는 곡입니다. 1999년 12월 1일 해줄 수 없는 일이라는 앨범의 또 더블 타이틀곡 중에 한 곡이었거든요. 와 근데 정말 이 박효신 씨의 해줄 수 없는 일이라는 앨범이 명반으로 또 분류되기도 합니다. 뭐 애써, 뭐 피아니스트, 하늘은 왜 내게, 피터팬. 심지어 이때 박효신 씨 나이가 정말 어렸거든요. 근데 보이스나 이런 중량감은 굉장히 성숙하고 또 신인 중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었던 박효신 씨의 또 데뷔 앨범이었습니다. 이 곡이 또 55위였네요. 이 세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7위 조성모의 잘가요 내 사랑 띄워드리고요. 세 곡 듣고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차트 55위 박효신 씨의 바보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오늘은 25년 전 차트 함께 만나보고 계신데요. 그래도 25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낯익은 곡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지금 들으신 박효신 씨의 노래도 그런데 지금 앞으로 들려드릴 이 두 곡이 와 공교롭게도 붙어있네요. 53위 차태현 씨의 I Love You라는 곡이 있는데 52위가 정말 운명적인 것처럼 신승훈 씨의 I Believe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000년대 초반에 그 엽기적인 그녀, 예, 그 영화를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3부 마지막 곡으로 이 두 곡을 들려드리겠고요. 저는 또 말을 빨리 줄이고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53위입니다. 차태현, I Love You.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5: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6: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5: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아빠!
7: 엄마!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2001년도 차트 51위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듣고 오셨습니다. 정우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이제 4부를 향해서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4부, 4부에는 이제 40위권대까지 올라갑니다. 2001년도 차트 먼저 50위 만나보시죠. YDG 피처링 나나 함께한 곡인데요. 구리뱅뱅이었습니다. 50위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48위는 SES의 감싸 안으며라는 또 엄청난 명곡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47위는 또 백지영 씨의 추락이라는 곡이었습니다. 2001년 6월 14일 트레스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었고요. 특히나 백지영 씨는 이 시기에는 새 앨범을 들고 나올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보여줬었던 또 그 시기였거든요. 추락. 백지영 씨의 또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러면 먼저 50입니다. YDG 구리뱅뱅.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탈.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탈.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정오의 희망고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4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래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2001년도 차트 4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박혜경의 하루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박혜경의 하루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오늘 또 6월 21일 일요일에 함께 하셨는데요. 25년 전 노래들 들어보시니까 어떤 추억들,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셨나요? 예, 정말 어떤 곡들은 지금까지도 많이 들리는 또 노래이기도 하고 또 어떤 곡은 정말로 25년 만에 들었던 곡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또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2001년도 차트 45위에 자리하고 있는 김민종 씨의 You Are My Life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를 끝으로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생각만 해도 씩 웃게 되고 왠지 모르게 가슴 뭉클해지는 순간들 있으십니까? 아버지에게 자전거를 배웠던 추억, 엄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 나를 보고 웃어주던 아기의 미소, 이런 걸 떠올리다 보면 괜히 없던 힘도 생기는 것 같고 바닥이었던 자존감도 막 되살아나고 그러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뜨겁게 사랑받았던 기억,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오늘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 뜨겁게 사랑받으십시오. 저도 매일 이 시간 여러분께 사랑받은 기억으로 제 앞에 놓인 시간들을 용감하게 잘 보내고 돌아올게요. 6월 21일 일요일 출산 전 마지막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6월 21일 일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듣고 오셨습니다.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네요. 예? 제가 둘째를 낳는다니.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니. 이 참... 자꾸 왜 꿈속 같지? 자, 제가 이번 주 내내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왔어요. 네,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안영미에게 하고 싶은 말 좋고요. 뭐 그 마지막 조롱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만 되면 제가 예, 2시에 데이트 요 다른 거 몰라도 미니는 제가 계속 확인할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미니 보면서 사실 힘을 얻곤 했었거든요. 자, 지금 누구랑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사연 많이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오늘 아낌없이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신청곡도 환영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두대온 사연과 신청곡들 소개해드릴게요.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 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4: 배가 온다 딩동댕. 문을 연이 향기 땡. 한입 빼면 춤이 팡. 맹식한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1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1로 신고 상담하세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오셨고요. 9031번님, 7063번님 이렇게 두 분이 신청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9031번님 문자부터 볼게요. 횡령산에서 언니 라디오 들으며 평상에 누워있습니다. 와, 혼자지만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전혀 외롭지가 않아요. 점심으로는 김밥 싸와서 맛나게 먹었답니다. 먹는 게 남는 거죠. 이 공기, 이 습도에 악뮤 소문의 낙원 듣고 싶네요. 낙원이다, 낙원. 아, 횡령산이 아니라 황령산이구나. 안 했어. 아니 왜 산 이름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지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 거기 뭐 소문의 낙원도 좋고 평상에 누워있는 것도 좋은데 횡령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아니었구나. 그런 산은 없었구나. 아, 황령산이었습니다. 황령산. 아, 자 7063번님께서는요. 오늘 6학년 우리 딸이 처음으로 기타 배우러 가는 날이에요. 재밌게 잘 배우라고 응원해 주세요. 신청곡은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요. 우리 애가 요 노래를 기타로 치는 게 꿈이래요. 라고 했는데 와 대단하시다. 아니 따님도 대단하고 기타를 배우겠다고 하는 따님도 대단한데 이거를 허락해 준 부모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막 학원 막 5군데 6군데 보내면서 막 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대학교를 갈 준비를 미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음악을 또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제가 출산하기 전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저와 함께할 시간 이제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계시다가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제 목소리로 읽히고 싶은 사연,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제가 들려줬으면 하는 신청곡들 가감없이 보내주세요. 자, 9172번님. 가족이랑 놀러 갔다 오는 길인데 시간이 시간인지라 습하고 더워 죽을 것 같아요.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하츠 투 하츠의 포커스 신청합니다. 맞아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시죠? 올해가 작년보다 더 덥다는 거. 와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시원한 물도 많이 많이 마시고요. 아셨죠?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뭐든 무리해서 좋을 거 없습니다. 5257번님. 남편이랑 제주도에 왔어요. 평소 놀러가서 두 대의 문자 보내는 사람들이 부러웠는데 드디어 오늘 그걸 해봅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덥다니까 가고 싶지가 또 않네요. 시간을 꽉 붙잡고 싶습니다. 예나의 캐치캐치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부럽다. 제주도 너무 부럽다. 아니까는 그 임신 전에는 그렇게 어디를 가고 싶지도 않다가 왜 임신만 하면 운동이 하고 싶고 여행이 하고 싶은 걸까요? 저 요즘에 계속 자기 전에 여행 브이로그 보면서 자는 게 요즘에 제 유일한 낙입니다. 아 진짜 내가 진짜 둘째만 나봐라 진짜 내가 여기저기 다니 많이 다닐 거야 정말. 다닐 수 있을까요? 우리 9172번님 그리고 5257번님의 신청곡 하츠 투 하츠의 포커스 그리고 예나의 캐치캐치 바로 나가요.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우리 두댕이는 지금 뭐 하는 중? 영미라 음악 듣는 중.

feel like. 하츠투하츠의 포커스 그리고 예나의 캐치캐치에 이어서 제로베이스원의 탑5까지 듣고 왔습니다. 2168번님께서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집에서만 쉬고 있어요. 일요일은 웬만하면 안 나가는 게 저만의 규칙이거든요. 근데 집에서 할 게 없네요. 영미 이모가 집에서 재밌게 할 수 있는 일 5개만 알려주세요. 일요일마다 하나씩 해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점도 생각해 주시고요. 제로 베이스원 탑5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모도 집에서 할 게 없을 때는 쇼파랑 한몸이 돼서 TV만 보거든요. 드라마만 봐요. 아, 드라마 추천해 줄까요? 어? 강회장 보세요. 이거 초등학생도 봐도 되잖아요. 강회장이라 그리고 멋진 신세계. 그리고 아 그거 봤어요? 그 OTT 드라마인데 참교육 봤어요? 그리고 이모가 좋아하는 거 범죄 컨텐츠도 좀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봤어요? 아니면 꼬꼬무? 꼬꼬무도 정주행하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 이야기도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범죄 이야기 말고 그런 역사 아니면은 그 스포츠 선수들의 이야기 그런 거 봐도 재밌어요. 아니면 벌거벗은 세계사 볼래요? 근데 진짜로 벗진 않는데요. 근데 어쨌든 재밌어요. 그것도 역사 얘기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이모는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누군가가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좋아해요. 책 읽는 걸 싫어하거든요. 2451번님. 오랜만에 목포 와서 듣고 있습니다. 목포에 유명한 콩국수집도 들리고 빵도 사고 맛집 투어 잔뜩 하고 후다닥 집에 가려고요. 제가 요새 사랑하는 Now I'm Young 노래 신청해요. 천국 영미 언니가 꼭 소개해 주길 이라고 하셨습니다. 목포까지 가가지고 이제 콩국 아 물론 콩국수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콩국수 드시고 빵도 드시고 요즘에 보면은 빵 투어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자 2451번님이 사랑하신다는 Now I'm Young 천국 바로 쏠게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헛!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평소 일요일에 비하면 오늘 고속도로는 한결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강한 비가 내려서 멀리 외곽으로 이동하는 차들이 별로 없었고요. 때문에 오늘도 흐름이 좋은 편인데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옥산 분기점부터 독립기념관 그리고 달래내부터 반포 구간 포함해 총 24km가량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강촌부터 마곡터널, 서종부터 화도, 또 남해안주요금소부터 강일까지 서울 쪽으로 역시 26km 정도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특히 진부부터 진부 2터널, 만종부터 문막 구간 특히 어렵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쪽 여주 분기점 부근 승용차 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두시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진나리님께서 부탁하신 이매진 드래곤스의 Thunder 듣고 왔고요. 사연도 보내주셨어요. 남편 출장 따라서 시카고에 온 지 2주 차예요. 주말이라 남편과 급 데이트로 나이아가라 폭포 보고 돌아가는 길에 미국 댁 언니 생각나가지고 메시지 보내요. 언니 없는 동안 너무 그리울 거예요. 신청곡은 이매진 드래곤스의 Thunder입니다. 너무 좋겠다. 너무 부럽다. 남편 출장 갔는데 따라갔대. 따라가가지고 지금 데이트하고 있대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난 영화에서만 나오는 곳인 줄 알았어요. 아, 실제로 가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곳이었구나. 너무 부럽다. 그리고 얼마나 시원할까 지금. 응? 폭포수 아래에서 진짜. 아, 저 대신 한껏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142번님. 대학교 근처에서 사는데요. 지난 주만 해도 카페에 자리가 없더니만 오늘은 휑하네요. 지난주까지 시험 기간이었고 이제 방학 시작이라 그런가 봐요. 와, 너무 부럽다. 직장이 또 방학이 있었더라면 태연의 위켄드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근데 우리 때 그 방학과 지금의 방학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냥 무조건 노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 방학은 뭐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대학생분들도 그렇고 뭐 대학생분들은 더더군다나 이제 취업 생각하느라고 그러니까 오롯이 잘 즐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꼭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예, 그 나이에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지연님, 트라이앵글의 Love Is 부탁합니다. 요즘 계속 입에서 맴돌고 머리에서 생각나는 노래예요. 강동원님 영화 와일드 싱 무대 인사하는 거 보러 영화관에 갔었는데 엄태구님과 오정세님에게 눈길이 더 가더라고요. 영미님은 이 영화 보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다 본 것 같은 느낌은 이건 뭐지? 왜냐면 너튜브에 너무 그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특히 오정세님은 인별그램에도 그렇고 너튜브도 그렇고 알고리즘이 계속 떠가지고 뭐 이미 저랑 같이 영화 찍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가 좋아. 요게 또 챌린지가 또 떠가지고

너도 나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하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아, 류승룡 씨는 못 이길 것 같더라고요. 못 이길 거면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응. 자, 1142번님의 신청곡 태연의 위켄드, 그리고 이지연님께서 푹 빠져계신 곡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까지 얼른 띄워드릴게요.

태연의 위켄드 그리고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제 이어서 박윤희님의 신청곡 화사에서 큐트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보내주셨어요. 화장실 청소에 바닥 청소에 빨래까지 끝내고 바나나랑 반숙란 까먹으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화사 so cute 들으면서 쉬고파요. 젠슨 황님도 so cute 좋다고 샤라웃 하심. 그래서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젠슨 황이 들었으니까 나도 들어야지 이러면서 지금 안 그래도 화사 잘 나가고 있는데 더 잘 나가고 있어. 될 놈 될. 네, 그래서 틀어드렸고요. 자, 김은정님, 우리 애들 간식으로 아이스크림 10개를 샀는데요. 집 오는 길에 2개 뜯어먹고 배 아파서 경보로 급하게 집에 들어왔네요. 와, 진짜 큰일 날 뻔. 맞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막 집에서 땅콩이랑 그냥 같이 막 아이스크림 계속 까먹고 계속 찬 것만 계속 먹으니까 저도 정말 큰일 날 뻔한 적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 찬 거 그러니까 한 개 정도만 먹읍시다. 이거 너무 배앓이 하면 큰일 나요, 이것도. 자, 그럼 저희는요. 윤종신의 팥빙수 듣고 광고 듣고 올게요.

0: 잠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잠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썼다 썼다 잠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벌써 2부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9334번님. 영미 언니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 괜히 마음이 촉촉. 남편하고 난임으로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약도 짓고 불국사에서 등남 등녀 소원도 빌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들어가시기 전에 저에게도 기운 팍팍 주시면 너무 좋겠다요. 러버스 컨체르토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 아주 그냥 정말 그 시간차로 지금 막차 잘 타셨어요. 저한테 착상 기운 있는 거 아시죠? 예. 자, 저희는 2부 끝곡으로 9334번님께 바치는 임신 축하송 미리 축하해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항상 끌어당김의 힘 요거 얘기했죠. 사라본의 어 러버스 콘체르토 들려드리면서 3부로 돌아올게요. 착상 뿌르르 기운 드렸습니다.

일을 하지 않은 채 60년간 사용한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10번을 주사를 맞아도 안 나왔다면 11번째 주사가 들을까요? 경로를 탐색하려면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 하듯이 어깨 통증이 빨리 낫으려면 60년간 사용한 내 어깨 속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사를 10번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면 주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어깨 속이 주사도 듣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방향이 틀린데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은 치료를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빨리 낫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2: 콘서트 늦겠다. 뚫자.
3: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3: 두고 왔어?
4: 아,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려.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로 돌아왔고요. 브루노마스의 메리 유 듣고 왔습니다. 1463번님께서 오늘 친한 동생이 결혼해서 축하해주러 원주에서 대전까지 왔네요. 신랑 신우섭, 신부 최영일. 결혼 너무 축하하고 행복하게 살아. 영미 DJ가 읽어주시면 동생이 좋은 기운 받아갈 것 같아요. 신청곡은 브루노마스의 메리 유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정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신랑 신우섭, 신부 최영일,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기운 또 드려야죠. 예, 마지막 방송이니까. 자, 착상 기운. 아이, 벌써 착상하면 좀 그럴래나? 신혼은 좀 즐겨야 되나? 알겠어요. 그러면 반착상이라고 하자. 아, 반착상 기운 드리겠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자, 중간에 들어오신 두댕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이 제가 출산하러 가기 전 마지막 방송입니다. 갔다가 금방 돌아올 거예요. 아주 안녕 아닙니다. 자, 두댕이들의 문자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2시에 데이트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동방신기 주문 듣고 왔고요. 126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주말 출근하고 지금 퇴근 중이에요. 너무 배고파서 꽈배기 사 먹으면서 가는데 그래 행복이 별거 있냐 하고 스스로 위로의 주문을 거는 중입니다. 회사 노예가 선곡해봅니다. 동방신기의 주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아 저도 지난번에 우리 노 작가님 코너에서 노 작가님 꽈배기 얘기해가지고 그날 바로 제가 매니저한테 꽈배기 좀 사다 줘. 그래서 집에 갈 때 꽈배기 먹으면서 갔거든요. 그러고 그날 배앓이 배앓이를 어? 얼마나 제가 씹지도 않고 꿀떡꿀떡 삼켰으면 세상에 배앓이를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여름은 찬 것도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뭐 따뜻한 걸 드실 때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밀가루 음식은요. 아 주말인데 일하신다고 하시는 두댕이들이 많네요. 8352번님 택배 배송 중입니다. 등에 담이 와서 파스를 붙였더니 더운 날씨에 열까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 여름 노래 시원하게 싸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파스 붙이면 이거 계속 뜨겁잖아요. 아유 진짜 이거 어떡하냐. 담이 왔는데 그러면 어떡해. 아 이거 뜨거워도 조금만 좀 참으셔야 될 것 같다. 그렇죠? 1110번님 부산 해운대입니다. 10살 딸아이 축구 클래스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월드컵 기간이니까 신청곡으로 버즈의 Let's Go Together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진짜 이거 잠깐만 근데 실내 클래스 맞죠? 설마 이 더운 날 밖에서 축구 수업하진 않겠지. 이거 큰일 납니다. 애들 더위 먹어요. 자 그럼 8352번님을 위해서 시원하게 쏴드리는 썸머송 강희선님의 신청곡

0: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 노래 듣는 동안에 어머 입장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마우셔. 어떻게 제 은인이에요.

FX의 Hot Summer 그리고 버즈의 Red Go Together에 이어서 데이식스의 녹아내려요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은희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반찬에 오이김치까지 담근다고 설쳤더니 급 졸리고 피곤하네요. 소파에 좀 누워서 녹아내릴게요. 데이식스의 녹아내려요 틀어주세요. 아... 녹아내릴 시간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이 딱 뭔가 노곤노곤하니 점심 드시고 나서 약간 그리고 집에서 이제 에어컨 바람 좀 쐬고 나면은 슥 잠들 그 시간이죠. 하지만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마지막 방송이 아니면 마지막 방송이니까 목소리 다 듣고 주무셔야지. 그렇죠? 자, 7442번님. 늦은 결혼으로 시험관 임신 과정 중이 있는데 호르몬제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남편과 다툼이 잦아졌어요. 별거 아닌 걸로도 쉽게 예민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는 것 같아요. 영미 언니의 좋은 에너지 받고 힘내고 싶어요. 체리 필터의 해피데이 신청이요. 아, 이 기분 알죠. 아, 이 호르몬 난리 나는 이 기분 알죠. 저도 그래요. 저도 딱콩이 때도 그랬고 딱동이 때도 그랬고 그 임신 준비할 때 더 예민해져가지고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정말 나만 비련의 여주인공 같아가지고 그렇게 남편이랑 오히려 우리 사이 좋자고 아이 갖기로 해놓고서는 그렇게 싸우게 되더라고. 이럴 때 가장 기피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혼숙녀 캠프 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괜히 그런 걸로 어 맞아 괜히 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맞아 우리만 피해보는 거지 이러면서 괜히 또 남편한테 장문의 카톡 보내게 되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술 절대적으로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7442번님에게 행복한 날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체리필터의 해피데이 띄워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현재 서울 기온이 27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더위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은 중부 지역이 구름이 많겠고 내일 오후 제주에는 비가 예상됩니다. 또 전국 내륙 곳곳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상행선으로 차량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에서 독립기념관으로 27km 구간, 충청권 정체가 심하고요. 천안 논산고속도로도 천안 방향으로 정우터널에서 정안 나들목, 또 차령터널에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성휴게소에서는 사고입니다. 두 개 차로가 막히면서 바람부터 4km 구간 꽉 막혀 있고 당진과 홍성휴게소, 매송, 광명역에서 금천으로 어렵습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6: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지코의 아무 노래 듣고 왔습니다. 8569번님께서 중2 아들 머리 자르러 이발소에 왔어요. 주말이라 사람이 많네요. 오늘은 지코의 아무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사춘기 애들 보느라 번아웃이 왔는데 신나는 노래로 텐션 좀 올리고 싶네요. 진짜 중2 아들 상상도 안 간다. 지금 저희 아들이 지금 35개월, 36개월 지금 돼가고 있는데 지금도 말을 따박따박 그렇게 받아치면서 말을 이렇게나 안 듣는데 도대체 중2병이 오면 나 상상도 안 가요. 진짜 감도 안 온다. 요즘 말로 감도 안 온다. 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있겠습니다. 김현정님, 평일 이 시간에 공부하느라 못 들어서 주말에 늘 챙겨 듣는데 오늘 선곡 미쳤다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도 나오면 진짜 최고일 듯. 다비치 타임캡슐 가능할까요? 그러므님쇼. 얼마든지 가능하죠. 아, 근데 평일 이 시간에 공부하시느라고 두 대를 못 들으시는구나. 그러면 주말에 다시 듣기로라도 한번 들으셔봐. 주말, 저희 평일날 코너들 재밌는 거 엄청 많거든요. 그걸 다 놓치시고 있네. 음악 감상만 하시네, 음악 감상만. 이러시면 안 되지. 알짜배기를 놓치면 어떡해. 3541번님, 저는 고3 고딩인데요. 강원도 속초로 여행 가는 중인데 제가 사는 곳에서 강원도는 너무 멀어서 저희 엄마가 운전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영민님 라디오 들으면서 버티고 계세요. 항상 좋은 라디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산하시고 빨리 돌아와 주세요. 엄마께서 좋아하신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 신청합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지금 엄마 눈치 보느라고 지금 열심히 글을 쓴 게 느껴지네. 엄마가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죠, 옆에서. 자, 영미 DJ님한테 빨리 돌아오라고 전해주고 어반자카파 그 시켜봐 그러셨죠. 그래도 너무 좋다, 이렇게 같이 여행 가는 거. 엄마 안전운전 하시고요.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쌓으세요. 자, 김현정님께서 듣고 싶다고 하신 다비치의 타임캡슐, 그리고 3541번님의 어머님께서 좋아하신다는 어반자카파 피처링 빈지노의 목요일 밤까지 듣고 올게요.

다비치의 타임캡슐 그리고 어반자카파 피처링 빈지노의 목요일 밤에 이어서 박보미님께서 보내주신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까지 듣고 왔습니다. 문자도 보내셨어요. 대구에서 무궁화호 타고 대학로에 뮤지컬 공연 보러 가는 중인데 아 영미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4시간 걸리는데 아 덕분에 즐겁게 가고 있습니다.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무궁화호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무궁화호라는 말 자체를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공연이길래 얼마나 또 재미있는 공연이길래 대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시는 건지. 자 바람이 불어오는 거 틀어드렸고요. 7484번님 가족끼리 경주 다녀오는 길이에요. 중1 아들 역사 공부에 도움되라고 간 건데 밖에서나 차 안에서나 핸드폰만 보네요. 라디오 듣다가 깜짝 놀라게 영면이가 홍군형 좀 내주세요. 연우야 폰 좀 그만 보자. 제가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까지도 음악 나간 사이에 제가 딱콩이한테 혼난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딱콩이가 저한테 엄마 핸드폰 좀 그만 봐 이랬거든요. 아 제가 누굴 혼낼 입장이 아닌데 지금. 자 연우야 우리 그만 보자. 지금 딱 한 시간만 그만 보자 알았지? 눈치껏 행동해야 되는 거야 인생은. 그게 삶인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4만원
4: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도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0455번님. 대구에서 택시 운전하는 박재우라고 합니다. 나른한 시간에 늘 기분 좋은 웃음소리 듣는 재미에 도시의 데이트 잘 듣고 있었는데요. 영미 씨 출산하러 가신다니 서운하고 아쉽네요. 아무쪼록 출산 잘하시고 꼭 건강하게 복귀해 주세요. 출산에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두 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제 진짜 마지막 방송인데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임신했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우리 두 댕이들이 그때부터 계속 이제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걱정도 해 주시고, 제가 또 보이는 라디오 할 때는 의자 불편해 보여요. 조금 좋은 걸로 좀 앉으세요. 뭐 영면이 저렇게 힘내서 계속 복식 호흡을 해도 될까? 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들을 저희 가족보다도 더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또 왜 갑자기 이러냐. 이게 되게 그전에는 고독한 시간들도 많았고, 아, 나 혼자인가?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두대하면서 아,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우리 두 댕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절실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들 저한테 아, 막 용기 있다, 대단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둘째를 또 저렇게 또 가졌냐라고 하셨는데, 우리 두 댕이들이 아니었으면 해낼 수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만약 라디오를 안 하고 있었으면은 더더군다나 엄두도 안 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든든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단한 힘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응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둘째 출산 잘하고 꼭 돌아올게요. 자, 끝곡으로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안 울고 웃겨드리면서 끝까지 웃겨드리고 갈라 그랬는데 아, 안 되네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두 댕이들은 이 시간 요 자리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두 댕이들, 우리 내일 또 해도 돼?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

내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 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 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FM for you.
5: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오후가 천천히 멀어져가고 저녁이 조금씩 다가올 때 그림자는 한 뼘쯤 더 길어지고 세상은 따뜻한 노을빛을 한 겹 덧입습니다. 푸른빛 새벽에서 환한 낮을 지나 포근한 저녁이 됐다가 서늘한 달빛이 떠오르는 밤이 되겠죠. 많은 날이 그렇지만 특히 일요일 오후는 더 아쉽기만 한데요. 그러니 괜히 너무 이르게 밤을 기다리지 말자고요. 지나가는 오후의 끝자락이지만 아직 환하잖아요. 남은 시간 꽉꽉 채워서 아쉬움 없도록 즐겨보자고요.

다니엘 씨죠. HER 함께 했습니다. Best Part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다양한 순간에 계절이 변하는 걸 알아챕니다. 길가의 나무가 울긋불긋 화려한 새 옷을 꺼내 입었을 때라든가 길을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하늘에서 눈이 내릴 때 또 얼음이 녹고 푸른 싹이 난 순간 이럴 때도 있죠. 어느새 더워져 이 선풍기를 찾으며 밖을 봤는데 꽤 늦은 시간임에도 밖이 여전히 환할 때 느끼곤 합니다. 완연한 여름 오후에 길어진 저녁 시간 우리 오바리들은 어떤 걸 가장 하고 싶으실까요? 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일요일 순서 함께합니다. 신고합니다. 차트를 달리는 노래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신청곡 준비해뒀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레기

0: 지친 날을 안아줘.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인온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가수의 최근 신곡과 이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기곡을 모두 만나봅니다. 새로운 신, 옛 곡, 신고합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가수는 닐로입니다. 닐로는 2015년에 데뷔한 호소력 짙은 보컬이 매력인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폭발적인 고음과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특유의 애절한 감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이별 감성을 자극하는 독보적인 음색과 가창력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닐로가 더블 싱글 파노라마를 발표했는데요. 1년 6개월 만에 공개하는 앨범으로 직접 작사와 작곡을 맡아 닐로만의 감성을 녹여냈습니다.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우리는 어떤 슬픔이 와도 함께 아파하자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또 다른 더블 타이틀곡 하지 못한 말은 사랑했던 사람에게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을 담담하게 풀어내 이별을 겪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블 타이틀곡 두 곡 모두 준비했는데요. 우리 그리고 하지 못한 말 전해드리고 이어서 지나오다까지 만나볼게요.

신과합니다. 이번엔 이즈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즈나는 당찬 매력으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걸그룹인데요. 그룹명 이즈나는 whenever, wherever, whatever is na라는 뜻으로 언제 어디서든 곧 나로 정의된다는 자신감 넘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즈나가 특유의 당당

청량하고 힙한 감각을 가득 담은 미니 3집 Set the Tempo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앨범은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이 정한 속도가 아닌 이즈나만의 속도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타이틀곡 메트로놈은 연주자가 맞춰야 하는 절대적인 박자 기계 메트로놈을 비틀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일정한 박자를 유지하겠다는 다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즈나의 신곡 메트로놈 전해드리고 사인까지 만나보죠.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 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한 가수의 신곡과 인기곡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신고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 뮤지입니다. 뮤지는 1997년 댄스팀 활동을 시작으로 2001년에 첫 프로듀서로 데뷔를 했고요. 2005년에는 가수 문명진의 2집 수록곡 가르쳐줘요로 보컬 활동을 하다가 2007년에는 비공식 앨범을 발매하며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합니다. 2010년에는 개그맨 유세윤과 UV 활동을 하며 대중에게 알려졌는데요. 실력이 뛰어난 가수지만 재미있는 유머와 성대모사로도 유명하죠. 이번에 뮤지가 솔로 2집 멜로디 레머디를 발표했습니다. 타이틀곡인 장마는 정인의 곡을 리메이크한 건데요. 리메이크는 원곡 작사가인 최자가 직접 제안했다고 합니다. 원곡이 지닌 감성과 서사는 유지하면서도 뮤지의 담백하고 깊은 감성으로 새로운 색깔을 입혔다고 하는데요. 뮤지의 신곡 장마 듣고요. 떠나보낼 수 없어. 그리고 그대를 알기 전에 내 모습으로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신고합니다. 오늘 만나볼 마지막 뮤지션 이재엘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이재엘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먼저 얼굴을 알리고 2024년 정식 데뷔했습니다. 이름처럼 장르 틀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캔버스 위 그려내듯 펼쳐 보이는 매력적인 솔로 가수인데요. 초등학교 때 포털 사이트에서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하네요. 얼마 전 이재엘이 특유의 청량하고 싱그러운 감성을 담은 네 번째 싱글 여름의 방정식을 발표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여름의 해답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밴드 사운드로 풀어냈는데요. 서정적인 노랫말과 이재엘의 맑고 단단한 보컬이 어우러져 시원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재엘의 신곡 여름의 방정식 전해드리고요. 매일 이렇게 만나볼게요.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

0: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2부 마지막 곡은 유재맘님 신청곡으로 준비했어요. 멜로망스 해피송 띄워드리고요.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 성장 진단 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 관리까지 강원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1: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골드마운틴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부활 론리 나잇.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뭐.

피해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잠깐.

일요일 3부 순서 차트를 달리는 노래로 함께합니다. 가장 큰 음악 차트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받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영국 싱글 차트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신곡 I Knew It, I Knew You가 차트 진입과 동시에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상위권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 샘 펜더와 올리비아 딘의 Rain Me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Hate That I Made You Love Me는 두 계단 내려와 이번 주 3위에 머물렀고요. 4위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The Cure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위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진입과 동시에 1위에 오른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시작이었던 컨트리 곡을 떠올리게 하는 느낌의 곡으로 토이 스토리 5편 OST에 수록됐습니다. 오직 영화를 위해 테일러 스위프트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릴 적부터 이 토이스토리 캐릭터를 보며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을 위해 노래 쓰는 걸 꿈꿔왔다고 합니다. 이번 주 영국 싱글 차트 1위 곡 테일러 스위프트 I Knew It, I Knew You 듣고요. 25위로 신규 진입한 알리샤 그레이스의 Bloodstream까지 만나봅니다.

차트를 달리는 노래, 이번엔 미국 싱글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신곡 Hate That I Made You Love Me가 차트에 진입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엘라 랭글리의 Choosing Texas는 이번 주 역시 2위에 머무르고 있고요. 드레이크의 제니스 STFU는 두 계단 하락해 이번 주 3위에 올랐습니다. 4위는 엘라 랭글리의 Be Her가, 5위는 브로노마스의 I Just Might이 각각 자리하고 있네요.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에서는 80위에 오른 템즈의 What You Need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몇 해 전 SNS 라이브에서 먼저 선을 보였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노래라며 발매할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팬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정식 발표하며 세상에 나올 수 있었는데요. 되살릴 가치가 없는 관계에 대한 간결한 결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템즈의 What You Need 전해드리고 이어서 89위에 오른 테디 스윔스의 Mr. Know It All까지 만나볼게요.

차트를 달리는 노래 마지막으로 미국 앨범 차트 살펴볼게요. 드레이크 아이스맨이 여전히 1위를 지키면서 3주 연속 정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엘라 랭글리의 댄델리온이 자리했고요. 3위는 모건 얼른의 I'm the Problem이, 4위는 노아카한의 The Great Divide가, 마지막으로 레전드 아티스트 폴 맥카트니의 The Boys of Dungeon Lane이 진입과 동시에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 앨범 차트에서는 12위로 신규 진입한 샤인다운의 정규 8집 에잇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앨범은 무려 18곡이 수록돼 있는데요. 한 곡 한 곡 정성을 들여 만들다 보니 앨범 제작 기간만 1년 반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기존의 하드록 스타일에만 머무르지 않고 아메리카나, 리듬앤블루스, 블루그래스 등 다양한 장르도 시도했습니다. 오늘 트러블 365는 샤인다운의 베이시스트 에릭 베이스가 2년 동안 두 명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며 겪었던 상실의 마음에서 출발한 곡입니다. 갑작스레 마주해야 했던 죽음과 남겨진 사람이 겪게 되는 후회, 그리고 치유 과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365, 샤인다운입니다.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 기본수당입니다. 2019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첫 돌부터 만 7세까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월 최대 50만 원 지원, 전국 최고 수준, 총 1억 원 이상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선택,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이문세였습니다. 사랑 그렇게 보내네. 이어서 이은미 애인 있어요. 김정민 슬픈 언약식 함께했습니다. 하양늑대님 하하호호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서 조피디 브라운 아이드 걸스 함께한 Hold the Line,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박상민 너에게 가는 길, 탱크님과 1130번님 또 서울 강원 우바리님 신청곡 이어갈게요.

Come on.

0: 짜증내.
1: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0: 내게 퐁당 빠져버린 널 이제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1: 모래 위 펄펄펄 판치를 써 밀물이 밀려와 도무지워
0: 추억이 될 뻔한.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타타형입니다. I believe. 6290번님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홍주미,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하면 좋은 친구에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빼자 정리. 네 글자를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난 이는 반드시 헤어진다는 뜻으로 회자 정리는 거자 필반으로 이어집니다. 만남은 이별로 정리된다니 세상의 모든 인연도 그러할 것이며 나아가 세상 모든 일도 그러할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일 것입니다. 인류 학자가 바라본 만남과 헤어짐의 열 가지 풍경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별의 기술에서 다음 문장에 밑줄을 칩니다. 결혼, 이별, 이혼은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사랑의 무담보성을 인정하는 행위들이다. 우리는 왜 사랑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사랑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가 저절로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작곡자 프랑코 라세클라는 그럽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인간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요. 아름답기는 하나, 괜한 불행감만을 가져오는 환상이라고요. 자, 한 주와 이별하고 새로운 주를 준비하면서 환상부터 떨쳐냅니다. 6월 21일 일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어스윈 앤 파이어 팬타시 들었습니다. 프랑코 라 세클라 이탈리아의 인류학자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 우리도 다 사실 알아요. 사랑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 다 알고 사랑이라는 게 예고 없이 찾아왔다가 저절로 떠날 수도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알지만 어쨌든 사랑을 할 동안에는 이게 영원할 거라는 환상을 갖고 사는 거죠. 사람에게 환상 같은 것들이 없다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어요. 예. 그럼요. 우리도 알 건 압니다. 예. 자,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Fantasy 들었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0: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네. Polar Call. Where have all the cowboys gone? 들었습니다. 최혜진 씨가 청해 주셨네요. 예. 카우보이들이 어디로 왔는지는 예, 저는 잘 모릅니다. 예. 저는 절대 모르죠. 예. 어디 있겠죠, 뭐다. Where have all the cowboys gone? 자, 이미숙 씨가 이거 오랜만에 듣고 싶습니다. 2014년쯤에 백햄에서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랬습니까? 네. 그때가 뭐 한창 히트할 때니까. 자, 클린 밴딧 피처링 제스 클린 라더 비

Hey Now Now 들었습니다. The Cloud Room. 네. 이 친구 잘 있나 모르겠네. 예전에 음악 캠프 한번 다녀갔죠. The Cloud Room. Hey Now Now. 박상진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클린 밴딧 피처링 제스 글린 레드 B였고요. 1038번으로 15주년 기념으로 내일 속초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뭐 15주년인지 모르겠는데 결기라고 쓰셨는데 결기 15주년이면 결기는 뭐예요? 예? 뭐요? 결혼기념일? 아야, 아 졌다 졌어. 아 결혼기념일을 이제 결기라고 하는군요. 축하합니다. 일단 축하는 하는데, 제가 요즘 그래도 요즘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줄임말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아는 편인데 결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결기. 결혼기념일. 와. 1038번. 예, 축하합니다. 음악은 제라드 졸링. 예. 영어로는 우리가 제라드 졸링 이렇게 읽습니다만 이게 네덜란드 가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덜란드 발음으로는 무슨 헤라르트 졸링 뭐 이렇게 발음을 낸대요. 저도 네덜란드어에서 제이가 졸링이 졸링으로 되는 건 확실하게 알아요. 왜냐면 예전에 그 허정무 선수가 네덜란드 리그에서 뛴 적이 있어요. 그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허정무 씨를 육무허라고 불러요. 육무.

0: 제라드 졸링의 Love is in your eyes 이어서 프랭크 시나트라
1: Fly me to the moon
0: 843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하이파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

0: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고속도로 상행선의 정체 줄어는 가고 있지만 아직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우선 천안우산 고속도로에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천안 방향으로 차령 터널 중간 지점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1차로에 발생했습니다.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고, 정체는 정안나들목에서 남풍새까지 12km 구간에서 쭉 밀립니다. 광주대구선의 사고입니다. 함양 산삼골 휴게소 구간 양쪽 모두 대형 버스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 방향의 정체가 심해졌고요. 경부고속도로 충청권에서 어려운데요.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또 양재에서 반포구간 서울 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Free Willy 사운드트랙에서 마이클 잭슨 Will You Be There 들었습니다. 6184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또 5058번. 야, 5058번으로는 예. 지난번 저 백캠에서 받은 마이클 영화표로 영화 보고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남편과 아이 학교 보내고 4년 만에 영화를 봤네요. 오라버니 덕분이에요. 예. 야, 아무리 그 일상이 바쁘고 그래도 영화를 4년 만에 보신 거는 거의 충격적인데. 아, 근데 우리가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아, 문화적으로 뭔가 좀 풍요를 누릴 필요가 있어요. 이거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뭐 공연을 본다든가. 아, 공연은 요즘 비싼가? 아무튼 영화 같은 건 괜찮잖아요. 예. 영화, 연극, 또 책을 본다든가. 아주 문화생활을 좀 즐기셔야죠. 와, 4년 만에 영화 보셨다는데 이거 충격적. 예. 물론 뭐 바쁘시니까 그렇겠죠. 예. 앞으로는 아무리 바쁘셔도 1년에 뭐 한두 편, 서너 편, 분기별로 한 편씩 어때요? 분기. 하긴 뭐 이거저거 다 안 되면 배철수의 음악 캠프만 열심히 들으셔도 이거 일종의 문화생활이거든요. 아, 배철수의 음악 캠프 원래 문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마이클 잭슨 Will You Be There. 자, 이번에는 3443번으로 야, 요건 좀 해질 무렵에 들어야 제대로인데 요즘에는 그냥 지금 이 시간에는 해질 무렵이 아니라서 그런데

0: 이 6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알렉시 머덕의 오렌지 스카이였고요. 배틀스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전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시키나?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372번 그리고 0017번으로 백스트리트 보이스 음악 청해 주셨는데 1372번으로 보내신 분 퇴근길마다 백캠 잘 듣고 있습니다. 문자는 처음 보냅니다. 고3 때에 짝사랑하던 그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았던 선물 바로 백스트리트 보이스 CD였습니다. 잠깐 짝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짝사랑하던 여학생. 근데 여학생이 이 CD를 선물을 했어요? 이상한데? 뭔가? 그러면 이건 짝사랑 아니고 그 여학생도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괜히 CD를 왜 선물하겠어요? 좋아하니까 선물하는 거죠. 짝사랑의 짝 지웁니다. 네. 서로 좋아하던 그녀에게. 아니 내가 여학생이라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백스트리트 보이스 예, CD를 선물로 주겠어요? 그럼요. 아무튼 예, 백스트리트 보이스 I want it that way.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똑같은 영화를 봐도 평이 완전 다른 경우가 참 많죠. 나는 아주 만족스러워서 다들 나랑 같겠지 하고 인터넷을 열어보면 다수가 호평이어도 한둘은 꼭 악평. 반대로 와 이걸 영화라고 만들었나 싶었는데 나만 빼고 다 재밌었는지 수백만 흥행가도를 달리더라. 여기서 어느 작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모든 어느 정도의 부정평가는 기본값으로 존재하는구나. 영화도 식당도 음악도 모두가 좋아할 수 없듯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는 쓸 테지만 나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순 없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속은 마음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2: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2: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1: 아, 오늘 재밌었다.
2: 와, 이거 봤어?
1: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Sunday Special.매주 일요일 3, 4부 Sunday Special입니다. 자, 계속해서 최고의 21세기 들어 최고의 송브릿지 음악들 The Greatest Song Bridges of the 21st Century. 네. 자, 오늘 정말 진수만 남았습니다. 12위부터 1위까지. 12위 에이브릴 라빈.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프랑스권에서 자라가지고 그쪽에서는 또 아브릴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릴 라빈 스케이터 보이. 자,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0: 테일러 스위프트의 2023년 미국 싱글 차트 1위 곡 Cruel Summer. 아 더워요. 예. 테일러 스위프트 Cruel Summer. 광고 뒤에 듣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스케이트 보이 아브릴 라빈의 예. 질풍같이 몰아치는 노래 예. 12위입니다. 자 빌보드에 선정한 최고의 송브릿지를 가진 노래들 11위는

0: 전화.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10위는 링킨 파크의 원 스텝 클로서. 아, 이 노래 나왔을 때 정말 좋아했는데. 예. 아, 좋거든요. 예. 그리고 9위가 데스티니 차일드의 서바이버. 2001년 작품. 링킨 파크의 원 스텝 클로서는 2000년 작품이에요. 자, 두 곡을 계속 듣겠습니다. 먼저 10위. 링킨 파크. One step closer.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서바이버 들었습니다. 2001년 작품 영국 싱글 차트 1위까지 올랐고요. 예, 앞에 들으신 음악은 10위 링킨 파크의 원 스텝 클로서. 자, 최고의 브릿지를 가진 21세기 음악들 8위는 그웬 스테파니 할로백 걸 2005년 작품이에요. 미국 싱글 차트 1위에 올랐고요. 그웬 스테파니는 노다웃의 리드 보컬이었고요. 7위가 프랭크 오션 Thinking About You 2012년 작품. 자, 두 곡을 듣겠습니다. 8위 그웬 스테파니 할로백 걸.

네, 프랭크 오션, Thinking About You. 이게 뭐 차트에서 아주 크게 히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 매력적이에요. 또 여러분도 많이 찾아주시고 7위 프랭크 오션의 Thinking About You 2012년 작품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8위 그웬 스테파니 할로백 걸. 예. 야, 노다웃 공연 받은 기억이 나네요. 아 참 배철수의 음악 캠페도 한번 출연했었죠. 그웬 스테파니. 예. 자 최고의 브릿지를 가진 음악들 6위는 영화 A Star Is Born 사운드트랙에서 레이디 가가 그리고 브래들리 쿠퍼 2018년 작품 이거 뭐 싱글 차트 1위에 올랐고요.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모두 주제가상 받았고요. 그래미에서도 베스트 팝 듀오 그룹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0: 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에 작은 우산을 챙겨두시는 게 좋겠고요.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데 아직 어려운 곳들이 있는데요.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으로 서종부터 월문 3터널, 남양주요금소에서 강일까지 17km 구간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영동고속도로도 얀지와 용인 구간 신갈분기점에서 각각 밀립니다. 신갈분기점 부근은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고 1, 2차로 막고 타이어 조각 처리하는 작업 때문에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로 광교터널에서도 지체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안성분기점, 양재에서 반포 구간 정체고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 방향 장수 구간 밀립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선데이 스페셜 매주 일요일에 일요일 3, 4부입니다. 최고의 브릿지를 가진 노래들 21세기 최고의 브릿지송 The Greatest Song Bridges of the 21st Century 빌보드에 선정했고요. 자, 이제 5위입니다. 5위. 켈리 클락슨의 2004년 작품 Since You've Been Gone.

켈리 클락슨 Since You've Been Gone 2004년 작품 들었습니다. 5위. 자, 4위는 캐샤의 Praying 2017년 작품인데 캐샤의 아주 큰 히트곡은 아닙니다만 여기 4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예, Praying 3위가

올리비아 로드리고. 이 곡은 뭐 미국, 영국 싱글 차트 모두 1위.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자, 두 곡을 계속 듣겠습니다. 먼저 캐샤, 프레잉.

said forever, now I drive alone past your street. 네,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네, 클린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영국, 미국 모두 싱글 차트 1위. 2021년 작품.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4위. 캐샤의 프레잉이었고요. 자, 최고의 송브릿지를 가진 음악들. 2위는 The Killers. All These Things That I've Done. 2004년 작품. 이건 뭐 저 광고 음악으로 사용이 돼서 아주 친숙한 음악일 겁니다. The Killers. All These Things That I've Done.

0: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0: 아하.
2: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그레이놀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I was born by the river.
4: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Long time coming, but I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4: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선데이 스페셜. 계속해서 최고의 송브릿지 노래들 21세기 히트곡들 쫙 함께 했습니다. 자, 1위. 예. 아웃캐스트 헤이야. 싱글 차트 1위 올랐고요. 그래미에서 베스트 어번 얼터너티브 퍼포먼스 부문 수상을 했고요. 이 노래가 수록된 두 장짜리 앨범인데 예, 스피커 박스 The Love Below로 앨범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고요. 최고죠. 자, 아웃캐스트의 헤이야 2003년 작품 1위 곡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오늘은 남태정 PD가 수고했습니다.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둘, 셋.
1: 안녕하세요. 트리플 S입니다.
0: 다인원 그룹이라 다 같이 연습을 하는 일부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24명이 완벽한 대형을 맞추는 순간 벅차오르는 기분은 24배 그 이상이죠.
2: 함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버팀목이 많다는 뜻인 것 같아요.
3: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해보자고 일어서는 열정으로, 꺾이지 않는 우리 모두 힘으로
0: 베이비 플라워와 함께
1: 눈부시게 피어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에 사는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1: FM for you.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4: 콘서트 늦겠다. 뜰차.
5: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6: 어? 내 가방.
5: 두고 왔어?
6: 아,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6: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6: 아, 오늘 재밌었다.
4: 와, 이거 봤어?
6: 야, 뭐해, 빨리 와.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6: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월요병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일요일에 출근해 조금이라도 일을 해두는 것이 제시되어 사람들을 쓴웃음 짓게 한 적이 있습니다. 뭐든 미리 당겨서 하면 부담을 덜 수 있기에 나온 제안일 텐데요. 어떤 분은 이걸 하루 일과를 짤 때 적용하더라고요. 하루 시작의 기준을 기상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당겨서 전날 잠드는 시간으로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싶은데 나의 적정 수면 시간이 7시간이라면 전날 밤 11시 전에 잠드는 것부터 목표 설정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기상 시간뿐만은 아닐 겁니다. 어떤 목표가 너무 버겁고 크게 느껴진다면 한 발자국만 앞으로 당겨 가보는 거예요. 그럼 무엇부터 해야 할지 좀 더 잘 보일지 모릅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6월 21일 일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Sing Street OST 애덤 리바인의 Go Now로 시작했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하루 루틴을 잘 실천을 해보고 싶다면 기상시간이 아니라 전날 잠드는 시간부터 시작해보라고 얘기했는데 참 그게 더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일어나는 건 좀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가 잘 되는 편인데 원래 잠들던 시간보다 일찍 자는 게 이게 참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라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루틴의 동물이라 저 일요일에 조금 출근해보라고 하는 게 제 기억에는 일을 안 하더라도 그냥 가서 사무실을 둘러보고만 나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가 그냥 늘어져 있는 환경에 있다가 갑자기 일하는 환경에 갔을 때 그 낯설음 때문에도 더 스트레스가 배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 작업이 없을 때도 작업실을 자꾸 가는 게 그냥 이 공간이 내게 가장 익숙한 곳이다. 이렇게 계속 나를 좀 스스로를 좀 세뇌를 시켜놓는 거랄까요? 아무튼 월요병 쉽지 않지만 또 마음먹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퇴치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3, 4부에서는 영화가 빛나는 밤 이지혜 영화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기자님이 소개해 주시는 영화 그리고 부엉이들의 추천 영화까지 만나는 시간이 있다.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과 함께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변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이찬혁의 파노라마 듣고 왔고요. 김혜정님, 이나님, 신입부엉이로서 처음 사연 남겨요. 별밤 하시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이 시간은 하루가 끝날 때라 못 들었는데 낮이 길어지면서 이나님 목소리와 함께할 수 있어요. 사실 지난번에 사연 읽어주시며 욕심 부려도 된다,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거 아니냐 말씀해 주신 걸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 같아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부엉이가 되기로 마음 먹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또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처음 보내는 게 낯설지 그 이후부터는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는군요. 진짜 또 열정이 있는 분만이 뭔가에 또 공감해서 이렇게 눈물도 잘 흘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7506님은 대장부엉님, 저는 지금 콩 껍질 까고 있어요. 요즘 완두콩이랑 호랑이콩이 제철인 거 아시나요? 아니, 이걸 모르고 1kg씩 샀는데 노동의 강도가 없진 않네요. 저는 7506님 때문에 호랑이콩이라는 게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보니까 이 콩이 익을 때 그 콩 깍지에 그 껍질에 호랑이 무늬처럼 무늬가 나타나는 종류가 있나 봐요. 오, 뭔가 더 영양소가 풍부하려나? 맛이 미세하게 다를까요? 참 궁금합니다. 지금 또 제철인 음식이 또 콩류군요. 0327님은 안녕하세요, 이나님. 결혼 34주년 기념으로 문자 드립니다. 83년 여름 비 오던 날 텐트 안에서 처음 만난 사슴 같았던 첫사랑 남학생과 오래 연애하고 92년에 결혼해서 이제 손녀까지 보고 사이좋게 잘 살아오고 있어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남은 날들이 분명 적겠지만 남은 시간들을 알콩달콩 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소녀시대, 영원히 너와 꿈꾸고 싶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야, 너무 축하드리고 어쩜 그렇게 선명하게 다 기억하고 계세요. 사이좋게 지낸 부부들의 특징 아닐까 싶어요. 지우고 싶은 기억이라 어떻게 만났는지 막 서로 기억하는 게 다르고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와, 저도 34주년 즈음이 됐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인생 너무 온도가 따뜻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소녀시대의 영원히 너와 꿈꾸고 싶다.
1: 영원히 너와 꿈꾸고 싶다.

소녀시대의 영원히 너와 꿈꾸고 싶다. 이어서 조정석의 좋아 좋아 듣고 오셨고요. 박은지님, 대장부엉, 여름휴가를 못 갈 듯 싶어서 조금 일찍 조금 더 더운 나라로 휴가를 다녀왔어요. 일주일 동안 아이들도 남편도 밥 안 하는 저도 꽉 채워 놀고 쉬고 왔습니다. 채워진 에너지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이 여름을 앞두고 오히려 더 더운 나라로 다녀오는 휴가도 색다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도 있지만 그 기억으로 버텨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게 내년이 되든 그 내후년이 되든 다음 여행을 잡아놓고 또 버티는 하루하루가 또 살만한 것 같더라고요. 6578님, 만 26세, 2년차 신입사원입니다. 이번 한 주가 입사한 일에 정말 큰 고비였어요. 갑자기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고 약을 먹어야 버틸 정도로 편두통이 몰려오고 팀에서는 이래저래 이슈도 많았고 연차에 맞지 않게 제가 해야 하는 역할도 많아지고 있어요. 새로운 인원들도 생겨나서 은근 불편하고 일에 집중하기도 뭔가를 잘 해내기도 힘들어졌달까요? 참 오랜만에 매일 퇴사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버텨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낸 것 같아요. 수많은 노래들을 위로삼아 듣다가 오늘 오랜만에 상암 쪽 온 김에 라디오가 생각났어요. 때마침 별밤 시간이더라고요. 노래 들으면서 어둑해지는 하늘을 보니 그래도 한 주 참 잘 버텼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야근도 많이 하고 바빠질 것 같은데 힘들 때 행복할 때 별밤 찾아올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사연이 꽤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적어 내리면서 감정이 정리되는 그 변화가 저한테 느껴져요. 역시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을 써내려간다라는 게 아 진짜 가장 좋은 자가치유 방법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 그래도 잘했다 하고 퇴사에 대한 마음을 품고 사는 분들이 원래 회사에서 가장 묵묵히 일 잘하는 분들이더라고요. 희한하죠 그게. 절대 나는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거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분들이 오히려 조금 이직을 자주 하신다고 하고요. 근데 눈이 피로하면은 편두통이 세트로 딸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틈틈이 눈 피로도 낮추는 거 눈 감고 이렇게 살살 안구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마사지 해주는 거 눈꺼풀 위로 그런 거랑 위아래 사선으로 눈 굴려주는 거 그거를 틈틈이 해줘야지 반드시 그걸 오래 방치하면은 시신경 쪽이 좀 긴장돼 있으면은 편두통이나 두통이 무조건 오거든요. 일단 두통만큼 일하는데 피곤한 이슈가 없어요. 그거라도 좀 나아지시라고 제 팁도 나눠드리고요. 회사 상황은 좋아 보입니다. 새로운 인원이 생겨난다라는 게 이게 괜찮은 지금 회사의 상황이 아니라면은 있을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아마 회사 입장에서는 2년 차지만 6578년 굉장히 좀 쓰임새가 많은 분인 것 같으니까 우리 건강만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합시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로시의 스타즈.

0: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월요일인 내일 출근길에는 작은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5에서 40mm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 대전과 전주가 27도가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정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으로 서종에서 파도분기점, 덕수산패에서 강일까지 7km 구간에서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으로 가는 길 용인휴게소 3km 구간의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방향으로 거의 좋아졌지만 현재 청주휴게소 양재에서 서초로 속도 떨어집니다. 최지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더 월터스의 I love you so 들으면서 일요일 별밤 2부 시작했고요. 김성희님께서요. 3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다는 이유로 남친과 싸웠어요. 믿음이 없는 건지 친구들과 헤어지고 통화했는데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잘못인가요? 진동으로 해놔서 전화 온 걸 못 본 건데 무슨 상상을 하는 걸까요? 요거는 성희님 편을 저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저는 두세 시간? 뭐 심지어는 한 네다섯 시간까지도요. 피치 못하게 전화를 못 받을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모르겠어요. 제가 좀 전화 벨을 안 울리게 해놓는 스타일이라 더욱 그런데 또 누구랑 얘기하고 있으면 부재중 전화 왔나 안 왔나 또는 깨톡 같은 거 확인 전혀 못하거든요. 저도. 근데 거기에다가 좀 화를 막 좀 내는 성향이 좀 모르겠어요. 성희님 약간 이거 잘

싸우셨어요? 앞으로 그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노이로제 걸려요 진짜 막 전화 오나 안 오나 그부터는 좀 건강하지 못한 연애 생활이 될 수 있으니까 뭐 3시간 정도? 네, 그 이상은 그래요 뭐 좋게 봐줘서 좀 3시간 이상은 좀 웬만하면 연락이 되는 걸로 하되 이 정도면은 이해해 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은정님, 대장부형님, 저 드디어 사회복지사 실습을 끝냈습니다. 새로운 일 한 가지를 끝낸다는 건 힘들기도 하지만 뿌듯함도 있는 것 같아요. 성장의 계기가 됐습니다. 아무튼 축하해주세요. 아, 너무너무 축하드릴 만한 일이군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축하받을 만한 일인데 심지어 그걸 끝냈다라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일이 맞습니다. 또 새로운 이야기들도 종종 별밤에 남겨주세요. 5081님, 낮에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있었어요. 심란하고 답답해서 혼자 무작정 차 타고 나왔습니다. 외곽도로 지나 한적한 시골길로 나오니 기분이 좀 풀리네요. 목적지 없이 여유롭게 시골 들판 보면서 달리니까 시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너무 힐링되네요. 무작정 드라이브는 처음인데 종종 기분 전환하러 나와야겠어요. 북적이지 않은 한적한 시골 식당에서 한 끼 부담 없이 먹고 집으로 가려고요. 신청곡은 리센의 데자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산책만큼이나 또 생각보다 우리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일 중에 하나가 드라이브죠. 차 있으신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막 너무 멀리는 가지 마시고 저는 한 번 진짜 너무 멀리 갔다가 좀 막막했던 적이 있을 만큼 멍하니 계속 운전했던 적도 있지만 아, 좀 동네 주변을 내가 안 다니던 동선으로 휘휘 둘러보시는 거 고를 때 또 라디오 들으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기분 좋은 밤 맞이하셔서 다행입니다. 신청곡 들을게요. 리센의 데자뷰.

리센의 데자부 이어서 첸의 최고의 행운 들으셨습니다. 2104님, 언니, 제가 모태솔로라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통 여자친구 있는 남자도 다른 이성한테 먼저 말 걸고 그러나요? 제가 주말 오전마다 카페 알바를 하는데 3개월째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오는 남자 손님이 있어요. 향수도 뿌리고 깔끔하게 다니셔서 계속 생각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먼저 말도 걸어주시고 오늘은 드디어 본업까지 알게 됐어요. 이 정도면 그린라이트일까요? 아니면 저 혼자 소설 쓰는 걸까요? 자연스럽게 여자친구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호호라, 3개월째라. 일단 일 때문에 이 루틴 있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먼저 말을 걸었고, 이건 뭐 여자친구 있어도 말을 걸 수는 있어요. 이게 뭐 단골이다 보면 걸 수는 있는데, 근데 본업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얘기가 좀 계속해서 오간다는 거? 좀 궁금한 게 있었나요? 상대가 2104님한테 질문이 많았나요? 그러면은 저는 약간 연한 그린라이트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자친구 있는지 알아보는 거는 주말에 약간 좀 속 보이는 건 감수하셔야 돼요.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안 오세요? 뭐 이거밖에 없죠 뭐. 되게 뭐 이게 좀 노골적이긴 한데 한번 넘어야 될 산이에요. 아니면 손에 반지 이렇게 있나 일단 한번 훑어보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주말에. 교회 근처인가? 아 이거 무슨 요일이고 무슨 시간인지 모르니까. 아무튼 완전한 소설 상태는 아닌 걸로 보여요. 2254님 사연입니다. 부산에서 운동하면서 듣다가 오늘 강릉 경포호수에서 들으니 색다르고 좋네요. 강릉 여행 3일째인데 초등학생 아이들은 숙소에 있고 혼자 경포호수 걷다가 본 아름다운 노을에 힐링되네요. 아내는 일 때문에 같이 못 왔는데 이 풍경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사진은 이 장면이 다 담기지 않더라고요. 우리 여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또 사랑꾼 부엉이의 사연이었습니다. 그쵸. 이게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게 사랑이라는데 이 오사님은 분명히 아내분을 깊이 사랑하시는군요. 풍경이 참 그렇죠. 어떤 작가가 담아도 내 눈으로 보는 그 느낌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게 참 그래요. 1806님. 다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 모르겠지만 전 오늘 유난히도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집에 돌아오니 낡고 지친 제가 서 있네요. 혹시 저와 비슷한 분들 계실까요? 새소년의 난춘 듣고 싶어요. 모두 행복하고 위로받는 밤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비슷한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시간쯤이면은 이게 주말이고 평일이고 간에 낡고 지친 느낌, 하, 뭔지 너무 알겠죠. 이 노래로 좀 더 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새소년의 난춘.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9110님. 3일 전부터 애청하고 있는 새싹입니다. 이제 택배 배송 끝내고 집으로 퇴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일주일 만에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갑니다. 벌써 마음이 평안해지네요. 앞으로도 즐겨 들을게요. 이나님 화이팅! 혹시 신청곡으로 임재범의 내가 견뎌온 날들 될까요? 아내의 최애곡입니다. 오늘 아주 사랑둥이 분들 많으세요. 아내분의 최애곡을 또 신청해 주시다니. 그러면 2부 마무리하면서 임재범의 내가 견뎌온 날들 듣고요. 3부에서 이지혜 기자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휴렉.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Walk it.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이지혜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기자님께 꼭 여쭙고 싶은 작품이 있었어요.
1: 아, 네.
0: OTT 많이 보시죠?
1: OTT도 보는 편이죠.
0: 네. 시리즈 중에 최근에 더 스튜디오라고 세스 로건이 제작하고 출연도
1: 했거든요. 저 아직 못 봤어요.
0: 너무 재밌고
1: 어떤 내용인가요?
0: 그가 그 제작사예요. 드라마, 영화, 특히 영화. 그래서 제작자의 이야기고 너무나 네. 현실적이고
1: 아 진짜요?
0: 그 무엇보다 진짜 까메오들이 말도 안 돼요. 갑자기 그 봉준호 감독님이 상 받으면서 샤라웃한 감독님.
1: 아, 스콜세지 감독님.
0: 네, 스콜세지 감독이 그 시리즈 1회 스카메오로 나와요.
1: 스콜세지 감독님이 요즘에 연기 재미에 푹 빠지신 것 같아요.
0: 연기 너무 오열하세요. 그.
1: 심지어 최근에 또 만달로리안과 그로그에서는 외계인으로 등장하시거든요. 너무 어울려. 또 잘하세요.
0: 어울려.
1: 네. 아,
0: 되게 유쾌하고 좋네요.
1: 네.
0: 또 혹시
1: 네.
0: 참교육 보셨습니까?
1: 아, 참교육 네 앞에 좀 봤습니다.
0: 참교육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또 네. 속이 뻥 뚫려 버려가지고.
1: 근데 사실 이 드라마 제작 소식이 알려진 건 좀 됐잖아요. 원작이 나온 지도 몇 년 됐고.
0: 몰랐어요.
1: 그 웹툰 원작이. 근데 그 동안의 시간 동안 처음 이 작품이 나왔을 때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높았는데 그 동안의 시간 동안 현실에서. 네.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맞아요. 일어나다 보니까 약간 이 작품에 대한 온도도 저조차도 좀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0: 분명히 약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원해도 되나? 막 이러면서 시원해하고 제가 또 김무열 배우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1: 아, 열무님 너무 좋으시죠.
0: 열무님. 네. 그리고 모처럼 좀 되게 그런 캐릭터들이 되게 심플하잖아요.
1: 네. 네.
0: 막 초능력 가까운 능력치를 가진 사람과 완전한 빌런과
1: 네.
0: 완전한 선인과 막 그냥 또 그런 작품

0: 가끔 네. 보니까 또 힐링이 되더라고요.
1: 참 그런 원초적인 이야기들이 가진 힘이 큰가 봐요. 사실 네.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이 비영어권 1위에 오른 걸 보면
0: 일본은 되게 공감할 네. 것 같고 근데 서양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재밌나 봐요.
1: 거기서도 굉장히 통쾌하게 받아들이고 김무열 씨를 코리안 존시나로 심지어 존시나가 샤라웃을 한
0: 어머,
1: 본인의 SNS에 네. 그래서 지금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0: 아, 역시 우리 열무킴 세계로 뻗어나갑니까? 네. 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자, 그러면 이번 주 영화가 빛나는 밤 주제 확인하고 영화 얘기로 가보죠.
1: 네, 오늘의 주제는 길입니다.
0: 네, 누군가의 인생을 길에 비유하기도 하고 뭔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길 위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어떤 길이 등장하는 영화 소개해 주실지 노래 하나 듣고 기자님의 아주 사적인 감상문으로 확인할게요. 빅뱅의 꽃길.

0: 영화 엔젤스 쉐어 천사를 위한 위스키의 로비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는 뒷골목에서 불량배들과 싸우고 스코틀랜드의 밤거리를 헤맸죠. 아들 루크가 태어난 뒤에야 비로소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루저, 외톨이, 센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로비는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는 위스키에서 그 답을 찾았지만 로비를 연기한 배우 폴 브래니건은 이 영화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11살에 마약을 시작해 17에 처음 감옥에 갔다가 첫 아들이 생긴 뒤 마음을 잡고 동네 축구 코치로 일하던 중 켄 로치 감독을 만난 폴 브래니건은 생전 처음 해본 연기로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아주 작은 선의가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영화의 메시지는 그의 캐스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작품은 엔젤스 쉐어 천사를 위한 위스키입니다. 켄 로치 감독.
2: 네.
1: 작품이군요.
2: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입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예. 만약에 이제부터 인류는 단 한 명의 감독의 영화만 볼 수 있어요. 평생 동안. 그러면 누구를 정할 것인가를 저에게 권한을 준다면 네. 저는 켄 로치 감독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1: 또 다른 거 뭐 있었죠?
2: 다른 거요? 아 영화요? 뭐 나다니엘 블레이크도 있고 보리밭을 흔드는 손도 있고 카냐에서 뭐 황금 종려상이나 심사위원 대상 여러 번 수상한 그런 감독입니다.
1: 아 뭐예요? 네. 좀 더 재밌는 사람 남겨주면 안 돼요?
2: 코미디 영화입니다. 심지어 이번 영화는
1: 이번 영화는 코미디지만 한 명만 만들어야 되면은 네. 스티븐 스필버그를 남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르도 아닙니다, 다양하고 아닙니다.
2: 훨씬 더 인류가 보존하고 지켜야 될 가치들에 대해서 더 재밌게 얘기하는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스필버그는 네. 소멸해도 무슨 농담이고요. 아 아무튼 약간 진짜 무한의 애정을 드러내 주셨는데요.
2: 네.
1: 제65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작이라고요?
2: 네.
1: 대충 줄거리는 어떻게 돼요?
2: 네. 로비가 주인공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좀 한심한 인물이에요. 이제 막 폭행죄를 저질러서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그 봉사활동 하러 와서 거기에 이제 담당자죠. 교육관 해리를 만나요. 근데 해리는 이런 범죄자들을 많이 이제 만나왔죠. 근데 로비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갈급한 것을 느껴져요. 그래서 뭐를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위스키에 대해서 이게 좀 얘기를 해주거든요. 흥미를 보여요, 로비가. 그래서 해리로부터 그 위스키가 가진 맛과 멋에 대해서 배우고 처음으로 자기 안에 어떤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생 설계를 해봐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싸움질이나 하고 돌아다녔던 로비가 아내와 또 새로 태어난 아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위해서 진짜 마지막 한탕을 해요. 보통 이렇게 마지막 한탕하면
1: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위해 마지막 한탕한다는 문장이 너무
2: 좀 이율배반적이긴 네. 하지만 마지막 한탕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아주 고가의 희귀 위스키 오크통이 있어요. 큰 통. 거기서 아주 조금만 슬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저도 도둑질이 나쁜 거라고 배웠죠. 근데 이 로비와 오합지졸 친구들의 이 허술한 도둑질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응원해지고 싶어집니다.
1: 영화를 잘 만들면 또 그런 마음이 들게 되지요.
2: 네.
1: 그럼 이게 아주 조금이라는 것과 제목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약간 음주 용어인데
2: 네네.
1: 그렇잖아요. 약간 이게 날아가는
2: 맞아요.
1: 양을 네. 뜻하는 게 엔젤스 쉐어라고 했는데
2: 네.
1: 뭐 그만큼만 네. 좀 주인공을 좀 엔젤에 빗댄 건지 또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주인공 로비의 모습은 네. 좀 영화 초반에 어떻게 그려지나요?
2: 이제 제목만 들어도 영화를 네. 완전하게 파악을 하시네요.
1: 저는 아무래도 좀 어떻게요? 저 이게 밑으로 들어가요? 기자님
2: 이게 재능인 것 같아요, 진짜.
1: 나 진짜 자꾸 발견하네, 지금. 아주 좀 약간 좀 키워주십시오.
2: 네. 예. 이 엔젤스 쉐어가 말씀하신 것처럼 위스키를 증류하는 과정에서 2에서 3% 정도가 그냥 하늘로 증발해 버려서 사라지는데 이것을 천사들을 위한 목이라고 해서 엔젤스 쉐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에서 로비가 위스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전까지는

0: 한마디로 한심하죠.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일자리도 구할 수가 없고 시간은 넘치고 혈기도 넘치고 그러니까 자신은 어쩌지 못해서 비행으로 그 시간들을 탕진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제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만난 친구들인데 제목도 되게 한심해요. 앵무새를 훔쳐요. 아이고. 애완동물 가게에서 앵무새를 훔쳐서 잡혀오고 또 술에 취해서 지하철 선로에 이제 막 뛰어들어서 잡혀오고 굉장히 지질한 경범죄들인 거죠. 그리고 특히 로비 같은 경우에는 폭력 전과가 있죠. 그래서 영화 안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로비가 막 동네 불량배들과 싸우고 도망다니는 걸 이제 관객들이 보면 정말 비호감이거든요. 배우 캐스팅을 정말 잘했어요.
1: 아, 그래요?
0: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던 배우를 캐스팅했기 때문에 정말 비호감이라는 게 확 전해지고 동공에 총기라는 게 전혀 없어요. 처음에 보면 이 배우를.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로비가 저지르는 죄를 바라보는 켄로치 감독의 시선이에요. 이 영화 속에서 로비는 두 번의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관객이 로비를 처음 만나는 곳이 약식 재판장인데 거기에서 이제 로비가 과거에 저지른 폭행죄의 무게를 달게 되죠.
1: 영혼 없는 눈동자면 알파치노가 최고인데
0: 아닙니다.
1: 더 없어요?
0: 더 없고요. 알파치노 멋있잖아요.
1: 아, 예.
0: 멋있지 않아요.
1: 그런 큰 차이가. 예. 지금 여기서 기자님이 고른 영화 엔젤 쉐어의 명대사 듣고 와서 영화에 대해서 더 알아볼 텐데 어떤 장면이고 누구 대사인지 알려주세요.
0: 네. 앞서 말한 이 약식 재판장에서 그 폭행죄를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 피해자를 만나는 순간이에요. 이 중범죄 사후 면담이라는 제도가 영국에는 있어서 피해자가 원하면 그 가해자를 만나서 뭐 사과를 받던지 한풀이를 하던지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로비가 자신이 잔인하게 때린 남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1: 아, 좋습니다. 그 장면 듣고 올게요.
2: You're nothing. You're just a wee thug that doesn't know any better. Do you realise the pain and the damage that you have caused, what you've put our family through?
3: Is there anything you would like to say to them?
4: I feel ashamed. I did.
5: I wanted to tell that someone had done that to my son. To look, I'd want the bastard home.
1: 네, 명장면, 명대사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무튼 피해자 가족 측은 굉장히 좀 감정이 네. 격해져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대사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0: 이제 처음에 말하는 여성이 피해자의 엄마죠. 피해자가 한쪽 눈은 실명을 하고 그 맞은 기억 때문에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학교도 그만둔 상태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제대로 이제 로비를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속이 터지죠. 그래서 로비한테 너는 쓰레기라고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과 그런 걸 겪어야 했는지 아냐고 이렇게 막 꾸짖으니까 집행관이 옆에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냐고 물으니까 로비가 차마 고개도 못 들고 이제 훌쩍이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앞서 그 재판장 장면에서 로비는 선고를 받으면서도 반성도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서 있어요.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아들도 태어나고 이제 자신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나와서 여자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내 아들에게 누가 나처럼 과거에 나처럼 그런 짓을 했으면 교수형 시키고 싶을 거라고 어머니에게 말해주고 싶었다라고 이제 뒤늦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 일단 뭐 이 부분만 들어도 너무 뒤늦고 뭐 이제 와서 그런들 자기도 지킬 게 생겼다고 이제 뭐 막 어떤 막 참여는 되게 막 얄밉잖아요.
0: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1: 네. 아직까지는 시선이 그런데요.
0: 네.
1: 아무튼 뭐 자기 또 아들 귀해가지고 아들 네. 생각하면서 달라지기로 한 로비의 결심은 어떤 거였죠?
0: 이제 아들을 위해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남을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범죄인 절도를 저지르죠.
1: 아, 뭐예요?
0: 근데 아무도 해치진 않아요. 아무도
1: 진짜, 무슨 얘기세요 진짜. 아무튼 얘기해보세요.
0: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위스키의 아주 극히 일부를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스키 시음회에서 알게 된 위스키 컬렉터에게 이제 파는 거죠. 근데 그냥 팔고 돈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달라고 해요. 제대로 된 일자리. 그러니까 로비가 그 해리와 만나서 위스키 시음회를 다니면서 장금이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아. 신이 내린 후각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 그 로비가 살던 환경에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비로소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양조장에서 일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훔치고 그 어떤 미천을 얻고 일자리도 얻게 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건데요. 이 휘기 위스키가 얼마나 비싸냐면 경매에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우연히 발견된 오크통에서 나온 위스키예요. 그래서 한 병에만 1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20억 정도에 팔려나가는 어마어마한 삽니다. 백만장자, 억만장자 같은 사람들이 삽니다. 오케이. 그래서 영화가 보면 그 죄에 대한 켄로치 감독의 시선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진짜 죄는 로비가 그 청년을 때려서 그 청년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 진짜 죄지. 이렇게 부자들이 한 병에 수십억 하는 위스키에서 조금 세척하는 건 큰 죄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러니까 진짜 죄는 청년을 때리고 그의 삶을 파괴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운 로비를 통해서 그 죄의 무게에 대해서 그 감독의 시선을 보여주는 거죠. 이 켄로치 감독을 수식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거장 감독이니까 블루칼라의 시인이다. 좌파 감독이다. 노동자들의 감독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항상 약자, 가난한 사람 편에 서서 그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희망과 분노, 감정을 표현해온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이 좌파 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부자들이 먹는 위스키에서 조금 훔치는 건 일종의 낙수효과인 셈이라고 영화 되게 유쾌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경매에서 수십억 원 들여서 이제 미국 부르주아가 이거를 사요. 거기서 약간 없어졌다고 해서 아무도 곤란해지진 않죠. 네. 부자도 여전히 행복하고 친구들한테 신나서 경매 무용담을 자랑하는 것이지만 그 약간의 증발로 인해서 이 도무지 미래가 없어 보였던 노동계급 청년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천사의 뜻이 아닐까라고 이제 코미디의 형식을 빌려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1: 와 굉장히
0: 네.
1: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고 어떻게
0: 맞아요.
1: 보면 첨예하게 대립할 네. 포인트를 바늘로 찝듯이 정확하게 짚어냈네요.
0: 맞아요.
1: 양쪽에서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0: 네. 네.
1: 야 이러면은 로비가 만난 천사라는 것은
0: 네.
1: 약간 그래서 로비가 약간 천사에 좀 비교가 되는 건가요? 어쩔 때 영화를 잘 파악하신 것 같아 하셨는데
0: 네.
1: 아직까지는. 뭐 이래서 천사인가 싶은데 그건 모르겠는데
0: 천사의 역할을 로비도 했다가 로비가 다른 천사에게 도움을 받다가 그걸 다시 돌려주고 그러니까 켄로치 감독이 말하는 건 어떤 특정 인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천사가 될 수 있고 나눔과 기회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그치. 하는 거죠. 그래서 로비가 이 훔쳐낸 위스키 얼마나 소중해요. 몇십억 원짜리인데 근데 이걸 이제 친구들과 나눠 갖고 나머지 한 병을 정말 선의로 이제 나누는 거죠. 천사의 몫을 이제 또 따로 떼어나는 것을 잊지 않은 거죠. 누구한테 이걸 선물하냐면 그 자신에게 위스키를 알려준 교육관 해리에게 선물을 해요.
1: 오, 그거는 좀
0: 네. 해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로비와 친구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흔히 노답이라고 하죠.
1: 네.
0: 이 노답 인간들아라고 손가락질만 했던 로비와 친구들한테 위스키 모임 가자고도 하고 본인이 티켓도 사주고 이것저것 권해주고 로비가 계속 엇나가려고 할 때 막아주고 이런 정말 지난한 일들을 해왔어요. 사실 해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거든요.
1: 네.
0: 그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
1: 그쵸.
0: 자신의 시간을 내서 따로 이 아이들을 챙겨준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전망도 목표도 없었던 로비가 해리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후각을 미천 삼아서 미래를 읽어갈 수 있는 희망을 발견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로비는 눈이 텅 비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화 맨 마지막에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영화의 마법인가 싶게 마지막에 씩 웃거든요. 로비가 다시 동네를 떠나서 자신이 일할 양조장으로 가면서 그때 눈에 총기가 너무 가득해요.
1: 서클렌즈 꼈을 거예요. 아닌가?
0: 네, 그런가요? 맞아요. 저는 그게 희망이 주는 그치,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희망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극렬한 변화는 사실 해리가 베푼 아주 작은 선의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영화 안에서는 기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네. 이 해리에게 위스키를 선물로 줬을 때도

0: 직접 가서 이렇게 생색내면서 주는 게 아니라 네. 몰래 집에 두고 와요, 그거를. 그리고 엽서에다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또 거처가 없는 이 로비 부부한테 선뜻 집을 내어주는 친척이 있는데 그 역시 이제 집을 무료로 6개월 동안 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과거에 단 한 번 받은 기회가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너희에게도 필요할 것 같았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가 말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 하늘로 증발해버린 그 위스키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기회나 선의가 아무런 대가가 없을 때 그것이 천사의 몫이고 그것은 또다시 천사의 몫으로 나에게 돌아오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염이 된다라는 걸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1: 이야 정말 또 세상을 또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네. 희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엔젤스 쉐어라는 그냥 굉장히 그 관용구로부터 네. 영화 시나리오를 떠올렸을까 생각하면 그것도 놀랍고
0: 맞아요.
1: 그래요. 엔젤스 쉐어 천사를 위한 위스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부 마무리하면서 존 메이어의 쉐로우 데이스 듣고 기자님과 4부로 올게요.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영화가 빛나는 밤 이지혜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3부에서는 길이라는 주제로 길 위에서 방황하던 주인공이 새로운 삶을 꿈꿔가는 영화 엔젤스 쉐어 이야기 나눴어요. 자, 그러면 어떤 작품이랑 함께 볼까요?
2: 네,

0: 켄 로츠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인데요. 엔젤스 쉐어 같은 경우에는 켄 로츠 감독의 영화 중에서 가장 밝고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영화거든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도 하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가난한 자들이 서로 연대하고 있고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 사회가 얼마나 인간성을 상실하고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평생 목수로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몸이 갑자기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치가 이제 조언을 해줘요. 질병수당을 신청해라 나라에. 그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그 수당을 받아라 하는데 평가 항목에서 3점이 부족해서 탈락해요.
1: 네.
0: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실업급여라도 이제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신청이 다 디지털화되어 있으니까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를 못하는 이 다니엘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신청을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일단 구직활동을 열심히 한다라는 증거를 내야 되는데 핸드폰 사진을 찍어서 내라고 하는데 핸드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난한 형편에도 이웃을 도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제 복지제도에 기대는데 이 복지제도는 다니엘에게 그가 평생 일해왔던 대가를 내어주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을 마치 일을 하지 않고 돈이나 타내려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시켜요. 거기에 이제 다니엘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제목은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인간이다 라는 어떤 본인의 선언을 하는 그 문장의 첫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적 존중을 요구한다라는 이 노동자의 선언이 얼마나 슬프고 또 가슴이 아픈 동시에 이것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젤스 쉐어의 로비가 계속 열심히 일해서 나이가 들면 다니엘 블레이크처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다니엘 블레이크가 처한 상황은 우리나라와도 너무나 흡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내가 지금 어떤 지형도 위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1: 와, 저 이 영화 너무 인상 깊게 봤던 작품인데 이게 켄 로치 감독이었구나.
0: 네.
1: 며칠을 못 시키고 있었고 되게 그냥 우리가 그냥 제도적으로만 생각해왔던 복지에 대한 것이 현실에 이제 가닿았을 때는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가.
0: 네.
1: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이러니들이 그 안에 있는지.
0: 맞아요.
1: 와, 그냥 다들 관료들 또는 뭐 이렇게 좀 그냥 마음 편할 만큼의 복지를 만들어 놓고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 좀 그런 생각하게 많. 굉장히 날카롭고 이건 좀 더 되게 기억에 오래 남게 하는 작품이었어요.
0: 굉장히 몸이 아플 정도로 날카로운 영화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와,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지혜 기자님이 켄 로치 감독 한 명으로 꼽은 거가 약간 인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래도 더 재밌는 것도 좀 필요. 너무 아픈데. 네, 아무튼 노래 듣고 와서 부엉이 들은 길 하면 어떤 영화 떠올랐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Fun의 Carry On.

0: 펀의 캐리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부엉이들이 기억하는 길에 관한 영화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작품은 무려 세 분이 추천하셨어요. 0327님, 안소니 퀸, 줄리에타 마시나 주연의 길이라는 영화 사춘기 시절을 봤는데 떠돌이 광대 잔파노와 그의 조수 젤소미나의 밑바닥 인생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주제가가 참 잔잔했지만 인상 깊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학대받다가 죽은 젤소미나와 마지막에 참회하는 주인공의 늦은 후회로 여운이 많이 남는 영화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1: 그쵸. 길 하면 길이죠, 영화. 이 영화도 참 어떤 망하는 사랑의 원형과도 같은 그런 영화잖아요. 뒤늦게 후회하는.
0: 저 이거 못 봤어요.
1: 아, 이거 근데 보지 못하셨어도 스틸 사진 같은 거 보면 무슨 영화인지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영화여서 그런 거죠. 사랑하지만 잘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그 여인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가 젤소미나라는 이 여주인공 이름이 뭐 영퀴방이나 영화 카페 같은 데서 진짜 많이 쓰는 아이디거든요.
0: 이거는 들어봤어요, 저도.
1: 아마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많은 분들의 인생 영화 중에 또 한 편이기도 하죠.
0: 그렇군요.
1: 네.
0: 그리고
1: H님께서요. 길하면 차를 타고 떠나는 로드무비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그린북. 출신도 성향도 피부색도 너무나 다른 두 남자가 미국의 남부 여정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 참 따뜻하게 다가왔던 영화입니다. 처음엔 목적지로 가기 위한 단순한 도로였던 공간이 여정이 끝날 때쯤에는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기적의 길이 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살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마주했을 때 벽을 세우기보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넓혀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작품입니다.
0: 아주 훌륭한 또 추천 네. 평입니다. 그리고 그린북도 굉장히 명작으로 많이 거론이 되는

0: 작품이죠.
1: 맞아요. 저도 이 영화 너무 좋아하고 이 영화 보고 나면 항상 그 후라이드 치킨
0: 네.
1: 네,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0: 그런가요?
1: 이둘 사이의 어떤 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음식이거든요. 음식을 먹을 때늘 포크와 나이프, 스테이크 같은 음식만 먹더니 피아니스트가 이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이제 드라이버로 인해서 처음 먹어봐요. 근데 처음에는 막 그거 먹으면서 이제 운전사인 토니가 손가락을 막 이렇게 빨면서 먹잖아요. 그거 보고 막 찡그리다가 한입딱 먹고 요즘에 유행하는 시리즈에서 음식을 먹으면 팍 펼쳐지는 것처럼
0: 네.
1: 갑자기 사람이 눈빛이 변하고 자기도 이제 손가락을 빨게 되거든요. 그래서 후라이드 치킨의 매력을 정말 잘 살린 영화이기도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자, 계속해서 장희수님은 영화 노매드랜드요. 집이 아닌 길을 택한 노매드족의 삶을 조명한 다큐 같은 영화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우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홈이 마음속에 있다면 길도 산도 모두 나의 집이죠. 제 인생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애정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 기자님도
1: 맞아요.
0: 아카데미 수상작이라는 주제로 3월 15일에 소개해 주셨던 거고,
1: 네.
0: 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영화 명대사였었죠.
1: 기억하시네요. 오,
0: 네.
1: 감동적이에요.
0: 저는 기억합니다. 예.
1: 이 김에 한번더 들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여기서 노래 듣고 부엉이들의 추천 영화 더 만나볼게요. 패닉의 길을 내.

나는 숲으로 헤쳐나갔지. 신이 나면 나의 노래 흥얼거렸지. 그런 어느 날 뒤를 봤을 때 내 길 그대로 누군가의 오랜 흔적이 있었지. 나는

0: 패닉의 길을 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부엉이들의 추천 영화 소개할게요.
1: 네. 아야야 님께서요. 유지태 김지수 주연의 가을로가 떠오르네요. 하늘로 떠난 애인을 그리워하는 주인공. 그가 다니는 여행지의 모든 길들이 참 좋았어요. 특히 엔딩 씬에 김지수 배우의 나레이션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새로 포장한 길인가 봐요. 전에 있었던 길들의 추억이 이 밑에 있을 텐데 사람들은 그 추억을 안고 이 새 길을 달리겠죠. 좋은 길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대사처럼 모든 길엔 모든 추억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0: 제목을 들어봤는데 네. 역시나 또 보지는 못한 작품인데
1: 네.
0: 유지태 배우님이 참 그 로맨스물의 황제였군요.
1: 맞아요. 한창 많이 찍으시던 시절이 있었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이제 소재로 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이별이라는 게 그냥 이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에 아리기도 하지만 이 여행하는 곳곳이 우리나라의 전국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아름답게 풍경이 그려져서 그런 면에서는 또 마음이 위로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요거 작품 안 그래도 하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9629님 네. 저는 길하면 최근에 본 공포영화 백룸이 생각나요. 알지 못했던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르는 끝도 없는 길이 주는 막막하고 은근한 공포감. 그게 잔인함과 불쾌감에서 온 게 아니라서 재밌게 봤습니다. 감독인 케인 파슨스는 무려 05년생이래요. 이 젊디 젊은 감독이 걸어갈 길도 기대되네요. 이게 되게 화제인데 네.
1: 맞아요.
0: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게임에서 유래한 건가? 그건 아닌가?
1: 그 맞아요. 게임도 사실 있죠. 이 백룸이라는 개념이나 이미지를 만든 사람이 이 감독인 케인 파슨스거든요. 이 감독이 16세 때 본인이 이제 백룸을 이미지를 통해서 약간 스토리를 곁들이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0: 그게 화제가 됐고
1: 이게 화제가 됐고 이제 영화사에서 이제 컨택을 해서 이번 영화가 이제 그러니까 백룸의 창시자가 만든 영화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영화의 신인류 같은 느낌의 제작 과정과 감독이라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본 영화입니다.
0: 이거 뭐 그러니까 충무로 이쪽으로는 안 오실 스타일이네요. 아무튼 확실한 거는 아무래도
1: 알 수 없죠. 지금 문화의 전 세계 문화의 중심인데요.
0: 아니 왜냐면 요즘 영화인들도 충무로는 안 간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예.
1: 좀 됐죠.
0: 이거 네. 아무튼 좀 보고 싶습니다. 저도 또 소개해 주시죠.
1: 네, 제이님께서요. 20여 년 전 대학 시절에 체게바라 평전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 영화인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도 만들어졌는데요. 혁명가라고 하면 처음부터 신념으로 뭉친 영웅적 서사를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천식으로 평생 고생하는 연약한 의사 지망생이 친구와 함께 떠난 오토바이 여행을 통해 길 위에서 무언가 느끼고 깨달아요. 결국 목숨까지 바치는 의지적인 전사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며 저 또한 느꼈습니다. 어쩌면 길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해가는 수단이 아니라 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한 인생을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0: 맞아.
1: 너무 멋있어요.
0: 저랑 또래신가?
1: 저랑 또래신 것 같아요.
0: 비슷하다. 네. 체게바라 평전 유행해서 저거 책 사가지고 네. 괜히 맨날 들고 다녀.
1: 티셔츠.
0: 맞아.
1: 그리고 그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거를 막 제 친구 중에는 타투로 새긴 친구도 있어요.
0: 있었어요. 네.
1: 그리고 열풍이었죠.
0: 나중에 성공하면 체게바라가 차고 있는 저 시계 사자. 그것까지 이제 성공 이제 완성 마지막이었었죠. 그게.
1: 정말 체게바라가 생각했던 신념과는 정말
0: 전혀 달라. 전혀 다르고 그냥 그 약간 이미지를 다
1: 그의 패션이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0: 네. 자 여기까지 부엉이들이 추천한 길에 관한 영화 만났고요. 소개된 분들 중 몇 분께는 선물 드릴게요. 자, 2주에 한 번씩 오는 이 시간 주제는 별밤 SNS를 통해서 공지하고 있으니까 추천 영화 남기고 싶은 분들은 별밤 인별그램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기자님 그럼 우리는 2주 뒤에 뵐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저는 잠시 후에 올게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21일 일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김수연님, 저녁 무렵에 운동 갔는데 선명한 부엉부엉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요즘 여기저기 부엉이 소리, 올빼미 소리에 귀 호강 중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도 부엉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부엉이 분들이 여기저기서 기분 좋아서 많이들 울음소리를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끝곡으로 정세훈의 너와 나의 거리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0: 둘, 셋.
1: 안녕하세요. 트리플 S입니다.
0: 다인원 그룹이라 다 같이 연습을 하는 일부터 어려움이 많습니다.
2: 하지만 24명이 완벽한 대형을 맞추는 순간 벅차오르는 기분은 24배 그 이상이죠.
3: 함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버팀목이 많다는 뜻인 것 같아요.
4: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해보자고 일어서는 열정으로 꺾이지 않는 우리 모두 힘으로
5: 베이비 플라워와 함께
1: 눈부시게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금성 ENC.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한 고향배 오늘 방송 세 줄 요약 1. 팀에서도 집에서도 둘째 삶을 사는 스테이시 세은 의외로 체질 2. 오지로 세계일 주 떠나고 싶은 세은 3. 시험 안 보고 여행 가서 F 맞은 대학생 스포왕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0: 안녕하세요. 스포한 고영배입니다. 오늘 첫 곡은 스테이시의 Where You At으로 아주 신나게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 스포한 고영배 지금 MBC 라디오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로 들어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개편 후 공격적인 지금 보이는 라디오 행보 이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오늘 특별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또 연달아서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는 거거든요. 오늘 함께 하실 분, 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보이시겠지만 혹시 안 켜셨다면 빨리 들어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240회차 스포한 고영배 노래, 라이브, 무대 퍼포먼스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아서 K-POP의 짱으로 불리우는 짱테이씨로 불리우는 팀 스테이씨의 세은 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세은입니다.
0: 와, 직접 카메라를 보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25년도에 그 베베 활동 때 수민 씨가 나와주신 적이 있었고 스테이씨로서 두 번째로 나오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혹시 수민 씨가 나오셨던 걸 뭐 그 소식을 들었거나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야기 나누셨거나 하진 않으셨고요?
1: 네, 또 말을 안 해줘가지고 사실 몰랐어요.
0: 아 진짜? 슥 다녀왔구나. 나 혼자 갔다 와야지 이러면서.
1: 그런 것 같아요. 아,
0: 이렇게 혼자 라디오를 오실 일이 많지는 않으시죠?
1: 네, 완전 처음이에요.
0: 처음이세요?
1: 네.
0: 오늘 한번 편안하게 그 뭐 원하시면 진짜 내 얘기만 쭉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혼자 부르는 거니까 편안하게 다른 데서 못 해주셨던 얘기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1: 이제 어제 저희가 컴백을 해가지고
0: 어제 네. 저희 녹음 기준으로 어제 신곡이 나왔어요.
1: 맞아요.
0: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바쁘시겠다.
1: 아유, 이제 열심히 해야죠.
0: 컴백하고 바로 찾아와 주신 건데
1: 맞아요.
0: 오늘도 아마 앞뒤로도 바쁘시겠네요.
1: 네, 방금도 라디오 하나 하고 오고 이따 끝나고도 또 라디오.
0: 아 그러면
1: 라디오 데이예요.
0: 라디오 날이구나 오늘. 그러면 다른 라디오는 멤버들하고 같이?
1: 네.
0: 아 좋습니다. 그 하루에 몇 개를 다니시더라도 혼자 나온 건 요가 하나니까
1: 네.
0: 특별함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1: 네. 좋습니다.
0: 근데 이제 이야기를 막 해달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0: 내향인이시래요 세윤 씨가.
1: 맞아요.
0: 그리고 좀 뭔가 뭐랄까 느껴져요. 네, 제가 평소보다 이렇게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스몰 토크를 많이 시도를 했는데도 웃어주실 뿐이에요.
1: 아, 이게 많이 이게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계속 이게 저도 좀 연차가 쌓이면서 풀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아직 티는 나나 봐요.
0: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덜 그래졌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좀 실제로 원래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좀 수줍으셨어요.
1: 네, 보통 막 데뷔 초에 라디오도 많이 하니까 가면은 멤버들이 너 오늘 한마디도 안 했네? 하고 저는 막 듣고 이렇게 듣고 퇴근하고 그랬었어요.
0: 이게 또 멤버가 많으니까. 네. 다른 멤버들 내버려둬도 말을 잘하는 분들.
1: 네.
0: 사이에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어?
1: 더 잠깐만. 치고
0: 아무 말도 못했는 걸.
1: 맞아요.
0: 실제로 거의 말을 못한 날도 있을 정도로.
1: 네.
0: 요즘에는 그래도 막 안 시켜도 껴드세요?
1: 아 그럼요. 저도 이제 제 거 챙겨야 되니까.
0: 어 요즘에는 그래도 어 잠깐 나 이대로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1: 집에 가서 이렇게 잊혀버리겠어.
0: 한마디 해야겠다 하고 말하기도 하는 네. 정도로 발전하셨군요.
1: 노력 중이에요.
0: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MBTI 테스트하면 반반 나오고 사적으로는 조금 내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방송을 한다거나 일적으로 할 때는 돌변하거든요. 그런 느낌은 없으세요?
1: 이게 진짜 최근에 좀 변했어요. 원래는 완전 그냥 똑같았거든요. 거의 막 사람들한테 평소에도 말을 못하는데 방송 나가서도 뭐 팬들한테 말 못하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게 좀 풀리더라고요.
0: 그래요? 좀 네. 많이 나아지고 있다? 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 예전만큼 내성적이지 않다.
1: 네. 이게 또 저희 막 주변 피디님들이나 작가님들도 보면은 이게 옛날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갔으면 이제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니, 똑같나요?
0: 아니요 엄청 달라요. 네. 근데 제 느낌에는 이제 그렇게 인사하고 지나가시면 피디님 작가님 분들이 너무 노력한다 애써줘서 고맙다 이러지 않을까.
1: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0: 이게 그런 거의 변화는 실제 주변이 제일 잘 알잖아요.
1: 아, 그렇죠.
0: 멤버들이나 뭐 가족분들이나 회사분들이 보기엔 어떨지 궁금해요. 데뷔 초에 세윤 씨랑 지금의 세윤 씨를 봤을 때.
1: 아, 일단 데뷔 전에는 제가 이런 줄 아마 모르셨을 거고 내성적인 저도 몰랐으니까 몰라서 일단 데뷔 초에 막 이렇게 얘기 못하고 이랬을 때 그냥 너도 좀 해. 말 한마디라도 더 해야지 하셨는데 이제 제가 끝까지 안 하는 걸 보시고 약간 포기를 하셨다가 이제 슬슬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사회생활 좀 하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0: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조금 어색함이 풀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진행하기 너무 좋은 게스트의 느낌입니다.
1: 다행입니다.
0: 그러면 팀 내에서 스테이씨 안에서 세윤 씨도 궁금한데 멤버들이랑 같이 있을 때 제가 보니까 약간 그 나이가 중간쯤이신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저희가 또 수민, 시은, 아이사 이렇게 동갑이고 01년생 동갑이고 막내들이 04년생으로 둘이 동갑이거든요.
0: 세윤 씨는 몇 년생이요?
1: 03년생. 저 혼자 띠롱 이렇게.
0: 01년생 3명이 언니고
1: 네.
0: 제가 02학번이거든요. 02만 변네 스테이 씨가. 네. 01년생, 02학번, 03년생. 너무 슬픈 얘기를 했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좀 중간으로서 왜 형제끼리도 중간이 역할이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쵸. 좀 어떠세요 중간에서?
1: 저는 동생도 되고 언니도 되니까 사실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언니들한테는 내가 동생인 척 이렇게 애교 부릴 수 있고 동생들한테 내가 언니인 척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0: 좀 언니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언니라고 보통 누가 수민 씨가 그래? 시은 씨가 그래? 아이사 씨가 그래? 누가 언니를 이렇게 하는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언니 나 언니야 야 너 똑바로 안 해? 막 이렇게 좀 오해가 있으시
1: 없어요.
0: 그러니까 언니들한테는 애교를 부릴 수 있고 동생들한테는 언니로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편하다 이 말이시군요.
1: 그렇죠.
0: 좀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내 윗 나이대한테 편하다. 나보다 아래 나이대한테 편하다. 이 성별 상관없이. 저는 성별 상관없이 위로 편하더라고요. 저는
1: 저도요.
0: 누나나 형한테 잘해요.
1: 저도 그런 편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0: 진짜?
1: 네.
0: 동생들 좀 유윤 씨나 제이 씨는 딱지 세기예요?
1: 아 이게 그건 아닌데 잘 지내는데 제가 좀 이렇게 대하기 편한 거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편한 것 같아요.
0: 실제로 그 언니 라인 세 명도 좀 골고루 잘 지내요?
1: 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0: 근데 그런 성격들이 있더라고. 이상하게 비교적 나이 때 연상에게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1: 네.
0: 동생들하고 되게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언니 라인들은 어때요? 수민, 시은, 아이사 씨 세 분은 좀 동생들하고 유난히 잘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1: 아, 네. 일단 수민 언니가 막내들이랑 되게 잘 지내고 아이사 언니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시은 언니는 동생들이랑 좀 안 맞나?
0: 의외로 내가 봤을 시은 내 과구만.
1: 그런가.
0: 시은 언니도 약간 연상이랑 편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난다 이거죠.
1: 네네.
0: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저도 주변에서도 봐도 알더라고요. 너는 확실히 형들한테 더 잘하는 것 같다. 오히려 동생들을 저는 실제로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세신 어떠세요?
1: 저도 언니 하나 남동생 하나 이렇게 있어요.
0: 집에서도 중간이에요?
1: 네. 전 중간이 너무 익숙해요.
0: 운명이네. 네. 언니랑 남동생?
1: 네.
0: 진짜 그 복이 많겠다 집에. 엄청 신나겠다 집에 있으면.
1: 맞아요.
0: 엄청 싸우고.
1: 맞아.
0: 정말 신나는 일이 많겠네.
1: 그렇습니다.
0: 어때요? 집에서도 언니랑 더 잘 지내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
1: 네. 저는 제가 언니를 좋아해요. 좀 더.
0: 아 진짜?
1: 네.
0: 남동생이랑은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1: 동생이 잘하긴 잘하거든요. 군대를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어요.
0: 이제 잘하겠네.
1: 이제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하는데 전 좀 언니한테 좀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0: 야, 좀 어땠대요? 그 동생이 군대에서 우리 누나가 스테이시인 거.
1: 그런 거를 일절 말을 안 하고.
0: 진짜?
1: 네. 그냥 한번 약간 좀 가족 그런 거 쓰잖아요. 가족 번호라던가 누구 있고 이런 걸 쓰는데 누나 번호를 안 쓰더래요. 그래서
0: 공개될까 봐.
1: 네. 안 써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그 위쪽 윗분들이. 그래서 왜 동생이 이걸 안 썼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누나가 연예인하고 있어서 얘가 안 쓴 것 같아요. 하니까 그런 거 말 안 해서 몰랐다고.
0: 그러면 이게 실제로 공인된 이야기네.
1: 네.
0: 간부들도 몰랐던 거니까.
1: 맞아요.
0: 어쨌거나 그 계기로 간부님들 알게 됐겠네요.
1: 맞아요.
0: 면회를 갔거나 이런 건 안 하셨어요?
1: 네. 그냥 그 딱 외출 한번 나온다고 하길래 네. 그냥 그 딱 앞에서 잠깐 기다려주고 차 타는 거 보고 같이 외출하고.
0: 만약에 진짜 면회를 갔거나 진짜 난리 났을 텐데. 난리 났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남동생 군 생활이 정말 꽃길만 걷게 되셨어요.
1: 아 정말요?
0: 아 그럼요. 다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줄 섰을 텐데.
1: 그런가? 한번 할걸 그랬나봐요. 거의 끝났는데.
0: 어쨌거나 건강히 제대를 잘했고.
1: 네.
0: 하지만 군생활에 이렇게 언급도 하지 않고.
1: 네.
0: 그랬군요. 자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들 들어봤다면 이제 스테이시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 네.
0: 신곡이 바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녹음 기준으로 어제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한 3-4일 정도 이미 잘 듣고 보고 계실 텐데 신곡 여섯 번째 싱글 제목이 투 러브더라고요.
1: 네.
0: 요거 좀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신다면요.
1: 네, 투러브는 일단 테니스 스코어 표기인 2-0 투러브에서 모티브가 된 건데
0: 테니스가 이제 0점을 러브라고 하죠.
1: 맞아요. 그거에서 모티브가 돼서
0: 2-0이구나.
1: 저희는 막 팬분들한테 이렇게 막 서브를 넣는데 좋아하는 상대에게 서브를 넣는데 그걸 또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계속 점수를 먹고 우리는 0점 러브인 상태다 해가지고 2-0 투 러브.
0: 내 마음을 안 받아주는 상대에 대한 내용인가 보네.
1: 네.
0: 짝사랑 노래.
1: 계속 맞아요. 짝사랑 노래예요. 계속 저는 서브를 넣는.
0: 안 그래도 제가 요즘에 주변에서 테니스를 영업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1: 네.
0: 배울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뮤비를 이렇게 딱 봤는데 테니스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테니스다 하고 봤는데 어떻게 멤버들은 그러면 실제로 테니스 좀 치시나요?
1: 한 명도 없고요. 어떻게 딱 이렇게 없는지.
0: 전혀 없고.
1: 네.
0: 음악은 좀 어떤 스타일의 음악이에요?
1: 일단 여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이렇게 밝고 통통 튀는 곡이어가지고
0: 네.
1: 네, 아주 신나고 이번 또 약간 반응을 보니까 다들 되게 여름이랑 잘 어울린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0: 정말 신나더라고요. 없고. 아주 청량하고
1: 네.
0: 여름에 딱 맞는 그런 탄산음료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1: 맞아.
0: 뮤비도 색감도 아주 쨍하고 네. 좀 뮤비나 자켓을 찍을 때 좀 어떠셨어요?
1: 일단 뮤비를 찍는 날에 비가 와가지고 야외 씬이 다 취소가 되고 첫날은 일단 잘 찍었는데 해가 쨍쨍해서 두 번째 날 야외 씬이 좀 많았는데 그게 다 취소가 되면서 제가 좀 편집된 씬에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춤을 다 신나게 추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꼭 들어갈 거니까 비를 맞으면서 한 번만 추자 감독님이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꼭 들어갈 테니까 저희가 열심히 한번 쳐보겠다 해서 쳤는데 그게 편집이 된 거예요. 안 들어갔어요. 비 맞으면서 쳤는데
0: 어머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이게 비가 온 김에 감독님이 이거 찍어서 넣어야겠다 급하게
1: 네.
0: 생각을 하셨다가 막상 보니까 좋아 연결이 안 됐나?
1: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밝고 이런 노래인데 갑자기 비 오는 게 좀 안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 아쉬워요.
0: 보통 뮤비 감독님하고는 촬영 이후 볼 일이 잘 없는데
1: 없어요. 뭐 아무 말도 못해요.
0: 따질 저는. 수도 없고 아 비가 와서 야외가 취소됐다가 그 립싱 아마 춤추는 장면이
1: 네.
0: 근데 그 장면이 편집됐구나.
1: 네,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었거든요.
0: 모니터 했을 때 마음에 들었었어요?
1: 네.
0: 근데 왜 빠졌지? 나중에라도 공개되면 좋겠다.
1: 그러니까요. 꼭.
0: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잘 편집하려고 보니까 너무 막 그 얼굴이 막 너무 막 너무 젖어 있어서 안 됐어서 그랬나? 궁금하네요. 좋습니다. 이쯤에서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서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시의 To Love.

0: 스테이시의 True Love 듣고 왔습니다. 뭔가 그 뭐랄까 지금 K-POP의 느낌도 무신나면서
1: 네.
0: 예전 여름 노래 같은 감성도 좀 느껴진다고나 할까.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테니스를 그러면 그 아무도 지금 치고 있지 않지만 이참에 배워보고 싶다 아니면 테니스의 어떤 그런 매력을 느꼈다 이런 그 멤버분들 없었어요?
1: 테니스는 잘 모르겠고 또 저희가 이런 야외 촬영이 여름 곡이다 보니까 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농구장, 약간 농구장 같은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농구공이 있었는데 테니스가 아니라 농구에 좀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
0: 툴 러브인데
1: 나가버렸어요. 조금.
0: 농구는 점수가 막 30점, 40점씩 나는데 오, 그렇군요. 제가 테니스가 계속 왜 이렇게 익숙한가 했더니 얼마 전에 효정 씨도 나와서 테니스 얘기했었었고 요즘에 또 이렇게 골프가 또 지나고 테니스가 또 유행인 것 같은데 잘 캐치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스테이시 그 무대 영상을 보면은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막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깡이 느껴진다. 그 근성, 막 악발이 정신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떤 모습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으세요?
1: 저희가 막 아무리 힘들고 이런 춤추고 해도 흔들리는데도 그냥 라이브 막 하고 막 삑사리라도 아무렇지 않게 라이브 하고 이러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0: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우리는 라이브에 거침이 없다.
1: 약간 그런
0: 힘들어도 무조건 간다. 근데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선택의 영역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쪽에 강점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조금은 양보해야 되기도 하고
1: 네.
0: 그런 말씀하신 의미탈이 안 나기 위해서 조금은 그런 걸 자제하고 정돈된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1: 맞아요.
0: 근데 그렇게 계속 해나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저희는 일단 사실 데뷔 전부터 라이브 연습을 하면서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렇게 다들 시키시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야 뭐 땡큐.
0: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건데 네. 칭찬해 주시네. 여전히 계속 당연한 걸 할 뿐.
1: 네.
0: 오, 그런 느낌이군요.
1: 맞아요.
0: 좀 뭔가 그래도 그런 칭찬을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우리만의 것이구나 하는 자부심도 생길 것 같아요.
1: 근데 그렇긴 해요. 라이브를 저희가 좀 많이 기분 탓일 수 있지만 저희가 좀 라이브를 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라이브를 이렇게 열심히 더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0: 우리가 라이브를 잘해나가고 있는 것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1: 네.
0: 이런 잡쇼. 이제는 스테이시도 꽤 후배들이 많죠?
1: 아, 그쵸.
0: 좀 실감 나세요? 요즘 활동하고 이러면?
1: 네. 확실히 막 대기실이 좀 달라진다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아직 막 음악방송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막 선생님들이 아, 이제 너네가 나이도 그렇고 연차도 그렇고 제일 높을 거다. 너 제일 좋은 대기실 받겠다. 이런 말 하시면 저희가 뭐 벌써 그런 데를 가냐.
0: 이게 아무래도 출연하는 팀이 많고 대기실 방도 많다 보니까 연차가 높은 팀들이 뭐 예를 들면 좀 방이 개중에 넓다거나
1: 네.
0: 출입구에 가까운 쪽이 배정이 되죠. 저희는 어쩌다 한번 음악방송 가는데 좋은 방인 줄도 몰랐어요. 애초에 갈 때부터 나이가 너무 많았어서. 좋은 방이었더라고요. 그런 체감을 하고.
1: 네.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슨해지거나 할 것 같으면 멤버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는 편인가요? 좀 오늘 라이브 덜 심히 하자. 너 조금 오늘 좀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런 피드백들 서로 하세요?
1: 크게 막 얘기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그 말을 듣기 전에 본인이 좀 깨닫는 편인 것 같아요. 나 이거 좀 아니다. 이러면은 본인이 그걸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딱히 할 말이 없고
0: 옆에서 보면 얘가 오늘 자기 무대에 되게 아쉬움이 남았나 보다
1: 네.
0: 느껴져요?
1: 네. 뭐 자기 혼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나까지 말하면 괜히 더 이게 되니까 저는 힘을 주는 편인 것 같아요.
0: 내버려 두자 하고
1: 네.
0: 아니면 오히려 응원해주고
1: 네.
0: 어쨌거나 실수한 건 눈치채긴 채셨군요.
1: 그렇죠.
0: 하지만 아니까. 뭐라 하진 않고 좋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번에는 Beat My Love라는 노래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노래 어떤 곡인가요?
1: 빈 마이 러브는 제가 곡 소개 담당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빈 마이 러브는 또 되게 2세대 뭔가 감성이 좀 물씬 나는 약간 미니홈피에서 들을 법한 그런 뉘앙스.
0: 바로 그 노래 스테이시의 Been My Love 듣고 올게요.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트러브한 스포한 고영배를 듣고 계십니다.
2: 아, 스포한 고영배 오늘은 스테이씨의 세은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 트러브하다 하는 게 혹시 어떤 뜻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1: 그냥 홍보겸인데 넣어본 건데
2: 솔직하게 예, 트러브 2대0이다 네. 뭐 이런 느낌. 세은씨와 함께하고 있는 스포한 고영배 이번에는 지난 기사 찾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스테이씨, 세은 멤버들과 해보고 싶은 도전 세계일주 이게 21년도 5년 전쯤에 이런 말씀만 하셨더라고 기억나세요?
1: 안 나요.
2: 이게 쉽지 않은 대답이에요. 그쵸? 이거 세계일주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예를 들면 유럽 여행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세계일주는 한 바퀴 돌겠다는 건데 이거를 가족들하고도 쉬운 결정이 아닌데 맞아요. 멤버들과 해보고 싶은 도전 세계일주 해보고 싶어요. 제 생각에 약간 차 졸다가 도전 아 그냥 세계일주 요 확률까지 지금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떠세요? 아
1: 이때면은 저희가 투어도 하기 전이고 아. 약간 멤버들과 약간 이런 걸 가까이 뭔가 여행 가본 적도 없고 하니까 제가 그냥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2: 어린 마음에 왜냐면 이게 그냥 개인이 할 도전이라고 생각해도 엄청난 도전이잖아요. 아 그러면 일단 이렇게 여쭤볼게요. 내가 혼자가 됐건 누군가가 됐건 세계일주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으세요?
1: 세계일주는 너무 해보고 싶어요.
2: 아 진짜?
1: 네.
2: 여행을 좋아해요?
1: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여행 유튜브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고 하는데 약간 좀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0: 그런 곳 있잖아요. 가보고 싶어가지고.
1: 좀 그 여행 채널들 중에도 네. 예를 들면 되게 막 오지로 가거나 컨텐츠 빵빵한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주제가 있어서 아. 세계에서 가장 어떤 나라에 가보겠습니다. 이런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냥 슴슴하게 그냥 이렇게 다니고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 보기. 아. 어느 쪽을 좋아하세요?
0: 빵빵한 거.
1: 좀 오지에 여기는 어떤 나라가 있어서 네. 좀 이런 거 탐구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0: 네.
1: 실제로도 그런 데도 가보고 싶고.
0: 네.
1: 근데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세계 일주라는
0: 거. 그렇죠. 좀 무섭기도 하고 혼자 이렇게 다니려면. 근데 또 영상으로만 봤어서 그런지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1: 뭔가를 그렇게 봤을 때 좋아 보이거나 궁금하면 가보고 싶고 네. 맛있어 보이면 꼭 먹어보고 싶어지는 스타일?
0: 음식은 좀 아니에요.
1: 진짜?
0: 네. 음식은 먹는 것만 먹고 약간 가는 건 좀 도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1: 저는 안 가려고 보거든요.
0: 아 진짜요?
1: 봤으니 됐다.
0: 아
1: 완전 충족이 돼요. 가면 고생이지.
0: 아 그렇긴 하죠.
1: 네. 그렇긴 하죠. 내향인 특. 더 깊게 들어올까봐 대충 수긍해줘.
0: 아니에요.
1: 대충 수긍해줘.
0: 아니에요.
1: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사실은 스스로.
0: 완전 고생하지 생각하고 있어요.
1: 에이 거짓말이죠. 고생해도 가고 싶다고 생각했죠 사실.
0: 아니에요.
1: 아 오케이. 아 근데 멤버들이랑 워크숍을 간 적은 있네요.
0: 네.
1: 막 워크숍이라는 건 가서 막 단합대회하고 막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자 막 계획 발표하고 막 이런 거?
0: 뭔가 큰 거창한 그런 건 사실 아니고 네. 그냥 사실 숙소에서 모이면 되지만 네. 굳이 먼 곳 약간 펜션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다 같이 얘기 좀 진솔한 얘기 나누고 이러고 다음날 사실 돌아와요.
1: 이걸 한 번씩 하시나 보네요?
0: 네. 좀 그래도 좀 되긴 했는데 2년 전쯤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긴 해요.
1: 한 번씩.
0: 네.
1: 괜찮다. 이게 뭐 당연히 아는 것 같아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0: 맞아요.
1: 가면 별거 있겠냐 싶어도 가보면 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죠?
0: 네.
1: 좋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스테이시 세은. 내게 멋지다는 건 베풀 줄 알며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바로 아까 그 기사에 1년 뒤 22년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멋지다라는 건 베풀 줄 알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또 멤버들이 세은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이 넘치고 세심하게 기억해주는 사람. 와 멤버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찐인데. 좀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0: 멋있다는 건 이런 거요?
1: 베풀어야겠다. 좀 남을 도와야 한다 이런 생각?
0: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렇게 분명 돕고 살다 보면 다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 이렇게 장난치고 싶지?
0: 쳐주세요. 제가 받아들일게요.
1: 이게 분명 돌아온다. 내가 너 챙겨주면 분명 돌아온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항상 챙기고 이건 아니겠지만
0: 바라는 건 아닌데 해줬으면 해주겠지만
1: 아 근데 그래도 그걸 알아도 돕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0: 그렇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러니까 뭔가 배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타인이 어떨지 생각해야 한다는 마음이 항상 있으시군요.
0: 네.
1: 근데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뭐랄까 저는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 자기 손해고
0: 그쵸.
1: 실제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게 좋잖아요.
0: 네.
1: 근데도 불구하고 그건 참 에너지가 드는 일이기도 하고.
0: 아 맞아요.
1: 네, 또 내향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한 가지 문제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남도 그래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를 견디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나는 워낙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니까. 그러진 않으세요?
0: 저는 약간 뭐 원하고 제가 뭘 바래서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가 기분 좋다고 하는 게 사실 커가지고 제가 편하자고.
1: 성숙하다.
0: 네. 그런 것 같아요.
1: 자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 저도 그렇고 보통 밖에서 그렇게 배려를 잘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집에서 부모님한테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아, 이거. 가끔 있어요. 아. 집에서의 세은 씨는 어떠세요?
0: 집에서 사실 막 어렸을 때는 조금 언니한테 좀 막 이렇게 많이 듣긴 했어요. 너는 밖에서 그렇게 착한 척 다 해놓고 왜 집에 와서 그렇게 고집부리고 막 이런. 그걸 듣고 제가 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너무 깨달아서 그 이후로부터는 아예 막 투정 같은 것도 안 부리려고
1: 집에서도 하고. 노력하는군요.
0: 네.
1: 부모님한테도 좀 다정한 딸이에요?
0: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올해 못, 자주 못 보니까.
1: 최고네. 부모님이 세은 씨 엄청 예뻐하겠다.
0: 어,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언니랑 동생은 맨날 집에 있으니까 아, 저한테 막 아, 누구 언니는 이랬고 동생은 이랬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한테는 막 이렇게 해주세요.
1: 어, 아, 언니랑 동생은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시고 세은 씨만 나와 있구나.
0: 네.
1: 어, 더 그립고 귀하고 그러겠네. 아유 좋습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좀 들을 텐데 추천곡을 도경수 씨의 팝콘을 골라주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0: 제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냥 들으면 항상 신나더라고요. 제 기분이 너무 업돼가지고 다들 기분 업되시라고.
1: 아 같이 업되자고.
0: 네.
1: 좋습니다. 도경수의 팝콘 듣고 올게요.

0: 도경수의 팝콘 듣고 왔습니다. 스포한 고영배 스테이시의 세은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만나볼 코너 진지 드셨어요? 진지 드신 이야기랑 진지한 이야기 하는 코너거든요. 먼저 진지 드신 이야기. 지난번에 수민 씨가 왔을 때 스테이시가 냉장고를 각자 쓴다고 그랬어요.
1: 맞아요.
0: 이게 제가 다양한 숙소 썰을 들었지만 좀 되게 상큼한 기억이었거든요. 뭐 냉장고를 각자 써? 그러니까 약간 그 뭐 하우스 쉐어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이 통은 내 거야. 뭐 이런 것까진 봤어도 아예 냉장고를 따로 쓴다는 거는
1: 네.
0: 처음 듣는 게 요즘에도 그런가요?
1: 이제는 멤버들이 다 숙소를 나가가지고
0: 아 진짜 그 사이에?
1: 네.
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무도 숙소 없어요?
1: 저랑 유니만 숙소에서 지내요.
0: 아 진짜? 왜 네. 세윤 씨는 안 나가시고?
1: 저는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숙소가 너무 좋고 전 혼자 사는 것보다 좀 같이 이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0: 두 분만 남았구나.
1: 네.
0: 그럼 냉장고가 다 남았겠네요?
1: 냉장고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0: 아 들고 나갔어요?
1: 아니 이제 정리를 하면서
0: 어떻게 뺐구나.
1: 네.
0: 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없는 이야기가 됐네.
1: 네.
0: 과거 이야기가 됐네.
1: 네.
0: 그러면 세윤 씨는 같이 쓸 적에 그리고 지금 냉장고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어요?
1: 저는 일단 요거트가 항상 꼭 들어있고.
0: 요거트?
1: 네.
0: 그 그릭 요거트 아니면 네. 단 거? 그릭 요거트?
1: 그릭 요거트가 들어있고.
0: 아무것도 안 나는 거?
1: 아니요, 좀 달달한 것만 먹어가지고.
0: 아 그래요?
1: 네.
0: 그릭 요거트인데 단맛이 나는 거?
1: 네.
0: 저는 그 그릭 요거트 좋다 해서
1: 네.
0: 그냥 그 꾸덕하고 아무 맛 안 나는 거 있죠?
1: 네.
0: 그거 먹었을 때 그냥 뭔가 그 뭐랄까 잘 안 삼켜지는 고체를 그냥 뭐, 삼키는 느낌?
1: 약간 체할 것 같고.
0: 그러니까.
1: 그쵸?
0: 단 걸 먹는군요.
1: 네.
0: 근데 그것만 먹어요?
1: 아니요, 과일.
0: 과일
1: 그래서
0: 같이.
1: 과일을 꼭 하나씩 구비해두고 그리고 약간 저당 소스 같은 거 꼭 있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또 아이스크림 꼭 넣어놓고
0: 그릭 요거트를 단 걸 한 다음에 소스는 저당
1: 그게 좀 마음이 편하니까
0: 저당 소스 아이스크림은 좀 필터링해서 어떤 종류 좋아하세요? 뭐 그 떠먹는 거?
1: 아 요즘 약간 그 쿠앤크 이런 아이스크림 좋아해가지고
0: 그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1: 네.
0: 아, 그거 너무 가루가 좀 떨어지지 않아요? 그거 이렇게 바로 생긴 그 타입?
1: 근데 그거는 퍼먹는 걸 좋아해요.
0: 퍼먹는 거?
1: 퍼먹는 게 맛있어서.
0: 그런 게 있나? 퍼먹는 게 있나?
1: 네.
0: 아, 그랬구나. 그거를 또 좋아하는 종류 또 있으세요?
1: 아이스크림이요?
0: 뭐 전문점 것도 괜찮고
1: 옥수수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0: 젤라또 같은 거 옥수수 맛?
1: 아니요 그냥 그
0: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이거
1: 옥수수 모양 빵같이 돼있고
0: 그거
1: 좋아하고.
0: 그게 이제 겉에는 그냥 손으로 잡을 수 있는
1: 네.
0: 속에 아이스크림 들어있고 그거 말씀하시는
1: 맞아요.
0: 거죠? 붕어 땡망고 같은
1: 맞아요.
0: 그건데 옥수수로 생긴 거 아, 그걸 좋아하시는군요. 그런 것도 냉동실에 넣어놓기도
1: 네.
0: 하고 좀 음식이 유행한다. 뭐 있었잖아요. 봄동 비빔밥, 두종구, 버터떡
1: 그쵸.
0: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좀 먹어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세요?
1: 제가 또 유행 따라가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0: 아 그래요?
1: 약간 그런 홍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약간 좀 있어요.
0: 다 막 난리치면
1: 굳이?
0: 두 달 본다? 뭐 이러면서
1: 두 달 뒤에 제가 먹어요.
0: 다 끝나면 슥슥
1: 먹어.
0: 이래서 그렇게 난리였구나 이러면서 먹어보면 또 맛있잖아요. 또. 아 근데 난리일 때는 굳이 가서
1: 네.
0: 먹진 않는 스타일이군요. 오 좋습니다. 이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세은 씨가 첫 데뷔 활동을 끝내고 나서 슬럼프가 왔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네요. 기억나세요 그때?
1: 데뷔 끝나고 네
0: 실제로 슬럼프 왔던 그때 기억이 좀 나나요?
1: 뭔가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잘 뭔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제가 힘들었다는 거는 좀 확실히 기억이 나요.
0: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 그쵸.
0: 그때 슬럼프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 지나서 좀 그 뒤로도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지고 실제로 성숙해졌을 거고 할 테지만 분명히 뭐 슬럼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처를 받는다거나 뭐 힘들다거나 순간순간 그럴 때들 있잖아요. 좀
1: 네.
0: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1: 저는 일단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 사람이 그냥 일단 나한테 했을 때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 사람으로 상처를 받았을 땐 좀 그런 편이고. 네.
0: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면 할수록
1: 파고들게 되긴 하는데
0: 좀 상처받지 않아?
1: 네. 근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를 저는 이유를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합리화시키려고.
0: 이래서 그랬겠지. 네. 이렇게.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마음이 정리가 돼요?
1: 그냥 혼자 괜히 그 사람한테 혼자 그냥 뾰루퉁 혼자서 그냥 혼자 나 그 사람 싫어 혼자서 상처를 다 받았으니까 싫어 다 표현 혼자 해놓고 그 사람한테 가서는 또 이제 해야죠.
0: 잘하고 이게 보통 힘들어할 때 보통 그러는데 해결이라기보단 힘들어하는 과정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괜찮아져요?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요. 뭔가 특별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하지 않는군요.
1: 네. 그냥 혼자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다 풀려요.
0: 예를 들면 자야겠다. 네. 운동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딱히 없이?
1: 네. 그냥 집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냥 연락 다 안 보고 패드로 하면은 또 연락은 안 오니까 그걸로 다 볼 거 보고 핸드폰 꺼두고
0: 막 뭔가 내가 지금 프레셔가 있는데 알림이 자꾸 오고 하는 건 싫으시구나.
1: 네.
0: 그거를 좀 해결하고 싶을 때는 그런 알림을 좀 다 제한하고
1: 네.
0: 그냥 가만히 좋다. 근데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알림이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긴 한 것 같아. 저도 한때 멘탈이 좀 안 좋았을 때 그 밥 먹는데 관련된 연락이 오면 얹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서 자각을 해가지고 밥 먹을 때는 일부러 알림을 꺼놓고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알림을 좀 제한하고 시간을 좀 갖는다.
1: 네.
0: 좋습니다. 이쯤에서 추천곡을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우효의 민들레 골라주셨는데 이 노래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이 노래는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해서 제 마음이 편해져
0: 잔잔해서
1: 같이 잔잔 좀 진지한 얘기했으니까
0: 조금 세은 씨 조금 단순한 편?
1: 아 조금 그래
0: 다 같이 업되고 싶어서요 한 곡 같이 잔잔해지고 싶어서요 한 곡으로 골라주셨군요. 오케이 우효의 민들레 듣고 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우효의 민들레 듣고 왔습니다. 스포한 공연표 오늘은 스테이씨의 세은씨와 함께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스포왕의 시그니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내 미래를 스포한다면? 아,
3: 팬들과 행복하게 팬들이랑 행복하게 계속 무대에 서 있을 것 같아요.
2: 아, 팀도 나도 오래오래 무대에 네. 서 있고 싶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포왕 쭉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3: 오늘 사실 조금 걱정하고 왔는데 제가 제가 낯을 가릴까 봐 조금 걱정했는데 네. 너무 편하게 얘기 잘하다 가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네. 선배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2: 아 나의 토크 오늘 뿌듯하다?
3: 네.
2: 아니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고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팬분들과 청취자분들께 직접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3: 네. 오늘 이렇게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트러브 활동 계속 할 거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스테이씨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자, 2부 끝곡으로 세은씨의 추천곡 코르티스의 조이라이드 들으면서 세은씨는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3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3: 스포해. 스포해.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와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진짜 이야기는 편의점 의자에서 시작된다. 스포왕 편의점. 오늘 편의점에 사람이 많네. 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아! 대학생들 여름방학 시작했겠구나. 아니 벌써 그렇게 됐나 시간이? 벌써 방학이에요? 야, 이 대학생의 여름방학 좋지. 아, 나 또 옛날에 농활 가고 막 이런 거 생각나네. 나 그때 술 먹고 토했는데 막 울었는데 그때. 야! 나리야! 나리 잘 있었어? 너 올해 대학생 된다고 했었지? 방학했어? 아, 했다고? 뭐? 20살에 첫 방학인데. 아, 어떻게 방학을 보내야 되냐고. 나 대학생 때 얘기 좀 해달라고. 아, 그 얘기 좀 옛날 얘기인데 괜찮겠니?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얘기야. 괜찮겠어? 지금 북중미 뭐냐 월드컵 하지? 나는 한일 월드컵이야. 뭔 소리야. 너랑 나랑 지금 사이에 월드컵이 몇 개가 있는데. 아하, 그때 이야기를

시험을 안 봤어? 그럼 시험 못 본 거 어떻게 됐어? 아! 교수님한테 죄송하다고 메일 보내서 F는 면했어. 정신 차리게 따끔한 한마디 해달라고. 넌 우선 커피 줄게. 커피 캔으로 된 거 줄 테니까 그 캔으로 내 꿀밤 한 대 때린다. 실시. 야! 월드컵 본다고 시험을 안 보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시험 기간에 재수생과 여행을 간 고영배가 말했다. 나 진짜 그랬던 적 있었거든. 학교 시험 기간에 여행 갔어. 그래서 시험을 하나만 못 본 게 아니고 한 두 개인가? 이렇게 다 못 봐가지고 그것도 재수생이랑 같이. 재밌었어 여행. 그 꿀밤 셀프로 때렸지? 그걸로 나도 한 대 좀 때려줄래? 너무 걱정 마. F 안 맞았으면 됐지 뭐. 난 F 맞았어 그때. 그래서 한 학기 꿇었다니까. 아무튼 졸업 잘하길 바랄게. 그래 안녕. 야 꼬미야. 야 꼬미 너도 대학생이지? 너 요즘에 별일 없고? 시험 잘 봤어? 뭐?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짝사랑하는 선배가 입대를 앞두고 있어. 뭐라고? 선배가 심심하면 면회를 오라고 했다고? 네가 짝사랑하는 그 선배가 입대를 하는데 야 너 심심하면 면회 와라 이렇게 말했다고? 진짜 가고 싶은데 가도 되냐고? 빈말 아니냐고? 오호 일단 너는 아이스크림 줄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들어봐. 가면 돼. 이게 빈말이어도 가면 돼. 면회는 온 사람이 천사로 보이거든. 무조건 가면 돼. 이건 좋은 징조다. 알겠지? 꼭 면회 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 안녕.

스포항 편의점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 FX의 좋아해도 되나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 편의점에 오신 분들 방학이라 그런지 대학생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먼저 대학생의 첫 방학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물어보신 분 그러면서 이제 제 대학생활 얘기를 좀 들려달라고. 저는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 너무 특별한 걸 안 했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럽여행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지금도 그때도 유럽여행 돈도 많이 들고 엄청난 시간과 돈에 투자고 뭐 사실 진짜 아예 형편이 안 되면 생각도 못하는 것도 맞지만 그리고 저도 그런 느낌으로 상상도 안 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님이 무리를 해서라도 부모님한테 좀 도움을 받거나 하면 갈 수는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흔한 얘기 있죠. 나중에 돈이 생기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진짜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지금 와서 집에 아이들이 있고 아니면 사회 초년생이 되었을 때 가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친구들 뭐 주변에 이렇게 대학생 때 방학 때 유럽여행 가고 할 때 못 이긴 척 뭐 아니면 되게 무리해서 어떻게 갔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후회 아니면 꼭 그렇게 돈이 들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국내 여행 아니면 뭐 가까운 나라를 뭐 이렇게 가본다든지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해본다든지 뭘 더 배워봤다든지 그런 좀 특별한 일들을 방학 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더라고요. 아니면 진짜 뭐 언어를 배우러 떠나본다든지 그런 생각. 요즘 같은 시기에 이제 시대 보정을 한다면 예를 들면 미뤄왔던 뭐 너튜브 채널을 도전해본다. 뭐 팟캐스트를 만들어본다. 아니면 뭐 독서 모임을 해본다. 운동 러닝 크루 뭐 테니스를 배워본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의 또 시기에 맞추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하는 게 나중에 아쉬움은 덜 남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나고서 뭘 해서 후회가 되는 것보다는 안 해서 후회가 되는 일이 저는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학 때 농활, 제가 맨날 농활 얘기를 하는 게 그거 말고는 달리 뭘 특별한 걸 하질 않았으니까 자꾸 농활 얘기만 하는 거야. 그거 하나 해가지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 농활이 무조건 좋았냐라고 묻는다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이렇게 남잖아요. 그래서 뭐든 스페셜한 걸 하시는 걸 추천. 그리고 시험 날짜 바뀐 거 까먹고 못 봤다고 하신 분 따끔하게 한마디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럴 자격이 못 됩니다. 그때 1학년 때 저는 내가 학교를 잘못 들어왔다. 나 망했다. 어떡하지? 막 이런 거에 휩싸여서 그런 잘못된 생각에 휩싸여서 그냥 포기하고 막 놀았어요. 그러고 친구랑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랑 근데 그 친구는 그때 시험 기간이 아니었어. 그리고 저랑 그다음에 재수하는 친구랑 셋이서 속초로 여행을 갔어. 시험 기간에. 그래서 시험을 안 봤어요. 당연히 낙제가 나오고 근데 그게 전공 과목이어서 그 학기가 날아갔죠. 그러지 마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졸업도 제때 못하고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선배가 군대 가는데 면회를

라고 했다. 이게 빈말인지 아닌지. 면회는 정말 군인에게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선배도 내가 그 나중에 이제 실제로 면회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얼마나 면회 오는 사람이 귀하게 느껴질지 모르고 한 말이겠지만 그 빈말을 믿고 내가 갔을 때 엄청 고마울 것 같아. 그래서 좀 진짜 가도 되나 싶어도 편지도 하나 보내고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다가 저 진짜 면회 갈까요? 하면 고맙다고 할걸요. 맛있는 거 많이 사가지고 한번 면회 한번 가시면 잘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선배가 되게 막 살찌고 머리 막 빡빡 밀고 새까맣게 타가지고 오히려 내가 별로일 순 있어. 내가 가서 변한 선배 모습이 별로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좋다. 저 군인일 때 면회 많이 왔었냐고요? 뭐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왔었죠. 어머니도 오시고 여자친구도 오고 또 제 동생도 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자, 스포항 편의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어서 여기저기 검색창에 스포항 검색해가지고 나온 이야기들 저희가 그냥 싹 다 막 읽어드리는 서치형 고영배. 닉네임 러브님이 스포항 고영배 오빠가 풀어준 소란 퍼펙트 데이 특급 스포. 1. 풀 어쿠스틱 공연. 2. 오빠 플러스 키보드 플러스 퍼커션 3인조. 3. 무대 위에 그랜드 피아노 있음. 저희 방송 오프닝 식으로 스포항 고영배 고영배 오빠가 풀어준 특급 스포 1 적어주셨네요. 맞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7월 3일부터 2주간 금, 토, 일, 목, 금, 토, 일 이렇게 7회차 하는 소란 퍼펙트 데이 소극장 공연 소식인데 지금 뭐 감사하게도 티켓이 매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씩 취소표도 나오고 하니까 놓치신 분들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풀 어쿠스틱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그랜드 피아노, 퍼쿠션도 또 기타도 이렇게 연주하면서 멋진 공연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또 많이 찾아주시길 바랄게요. 세레모니 소란 피처링 미연이 함께한 노래 듣고 오시죠.

소란의 세레모니 듣고 왔습니다. 피처링 미연 씨였고요. 그 참고로 저희 그 퍼펙트데이 콘서트 오실 분들은 이 노래 미연 씨 파트 모두 연습해 오시는 것을 강력 권장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어서 신하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또 만나볼게요. 8576번님 요즘 한창 빠져있는 음식 있어요? 저는 콩국수를 안 좋아했는데 요즘 이상하게 콩국수가 너무 맛있어요. 아, 제가 원래 제가 고수도 극복했고 웬만한 거 다 극복했는데 아직 극복하지 못한 음식 두 가지. 민물고기. 그 다음에 콩국수. 저 극복을 못해요. 못 드세요? 싫어요? 콩국수 드세요?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콩국수 색깔 같은 남방을 입고 오셨죠? 콩국수가 나는 그게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먹잖아요. 그러면 맛이 꼴꼴 떠나서 막 내장이 느끼해. 막 느끼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먹었어요 사실은. 근데 올해도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수록 콩국수 먹을 기회가 많아져요. 그리고 막 자꾸 권하고 그래서 이걸 못 먹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또 드시는 분들을 워낙 좋아하니까 나도 궁금한 거야. 진짜 이게 그 정도야 하면서 자꾸 저도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콩국수를 벌써 한 세 차례 네 차례 정도 시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칼국수 집에 갔는데 누가 콩국수를 시켜. 실제로 저희 가족들이 칼국수 집에 갔는데 다윤이가 자기 콩국수 먹겠다고 저희 첫째 딸이. 그래서 그거를 또 몇 입 시도. 그리고 가족 식사 또 친척분들하고 모여서 먹는데 또 장모님이 콩국수를 맛있게 하셨다고 해서 그것도 한 그릇 시도. 알든 말든 모르겠어. 지금은 예전보다 막 거부감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맛있지도 않달까? 이걸 굳이 먹어야 되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직 모르겠어. 두 분 다 안 드신다고요, 콩국수? 신기하네요. 확실히 콩국수가 호불호 음식이긴 하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요, 원래 보통 다 실시간으로 막 보내세요. 그 진땡집에 가라. 여의도 아니면 그 어디 그 진땡회관 거길 가라. 가봤어요. 난 똑같아. 나 가봤어. 무조건 다른 집을 안 가봤어. 그래. 무조건 다 그러거든요. 난 똑같아.

제가 지금 다른 데서 여러 번 다시 시도를 했으니까 올 여름 한번 진땡 집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파이널 시도 한번 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51번님, 내일 낮술 약속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 이태원에서 냉삼 먹기로 했답니다. 부럽쥬. 태어나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밖에서 낮술 약속 잡아본 적 없는 것 같아. 야, 이날 우리 낮술 갈기자 막 하면서 이렇게 죽었다 막 해본 적 따로 없음. 그렇다고 뭐 저녁 술 마시자고 약속 잡은 적도 없긴 하지만, 근데 보통 낮에 마시면 더 취하잖아요, 그죠? 축하드립니다. 냉삼은 맛있겠네요. 1208님이 스포왕 테니스 알아본다는 소문이 있던데 시작했어요. 저는 스포왕이 운동 시작하면 그때 같이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저 먼저 PT랑 필라테스 끊고 왔어요. 참나, 잘하셨습니다. 저 기다리다가 시간 다 가긴 해요. 아직 시작 못했어요. 저는 어디 갈지까지 다 봐놨거든요. 그 테니스 훈련장에 장점과 단점, 위치, 가격 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를 첫날 배우고 돌아와서 바로 아플 게 확실해요. 안 하던 동작이라. 그래서 그 바로 아프면 다음날 다다음날 일정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되게 자신감 있게 말했는데 이렇게 설득력이 없지?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각자 집에서 들으면서 뭐래? 라고 말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아무튼 저 이번에는 근데 좀 진짜긴 해요. 테니스 정말로 배워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진입장벽이 좀 있대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있다는 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스포츠 중에 하나래요. 포기할 때 하더라도 시작은 해볼 작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세상아. 윤돌이님, 장인어른과 단둘이 밤낚시 가기로 했는데 벌써 어색하기만 하네요. 하하. 장인어른과 어색한 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밤낚시는 쉽진 않겠네요. 뭐 아니면 도다. 진짜 친해지던지 오히려 너무 막 말없이 계속 가만히 있다가 막 고기도 안 잡히고 막 서운하고 막 서먹해지고 하든지. 과감한 결정을 하셨군요. 근데 모르지, 또 윤돌이님이 낚시 귀신이어갖고 막 너무 잘해갖고 장인어른 거 막 다 채비 다 이렇게 잘해드리고 그러면 너무 좋아질 수도 있죠. 아니면 그래, 둘 중에 한 명이 고수면 오히려 좋겠다. 배우고 알려주고 그런 느낌으로 괜찮을 것 같네요. 아무쪼록 잘 다녀오시고 월척 낚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윤돌이님, 어떻게 되는지 사연 좀 보내주세요. 나중에 잔나비의 선샤인 코미디 클럽 듣고 올게요.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저기요,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
4: 네? 저요? 요즘 제가 듣는 노래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 제 톤이 오늘 왜 이렇죠?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요, 스테판데이의 스윗 아이스티라는 노래 골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음악 그 들어서 검색하는 서비스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을 때 이렇게 들려주면 찾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찾은 노래예요. 이렇게... 근데 심지어 어디서 이 노래를 듣고 찾았는지도 기억이 좀 안 나긴 하는데 우연히 딱 들었는데 오! 노래가 뭐랄까 레퍼런스 삼고 싶달까? 제가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즐겨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하면서 바뀌는 그 두 번째 코드로 갈 때 그 느낌이 빼앗아 오고 싶다. 소란의 노래에 이런 느낌이 한번 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바로 그 서비스로 찾아서 캡처를 해놨다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스테판데이의 스윗 아이스티 한번 같이 들어보죠.

다음 주에 뭐 해요? 준비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을래요? Get Ready With You 플레이리스트. 오늘 플레이리스트 주인공은요 1100님입니다 이사 가는데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돈이 부족해서 진짜 아끼는 건담 피규어 점점점 중고로 내놨어요.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음 주 동네에서 직거래하기로 했습니다. 아끼는 물건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 마음 아십니까? 크... 야, 뭐 어떤 것 때문에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그 이사 때는 돈이 많이 들죠. 근데 어차피 짐 정리해야 돼. 건담 피규어는 정리할 짐이 아닐 텐데 이분에게 위로하기가 쉽지 않네요. 1100님을 위한 플리 제목은요 잘가 영원한 내 파트너 지금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아끼는 건담 피규어와 이별을 앞두고 계신 분을 위한 플리였습니다. G.O.D의 거짓말,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박효신의 좋은 사람, 세 곡이었어요. 사연 주신 1100님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참 그게 다르죠. 저각경, 저각경 아세요 작가님? 알고 계셨어요? PD 몰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각경 별다줄이라고 지금 별다줄 저각경 그런 프라모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것은 저는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이 소중한 사람한테 진짜 소중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면 진짜 만들 때 고생했을 수도 있고 뭐 전시를 그동안 오랫동안 내 방에 탁 이랬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떠나보낸 그 마음 제가 감히 상상이 안 되네요. 저는 악기에 조금 그런 애착이 있기도 했는데 제가 그거를 그 애착을 내려놓게 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처음으로 막 악기를 빌리기도 하고 싼 거 쓰다가 뭐 이렇게 금방 고장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만 사용하다가 처음으로 어쿠스틱 기타를 그때 당시 기준 100만원 후반대 거의 200 가까이 하는 어쿠스틱 기타 좋은 거를 산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중고로 샀지. 그래서 방에 한 칸에 그거 함부로 놔두면 보관 잘 안 돼서 나무가 상하네 어쩌네 해서 항상 하드케이스에 이렇게 방 한쪽 구석에 탁 모셔놨어. 그게 얼마나 자리 차지하고 싫어요. 그게 방에 그냥 기타가 맨날 누워있는 거야. 세워져 있지도 않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청소를 하시다가 그 가방이 잠겨 있는 줄 알고 그냥 그걸 번쩍 들어가지고 뚜껑이 탁 열리면서 퍽 그 속에 있는 기타가 굴러 나오면서 막 쓰러진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버럭버럭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막 화를 냈다가 진짜 혼이 난 적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이 물건이 더 중요하냐, 사람이 더 중요하냐. 그럼 전 그러면 네가 제자리에 놓든지 청소를 네가 하든지 해라. 근데 오늘 나오고 보니 너무 맞는 말씀이고 제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물건에 그렇게까지 감정이입을 하고 불효를 저질렀다는 게. 그래서 그 뒤로 그러지 않으려고, 예를 들어 설령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이렇게 눈앞에서 누군가 실수를 했더라도 당연히 실수일 것이고 고의가 아니라면 일단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된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자, 이런 다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해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다음 주 계획 미리미리 스포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우리들의 순간 듣고 올게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우리들의 순간 듣고 왔습니다. 5383님이요. 돌아오는 한 주도 화이팅. 사실 지금 억텐 중. 회사 가기 싫어.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이고 억텐 중이시구나. 억지 텐션. 근데 그런 말이 있죠. 나락도 락이다. 억텐도 텐션이다. 작심삼일도 작심이다. 네, 억텐도 텐이에요. 이겨내. 어쩌겠어. 억텐이라도 안 하면 어쩔 건데. 와요. 월요일이 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5384님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억지로라도 힘을 냅시다. 그리고 힘난다고 이야 힘 좀 냈더니 배고픈다고 야식 때리지 마시고 좀 공복으로 주무세요. 힘내가지고 월요일 잘 맞이하자 이 말입니다. 왜냐? 다음 주에 또 엄청난 분이 나올 것이고 제가 다음 주 일요일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끝곡으로 다음 주 게스트 스포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 중에 누가 나오실지 한번 맞춰보세요. 지드래곤 피처링 산다라박이 함께한 헬로 혼자 있고 싶구나.

0: NBC FM for you.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테마가 있는 영화 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워 스페셜 M. 1995년에 처음 만나서 30년 넘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 시리즈 다섯 번째 토이스토리가 개봉했습니다. 역시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이 시리즈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노래, 어떤 스코어가 제일 마음에 드셨을까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M 토이스토리 시리즈 사운드 트랙.

0: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죠. I knew it, I knew you. 지금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토이스토리 5편의 주제곡입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이번에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노래를 불렀어요. 토이스토리의 주제곡을. 이게 30년 된 시리즈니까 테일러 스위프트도 이 토이스토리와 함께 성장을 해온 거잖아요. 그 마음 너무 잘 아니까 노래 바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노래 좋죠? I knew it, I knew you. 그렇다면 이번 5편이 나오기까지 1편부터 4편까지에는 어떤 음악들이 있었을까? 스크린렌트라는 영화 전문 매체에서 토이스토리 5편 개봉을 기다리는 동안 한 두 번 정도의 특집을 했었어요. 하나는 토이스토리 시리즈 최고의 뮤지컬 순간 베스트 10. 그러니까 노래 그리고 스코어 다 합쳐서 뭔가 음악적으로 멋진 장면을 만들어낸 최고의 장면 10장면을 선정한 기사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토이스토리 시리즈에 그 가사가 있는 모든 노래 8곡을 순위를 매긴 게 있었어요. 1등부터 8등까지. 그 두 개의 특집을 오늘 섞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토이스토리 시리즈에서 우리가 만났던 노래, 그리고 또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중요한 장면을 구성했던 스코어들 섞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이스토리 시리즈에서 무려 4곡이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에 올랐어요. 모두 다 랜디 뉴먼이고요. 엄청난 성적이죠. 그 중에 한 번은 상을 또 받았고요. 그게 어떤 노래일지는 조금 뒤에 들려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스크린렌트가 재밌는 표현을 썼네요. 랜디 뉴먼이 2022년에 개봉한 스핀오프 영화, 그 버즈 라이트이어의 스핀오프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의 음악은 담당하지 않았는데 그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다. 마치 랜디 뉴먼의 음악이 없어서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네요. 그만큼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음악적으로는 랜디 뉴먼의 시리즈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오늘 그의 음악, 그의 노래들 한 시간 동안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그 수많은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섰다 섰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0: Get mojo man.
1: T 어실 원샷.
0: 딱 한 번만.
1: T 어실 원샷.
0: 싹 한 번에.
1: T 어실 원샷.
0: 무조 맨.
1: T 어실 원샷.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T 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T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토이 스토리 2편 사운드 트랙에서 Woody's Roundup, Riders in the Sky의 노래였습니다. 음악은 역시 랜디 뉴먼의 음악이고요. 토이 스토리 2를 떠올려 보시면 톰 행크스가 목소리를 연기하는 우디가 자신이 예전 그 우디의 카우보이 쇼라는 어린이 TV 프로그램의 주인공을 모델로 만든 장난감이다 라는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게 돼요. 그때 바로 그 예전 TV 프로그램 우디의 카우보이 쇼 장면이 나올 때 그 주제가가 나오죠. 그게 바로 이 노래입니다. Woody's Roundup. 뭔가 향수를 자극하는 그 흑백 TV 시리즈 안의 음악이어서 토이스토리 2의 좀 다채로운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한 곡으로 유명한 곡이고요. 덕분에 우리는 1편에서 다 몰랐던 우디의 비밀 하나를 이제 2편에서 알게 되는 거죠. 이번에 준비한 곡은 토이스토리 1편 사운드 트랙에서 Strange Things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요, 앤디의 최애 장난감이 우디에서 이제 버즈로 바뀌면서 그때 우디의 심정을 담아낸 곡이에요. 1편의 이야기를 잘 떠올려 보시면 원래 앤디라는 그 남자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은 카우보이 우디였는데 새로 출시된 신상품 우주전사 그 버즈가 오면서 우디가 밀려나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우디하고 버즈가 대결을 하죠. 서로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죠. 그래서 그 초반 장면 버즈에게 밀려난 우디의 심정을 담아낸 곡. 아, 나는 세상 꼭

꼭대기에 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점점점 하는 조금은 슬픈 심정을 담은 곡이 Strange Things. 그리고 이어서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The Ballad of the Lonesome Cowboy. 이 노래는 토이스토리 4편의 그 엔드 크레딧에 흘러나오는 곡이에요. 역시 우디의 노래고요. 나는 외로운 카우보이였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4편이 우디의 홀로서기, 우디의 성장담을 그리고 있잖아요. 바로 그 우디의 이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 같은 그 가사가 담겨있는 곡 The Ballad of the Lonesome Cowboy. 이 곡은 또 컨트리 가수가 불러야 제맛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 스테이플튼의 목소리로 사운드 트랙에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두곡 모두 주인공 우디의 심경이 담겨있는 노래였죠. 1편에서 Strange Things, 그리고 4편에서 더 발라드 오브 더 런썸 카우보이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 곡을 골라봤어요. 먼저 4편에서 한 곡, 3편에서 한 곡. 4편에서 고른 한 곡은 I Can't Let You Throw Yourself Away. 그 포키라는 캐릭터 기억하세요? 그 숟가락 모양의 그 장난감. 근데 포키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기는 장난감이 아니라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자꾸 쓰레기통으로 가려고 하죠. 그때마다 우디가 이 포키를 붙들고 너는 쓰레기가 아니야. 너는 장난감이야. 네가 네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버리게 내가 놔둘 수 없어. 라면서 붙잡아요. 그때 나오는 노래가 바로 I Can't Let You Throw Yourself Away. 4편의 곡을 먼저 준비했고요. 이어서 바로 이 노래가 랜디 뉴먼의 토이스토리 시리즈 노래 가운데 유일하게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죠. 3편의 엔드 크레딧에 나오는 노래 We Belong Together. 장난감이 아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난감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다. 사람을 위해서만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가사를 담고 있는 We Belong Together. 두 곡 모두 랜디 뉴먼의 곡 이어 듣겠습니다.

4편과 3편의 노래 이어들었습니다. 4편에서 I can't let you throw yourself away, 3편에서 We belong together 였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M, 오늘은 토이스토리 시리즈 사운드 트랙,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노래들과 또 스코어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스코어를 들려드리려고요. 먼저 두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3편에서 What About Daisy, 2편에서 Jugs Planet. 이게 3편의 이 곡은 뭐냐면, 3편의 그 빌런 기억하세요? 곰인형 로쏘? 어린이집을 점령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그 곰인형이 원래는 데이지라는 소녀의 장난감이었는데 버려진 뒤에 흑화가 되죠. 그 서운함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로쏘의 그 과거를 설명할 때 나오는 곡인데, 처음에는 되게 경쾌하게 나올 거예요. 그 데이지라는 소녀의 장난감으로 행복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버려지고 흑화되면서 곡의 분위기도 함께 바뀌게 되는 What About Daisy. 이게 스크린렌트가 선정한 토이스토리 시리즈 가운데 음악적으로 아주 구성이 좋았던 장면 그 10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시 그 10편의 리스트 가운데 하나였던 Jugs Planet. 이거는 토이스토리 2편의 오프닝이 그 버즈 라이트 이어가 숙적 저그 황제의 행성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모험을 펼치는, 마치 실제 SF 영화의 오프닝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지만 잠시 뒤에 비디오 게임 속의 장면이었다는 게 밝혀지는 네 버지의 일종의 상상인 거죠. 그 장면 또한 스코어와 장면이 잘 어울렸다 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3편에서 What About Days, 2편에서 Jugs Planet 두 곡 모두 랜디 뉴먼의 곡입니다.

토이스토리 3편의 스코어 What About Daisy 그리고 2편의 스코어 Jaws Planet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스코어 두 개를 준비했어요. 모두 이별 장면에 쓰인 곡 3편의 So Long.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제 그 앤디와 작별하고 보니에게 이 장난감들이 옮겨가게 되잖아요. 그 앤디와의 작별 순간에 나왔던 스코어 정말 펑펑 울었던 그 So Long이라는 스코어 먼저 준비했고요. 그 뒤에는 Parting Gifts and New Horizons 이별의 선물과 새로운 지평이라는 이 스코어는 4편에서 이제 버즈와 우디가 작별을 하죠. 우디가 홀로서기를 하면서 둘이 함께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 오랜 우정의 마지막 그때 버즈가 그러죠. 본인은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이고 얼마나 울었는지. 하지만 5편에서 버즈 우디 다시 만나요. 네. 그렇게 3편의 이별, 4편의 이별, 또 이별 장면에 흘렀던 스코어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수많은 관객을 눈물 짓게 만든 이별 장면의 스코어 두 곡이었습니다. 3편에서 So Long, 4편에서 Parting Gift and New Horizons였습니다. 이제 다시 노래로 돌아올게요. 스크린렌트가 선정한 토이스토리 시리즈 노래 8곡 순위 가운데 이제 1, 2, 3위를 남겨두고 있어요. 3위를 차지한 곡은 이 곡입니다. I will go sailing no more. 1편의 곡. 이 버즈 라이트이어는 자기가 장난감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었죠. 인정을 안 하고 있기도 했고요. 자기가 정말 우주 레인저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아, 내가 장난감 맞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나온 곡이에요. 나 이제 장난감이니까 더 이상 항해는 하지 않을래. 사실 좀 슬픈 노래인데 그걸 또 유쾌하게 이겨내는 버즈의 그 캐릭터가 담겨있는, 그래서 날지는 못하지만 대신 멋지게 추락하는 법을 배우는 버즈의 노래, 이게 3위입니다. 그리고 2등은 아까 오프닝에서 연주곡으로 들려드린 바로 그 곡 You've Got a Friend in Me. 뭐 토이스토리를 상징하는 곡이죠. 이 노래만 들으면 토이스토리의 그 모든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고요. 그런데도 이게 2등이에요. 1등은 뭐냐? 바로 이 노래입니다. When She Loved Me. 사라 맥락클란의 노래. 토이스토리 2편에서 그 카우걸 제시가 어떻게 그 인간 아이에게 잊혀지는가, 그 장난감의 마음을 너무 잘 대변을 해서 저도 사실 이 순위는 동의합니다. 1등이 맞습니다. 사라 맥락클란의 When She Loved Me. 토이스토리 5편 처음 시작할 때 이 When She Loved Me의 연주곡이 흐르거든요. 아,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네, 이렇게 세 곡. I will go sailing no more. You've got a friend in me. 그리고 사라 맥락클란의 When She Loved Me.

스크린렌트가 선정한 토이스토리 역대 시리즈의 노래들 가운데 최고의 노래 3곡 3위, 2위, 1위였습니다. I will go sailing no more 이어서 You've got a friend in me 마지막으로 When she loved me 사라 맥락클란의 노래 토이스토리 2편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M 토이스토리 시리즈 사운드 트랙 역대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스코어 그리고 노래 오늘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You've got a friend in me의 스페인어 버전을 준비했어요. 토이스토리 이게 2편이었던가요? 이 버즈 라이트이어가 이 뒤에 언어 설정이 아마 스페니쉬로 바뀌었나? 그래서 한동안 스페인어로 막 얘기하는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운드 트랙에도 이 You've got a friend in me의 영어 버전도 있지만 집시 킹스가 부른 아주 신나고 라틴풍 막 팍팍 나는 You've got a friend in me 다른 버전이 실려 있거든요. You've got a friend in me para el buzz español 네, 이 버전으로 신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FM 4U.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 FM, MBC 강원영동 FM 라디오를 들으셨습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에서는 보다 유익하고 공익적인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못생기지 않기.
1: 알았어, 생각해볼게.
0: 우리만의 길을 가기.
2: 묵묵히 우리 길을 가기.
0: 가기.
1: 오케이.
3: 너 진짜 입술 깨면 가만 안 놔둔다.
0: 꼴뱅이가 싫다.
4: 나 이러면 섭섭해요.
5: 싹쓸이!
0: 똑꼬를 잡아?
5: 예스! Yes.

아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아침 교수님이 무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아 지날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제들이 돈 주고 가는 파리

0: much know we are, yeah.
1: 밤새 토요일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대기실로 왔자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녹화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부 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울려대 야 이게 우리 시차의 결과고 우린 아직 여기 산다 전에
0: We're living in a different time zone 바뀌어버린 낮과 밤이야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보통 직장인들은요, 월요일 오전까지는 굳은 표정으로 있다가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표정이 살짝 풀린다고 합니다. 마음 많은 동료랑 밥 한 끼 하면서 주말에 있었던 일에 대해 수다도 떨고 아침에 얼마나 일어나기 싫었는지 토로도 하고 그러다 보면 월요일의 무게를 같이 나눈 것 같은 연대감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 나만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버티다 보면 또 어떻게든 굴러가겠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말 나온 김에 한 주의 시작부터 기분이 착 가라앉는다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가장 마음이 잘 맞는 사람에게 점심 어때? 하고 톡 하나 남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 마음에 대해 가장 공감해줄 사람을 통해서 한 주를 버틸 힘을 얻을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6월 22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코요테의 투게더였습니다. 그 직장 내에서 친구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동료를 하나쯤은 꼭 얻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팀장님께서 아 그래도 내가 회사 생활 이렇게 답답하고 막막한 곳에서 내 마음을 토로할 사람 한 명쯤은 두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러니까 사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나 가족한테 털어놓는 고민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동료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정말 정말 좋은 일입니다. 부럽습니다. 안준호님께서요. 자전거로 출근하고 있어서 오프닝부터 들어요. 여긴 울산이고요. 한 시간 동안 들으면서 열심히 페달을 밟아보겠습니다. 영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는데요. 울산이면은 그러면 바다 해안도로 쪽으로 자전거.

거를 달리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출근 잘하시고요. 자,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0: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함께 안전화.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박선생님, 월요일엔 항상 듣고 있어요. 한 주를 시작할 때면 늘 고등학생 아들을 광명역까지 태워다 주기 때문이죠. 월요일엔 새벽에도 길이 막힐 때가 많은데요. 그걸 보면서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깨닫는답니다. 모두들 대단하세요. 선재님도 대단하신데요. 아드님도 대단하시고요. 고등학생인데 기차를 타고 학교를 가요?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다니나 보네요. 아, 그러면은 한 주 동안도 못 만나는 거겠죠? 아드님 잘 태워다 주시고요. 기분 좋은 한 주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109번님, 저는 물을 배달하는 기사인데요. 새벽인데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덥네요. 오늘도 배송에 힘쓰시는 모든 기사님들 파이팅입니다. 아, 배달하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물을 배달하시는군요. 물 정말 무겁잖아요.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맞아요. 새벽인데도 더운 기운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얼른 일 끝내시고 쉬실 수 있었으면 하네요. 잘 다녀오세요. 4988번님, 골프장에서 일하는 5년차 캐디입니다. 매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여름이 되면 업무 특성상 일찍 출근했다가 늦게 퇴근할 때가 많습니다. 해가 길어지기 때문이죠. 오늘도 일찍 출발해봅니다. 와,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정말 신기한 게 그렇게 새벽같이 골프를 치시고 아니면 또 밤 늦게도 치시고 그러더라고요. 한낮에는 더우니까 오히려 못 치는 거죠. 골프가 좋은 취미라고 듣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일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아이고, 네, 오늘도 일 잘하고 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7476번님, 아침 공기부터가 이제 진짜 여름이네요. 여름에 어울리는 신화에 으쌰으쌰 부탁드려요. 힘들어도 모두 으쌰으쌰 하세요. 아, 확실히 여름이 다가오니까 여름 노래들이 많이 신청 들어오네요. 맞아요.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창문을 딱 열고 운전을 하면은 공기가 많이 무거워졌는데 이제 바람이 좀 더워졌어 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신화의 으쌰으쌰입니다.

신화의 으쌰으쌰 이어서 들으신 곡은 이종욱님, 이혜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종욱님은요, 저희 딸아이가 친했던 친구와 다른 반이 되면서 사이가 멀어져서 엄청 속상해하더라고요. 속상함이 서서히 사라지길 바라며 딸이 좋아하는 노래 아일리스의 It's Me 신청해봅니다 하셨는데요. 아, 그럴 수 있죠. 아이들한테는 친구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 아쉬울 수 있죠. 속상하기도 하고요. 근데 6월이면 거의 한 학기가 다 지나가는 건데, 정말 좋아했던 친구인가 봐요. 학원이라도 같이 다니면 좋을 텐데, 그렇게는 안 될까요? 그래도 그 속상함이 좀 가셨으면 하네요. 이혜인 님도요. 요즘 타바타 운동할 때마다 아일리스의 It's Me 들어요. 비트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면 힘든 동작도 빠르게 할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하면서 이 노래 신청해 주신 건데요. 이 타바타 운동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뭔가 했더니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래요. 그러니까 20초 동안 숨이 턱에 찰 정도로 격렬하게 운동하고 10초 쉬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 운동했다가 휴식도 다시 가져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운동을 또 어떻게 알고 또 하시는 건지. 아, 우리나라 분들 정말 부지런하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박선재님, 2109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7856번님. 30분 러닝 후숨 고르기 중입니다. 너무 예쁜 통영 모습을 영디에게 보여드리고 싶어 사진도 보내드립니다. 혹시 통영에 오신 적이 있나요? 안 와보셨다면 꼭 한번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오, 저 통영 정말 어릴 때한 중학생 때인가 한번 가봤는데, 그때 그 어린 마음에도 와, 정말 고즈넉하고 예쁘다 그런 생각 했거든요. 요즘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통영이 그런 별명이 있지 않나요? 한국의 나폴리? 너무 옛날 별명인가요? 아, 통영 좋죠. 남해가 근데 생각보다 서울에서 가기가 약간 거리가 애매해서 한번 저도 날 잡고 마음 먹고 가야지 하고 고민만 하다가 아직은 좀 미뤄두고 있는데 꼭 한번 또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예쁘네요. 김미나님, 결혼 15주년을 맞아서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해 사연을 신청합니다. 남편이 그랬거든요. 결혼은 같이 했는데 왜 자기만 기념하냐고. 그래서 방송을 빌려 남편에게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15년 동안 나의 남편으로 아이의 아빠로 최선을 다해준 김정식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면서 부부로 많이 성장했듯이 앞으로도 인생의 베프가 될수 있게 더 성장합시다. 사랑합니다. 신청곡은 에피톤 프로 프로젝트의 첫사랑입니다 하면서 과로로 첫사랑이 아닌 건안 비밀 하셨는데요. 아, 이거는 안 비밀이라고 하셨으니까 남편분도 다 안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아, 이렇게까지 알려주시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맞아요, 첫사랑이 아니면 어떻고 그렇습니까? 끝사랑이 남편분이면 된 거죠. 행복한

결혼 생활 이어나가시고요. 이 기념일 저도 잘못 챙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기념일 한번 크게 챙기는 것보다 하루하루를 더 소소하고 또 행복하게 보내면은 그게 정말 좋은 결혼 생활이 아닐까요? 좋습니다. 그럼 축하드리면서 청하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손디아가 피처링했네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6월 내내 날씨가 밀당을 합니다. 지난주 때이른 더위가 기승이었는데 이번 한 주는 더위가 심하진 않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쭉 30도를 밑도는 등 평년 기온을 크게 벗어나지 않겠는데요. 다만 우산은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비 내리고 있는 호남과 경남은 오늘 밤까지 10에서 40,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을 위주로는 오후에 소나기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5에서 40mm 사이로 요란하게 내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동해상에 매우 높은 물결 일고 있어서 너울성 파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입니다. 연민주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잊지 말고 알고 가셔야죠.
1: 오늘의 트렌드와 이슈
0: 새아침 반장뉴스. 반장 뉴스 전해줄 강다은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강다은입니다.
0: 네. 오프닝 얘기를 잠깐 할까 해요. 직장인들은 월요일 오전까지는 굳은 표정으로 있다가 점심시간에 마음 맞는 동료랑 밥 한 끼 먹고 나면 좀 표정이 풀린다. 토로를 하는 거죠. 심정 토로를 얘기를 했는데 다남선은 친한 동료가 이미 는 채로 입사를 했잖아요. 그쵸?
1: 저는 이제 영디랑 제일 친하게 또
0: 사회생활 그만.
1: 제가 이제 박소영 아나운서 선배님이랑 원래 여기 입사 전에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엄청 친한 언니 동생으로 지냈었고 또 동기인 고강용 아나운서랑도 같은 배에서 나온 오빠 동생인 것처럼 친하고 이러다 보니까
0: 좋네요.
1: 많이 회사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근데 그 외에도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어쨌든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한 1년 반 정도 됐잖아요. 예전에는 막 선배님들이랑 얘기하면 왠지 제 앞에서 회사 얘기 잘 안 해주시고 뭔지 아세요?
0: 뭔가 그게 뭐죠?
1: 너는 몰라도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약간 저랑도 끼워주는 그 느낌 아주 좋아요.
0: 야 나도 이제 이 무리에 속했다라는 네. 그런 느낌이 든다는
1: 옛날엔
0: 거죠?
1: 옛날엔 제 앞에서 안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하셨거든요. 선배님들이. 근데 이제는 하나씩 슬쩍 야 뭐 이런 게 하면 또 아주 재밌게 얘기하는 그 묘미가 요즘 그럼요. 한창 있습니다.
0: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는 거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이제 우리는 한 식구가 됐다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1: 그래서 뭔가 약간 소속감 이런 데서 느끼면 안 되는 건가요? 소속감 느껴지고
0: 제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럼요.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그러는 게 아 나를 신뢰하고 믿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1: 그냥 우리가 다 그 공용하는 얘기도 영리랑도 뭐 종종 얘기하는 것 같고요. 회사 얘기 뭐 그럼요. 이런 것들 이런 게 참 좋습니다.
0: 아 그럼요.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1: 돼요. 맞아요. 회사원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0: 다 똑같을 거예요.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음 아나운서가 전해주는 반장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1: 첫 번째 뉴스 이겁니다. 편의점 청년 점주들이 늘고 있대요. 요즘 이 편의점 업계에 발을 디디는 청년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올해 초 주요 편의점 3사의 점주 현황을 보면요. 2030 세대의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요. 현재 새로 문을 여는 편의점 3곳 중에 한 곳은 2030 청년들이 사장님일 정도라고 하니까 엄청난 변화인 거죠.
0: 그러네요. 이렇게 2030 점주들이 늘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짐작이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죠?
1: 많이들 예상하셨겠지만 꽁꽁 얼어붙은 고용 시장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실업자 수가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그중 26% 이상이 29세 이하의 청년층이라고 합니다.
0: 아유.
1: 이렇게 취업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차라리 일찌감치 내 사업을 하겠다는 수요가 늘어났고요. 여기에 조직의 얽매이기보다는 내가 주체적으로 일하고 싶다라는 MZ세대의 가치관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편의점을 차리는 게 그냥 차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권리금도 있어야 되고 꽤 많은 자금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초년생들이 이걸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금 문제는 다들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1: 실제로 점포를 직접 구해서 편의점을 차리려면 보증금, 권리금을 다 합쳐서 최소 1억 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해요. 영디 말대로 사회초년생한테는 사실 엄두가 안 나는 액수기도 하죠.
0: 네.
1: 하지만 이 본사가 임차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0: 계좌형 모델을 활용하면 초기 창업 비용을 4천만 원 수준까지 확 낮출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수익을 나눌 때 본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더 높아지긴 하지만 당장의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1: 네.
0: 상황이 이렇다 보니 편의점 본사들도 운영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본부 보증금을 면제해주는 등 청년 점주를 모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1: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또 현실이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죠. 그쵸. 우려되는 점은 또 없을까요?
0: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얘기합니다. 현재 국내 편의점 시장은 이미 포화된 상태죠. 실제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점포 입지나 경영 능력에 따라서 수익 차이가 천차만별이라고 해요. 심한 경우에는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하고도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취업난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 도전하는 건 물론 멋진 일이지만 이런 거 생각하면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상권 분석, 냉정한 수익성 계산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1: 네, 참 안타깝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서 새로운 곳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똑똑하게 챙겨야 할 것들도 있으니까요. 네, 차근차근 잘 알아보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소녀시대 힘내 듣겠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소녀시대의 힘내였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1: 네, 다음 뉴스 이겁니다. 올여름 슈퍼 엘니뇨가 온다. 아, 학교 다닐 때 엘니뇨 단골 시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엘니뇨 뭔지 영디 기억나시나요?
0: 바다가 어쩌고 뭐 해풍이 어쩌고

0: 이렇게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제가 수학과학이 정말 약해요.
1: 옳지 맞아요.
0: 맞아요?
1: 아, 수학과학이 약했어요.
0: 정말 약했어요.
1: 그렇죠. 과학이니까 지구과학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네. 우선 엘리뇨라는 말의 어원부터 짚어보면 스페인어로 남자아이라는 뜻인데요. 남미의 페루와 에콰도르 연안에 사는 어부들이 수백 년 전에 몇 년에 한 번씩 겨울만 되면은 바닷물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현상을 그때부터 계속 겪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닷물이 따뜻해지니까 이 지역의 주 수입원이었던 멸치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대신 평소에 보지 못하던 열대성 고기들이 잡히곤 했는데요. 네? 이 현상이 시작되는 시기가 딱 크리스마스 전후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부들이 일을 나가지 못한 거를 막 비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아, 크리스마스 무렵에 찾아오는 이 따뜻한 해류를 아기 예수가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스페인어로 남자 아이 또는 아기를 뜻하는 니뇨에 남성 명사에 붙는 정관사인 엘을 붙여서 엘리뇨 이렇게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과학자들이 엘리뇨와 정반대로 바닷물이 평소보다 훨씬 차가워지는 현상도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엘리뇨의 반대 현상인 만큼 이름도 반대로 지어주자 해서 이 현상에는 스페인어로 여자 아이를 뜻하는 라니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막 외울 때 너무 어렵잖아요. 막 네. 스페인어니까. 그래서 이 바다가 따뜻한 걸 밝히다니 너무 똑똑하잖아. 엘리트하잖아. 엘리뇨. 이렇게
0: 아, 진짜요?
1: 아직도 기억이 나요.
0: 그래요?
1: 그렇게 이제 수학과학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0: 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들었네요.
1: 네, 그러면 국어, 영어 다 잘하셨다는 뜻이니까.
0: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옛날 어부들이 붙인 다정한 이름이 지금은 전 세계 기후를 흔드는 대기과학 용어가 됐다는 건데 너무 예쁘네요. 그런데 올여름에 그냥 엘리뇨도 아니고 슈퍼 엘리뇨가 온다면서요? 이거 얼마나 강력할까요?
1: 보통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엘리뇨라고 하는데요. 온도가 1.5도 이상이면 강한 엘리뇨. 여기에 더 강력해져서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상승하면 슈퍼 엘리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보고서를 보면 올해 1950년 이후 76년 만에 가장 강력한 슈퍼 엘리뇨가 발생할 거라는 경고가 나왔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가을을 지나서 겨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0: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상승하는 게 어느 정도 큰 문제인지 정말 큰 문제인가 이렇게 감이 잘 안 오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지구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1: 아주 쉽게 비유를 하자면 지구에 비구름 물뿌리개 위치가 통째로 바뀌어버립니다. 평소에는 이 무역풍이라는 거대한 선풍기가 뜨거운 바닷물을 동남아와 호주 쪽으로 밀어줘서 그 동네에는 비가 잘 내렸거든요. 근데 슈퍼 엘리뇨가 오면 이 선풍기가 꺼집니다. 그러면 뜨거운 바닷물이 미국과 남미가 있는 동쪽으로 흘러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비구름 물뿌리개도 이사를 가게 되면서 원래 비가 잘 오던 호주와 동남아는 물뿌리개가 사라져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요. 반대로 미국이나 아프리카 같은 곳은 평소에 없던 거대한 물뿌리개가 생겨서 기록적인 폭우, 물폭탄이 쏟아지는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즉 작은 바다 온도의 변화가 지구 전체를 흔들고 마는 거죠.
0: 그러네요. 동쪽 호주와 동남아에선 극심한 가뭄, 미국 아프리카는 기록적인 폭우와 물폭탄?
1: 맞아요.
0: 정말 극단적으로 기온이 바뀌는데 그렇다면 이 슈퍼 엘리뇨가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1: 아, 중요하죠. 당장 지난 슈퍼 엘리뇨 시기였던 2023년이랑 2024년만 봐도 우리나라가 역대 가장 더운 해를 보냈습니다. 원래 영평균 기온이 13도 안팎이었는데 2024년에는 무려 14.5도까지 수직 상승했다고 해요. 올해는 그때보다 더 더운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슈퍼 엘리뇨가 발생하면 구름량이 감소하면서 일조량이 증가하고요. 또 대기 상층 부인 성층권의 공기 흐름에도 변화를 주기 때문에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오존층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올 여름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0: 네. 지난주에 오존주의보가 이미 내려지는 것들도 있었고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들도
1: 맞아요.
0: 있었는데 그러면 올여름엔 대체 얼마나 더 더울지 무서워지네요.
1: 아, 진짜.
0: 미리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뉴스 만나볼까요?
1: 네, 마지막 뉴스는 이겁니다. K-OIL 싸러 왔어요. 작가님이 외국인 느낌으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잘 됐나요? 제가 토종 한국인이라 열심히 따라해봤습니다. 네. 요즘 이 올리브 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엄청 많죠?
0: 많죠.
1: 저도 매일 아침에 이 올리브 오일이랑 레몬 샷 해가지고 올레샷 꼭 먹어요.
0: 그게 어디에 좋은 거예요?
1: 그게 다 좋대요.
0: 아, 뭐예요, 그게?
1: 아니, 진짜. 요즘 엄청 핫해요.
0: 핫해서 한 거예요? 좋대서 한 거예요?
1: 다 좋대서. 네. 어딘가엔 좋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상당해요, 이 올리브오일의 인기. 근데 해외에서는 한국의 전통 기름인 일명 K-오일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K-오일이 참기름이랑 들기름인데요. 이 K-푸드 열풍이 불면서 비빔밥이나 나물 무침 같은 걸 맛본 외국인들이 이 고소한 맛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냐 하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그게 참기름이랑 들기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거죠. 간혹 빵그리 분들 중에 참기름은 중국이나 일본도 많이 쓰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맛이나 향의 깊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연한 색의 은은한 향을 내는 반면 우리나라 참기름은 깨를 고온에 볶아서 짜내기 때문에 독보적으로 진한 건 물론이고요. 고소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특히 들기름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 시장을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K-푸드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아, 이게 마음이 반반이네요. 해외에서도 알아준다니 기쁜 반면 아이고 우리 먹기도 힘든데
1: 맞아요 맞아요
0: 여기서도 인기가 많아지면 어떡하지 싶기도 하거든요. 외국인들은 그럼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어디서 구매하는 거죠?
1: 바로 방앗간입니다. 최근에 서울의 유명한 전통시장에 있는 방앗간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돼가고 있다고 해요.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방앗간에서 갓 짜낸 한국의 참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아 향이 너무 고소하다고 감탄을 연발하는가 하면요. 이걸 기념품으로 사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산 참기름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수입산보다 비싸거든요.
0: 맞아요.
1: 한 병에 3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럼에도 가치를 알아본 외국인들이 기꺼이 지갑 열고 있고요.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일부 방앗간에선 비행기에 안전하게 실어갈 수 있도록 공기 완충제로 꼼꼼하게 개별 포장 서비스까지 해줄 정도라고 합니다.
0: 와, 우리가 아까 다한 아나운서도 그렇고 몸에 좋다고 해서 올리브 오일을 많이 챙겨 먹지만 영양 성분을 들여다보면 우리 전통의 기름들도 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들기름은 오메가3 함량이 높고요. 참기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들 더 널리 알려져서 K 문화 강국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이제 저 참기름도 추가할까요? 제 영양제 리스트에.
0: 그만해 주시고요.
1: 지켜보겠습니다.
0: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퀴즈 풀어볼까요?
1: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앞서 올해 여름에 슈퍼 뿅뿅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뿅뿅뿅은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올라가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고요. 스페인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남자아이, 더 나아가서는 아기 예수를 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뿅뿅뿅에 해당하는 말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LPG, 2번 엘리트, 3번 LED, 4번 엘니뇨.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LPG, 2번 엘리트, 3번 LED, 4번 엘니뇨.
0: 네, 퀴즈 정답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1: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0: 네, 힌트 주세요.
1: 여러분, 제가 이거 학창시절 공부할 때 스페인어에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똑똑하게 엘리트하게 한다고 했죠. 그렇다고 너무 엘리트한 건 아니에요. 스페인어가 약간 느낌 섞인 거 뭔지 아시죠?
0: 아까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네. 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확인해 볼게요. 다음 아나운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이 노래 함께 하시죠. VOS의 큰일이다.

0: VOS의 큰일이다 듣고 오셨습니다. 올여름 정말 큰일이다라는 심정을 담아서 PD님께서 선곡해 주셨다고 하네요. 아, 오늘의 반짝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씨 이상 올라가는 현상. 정답은 4번 엘니뇨였습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나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6192번님. 6월 22일은 하나뿐인 딸아이의 9살 생일이에요. 종종 딸아이에게 몇 년 뒤엔 너한테도 사춘기라는 게 찾아올 거야 라고 얘기해주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딸은 아빠 나는 사춘기 안 올 거야 걱정 마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민주야, 아빠 엄마가 항상 사랑하는 거 알지? 사춘기가 와서 까칠하게 굴어도 그때도 널 사랑할 거야. 생일 축하한다 내 딸. 신청곡은 리쌍의 변해가네입니다. 아, 아직 변하지 않았잖아요. 미리 걱정을 하시네요. 아이고. 네, 민주양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아, 사춘기 올 수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주는 부모님이 있다면 이 사춘기도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지금 민주양은 다른 것보다 선물 뭐 받지? 이게 더 관심이 있고 궁금할 것 같아요.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6192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는 정인이 피처링한 리쌍의 변해가네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이 마음 변치 않고 새 아침 놀러와 주실 거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5: It's Lee Sang once again. Back with a legendary poet, Mr. Kim.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1: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1: 오?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1: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1: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아빠!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어제가 절기상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의 길이가 가장 짧다는 하지였습니다. 해가 길어진다는 거 굿모닝 가족들은 이미 체감하고 계시죠.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햇살이 먼저 방 안을 환하게 밝혀주잖아요.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지면서 우리 하루 풍경도 조금은 달라졌죠. 출근길 공원에는 벌써부터 운동하는 분들 보이고요. 반려견과 산책 나온 주민들도 쉽게 마주치게 됩니다. 또 퇴근길에는 식당 야외 테라스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선물처럼 길어진 하루인데요. 우리도 집, 회사, 집 말고 요 사이에 새로운 풍경 하나쯤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길고 긴 6월의 해처럼 하루도 길게 즐겨봅시다.

낮밤 이영지와 박재범이 함께한 낮밤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월모닝 여러분. 오늘 그런데 서울 지역에는 해가 막 쨍쨍 뜨진 않아가지고 아침에 아침이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월요일 아침 어떠세요? 컨디션 어떠세요? 일어나셔야죠. 어서 오십시오. 류영민님께서 암막 커튼이라 해가 안 들어와요. 꿀잠 잘 수 있습니다. 예, 청개구리. 아유, 청개구리.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알면서, 무슨 뜻인지 알면서 그 암막을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저희 집도 암막입니다. 암막해야 꿀잠 자. 맞아. 현대인의 필수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하셨어요. 1068번님이 저는 해보다는 월요일이 짧았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아 빨리 지나라. 그러니까 월요일 특히나 더 조금 힘든 것 같죠. 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밖에 없어요. 8234번님이 저도 벌써부터 일어나서 등산 중이에요. 매일 규칙적이게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기분 좋은 한 주의 시작. 굿모닝 FM 들으며 함께 할게요. 크, 등산 좋다. 아, 저도 초등학교 때 이제 제가 울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랑 아침에 주말에만 딱 그랬지만 등산 다녀왔거든요. 앞에 그 동산 같은데 참 기분 좋은데 늘 기분 좋은 아침을 보내고 계시겠군요.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은정님께서 저는 제가 알람을 깨워요. 알람보다 딱 2분 먼저 저절로 일어나지거든요. 근데 어제가 하지였으니 그럼 이제부터 낮이 점점 짧아지겠네요. 아이고 어제 늦게까지 실컷 놀걸. 야, 또 이런 생각을 또 하셨구나. 하지를 기점으로 그러죠.

이제 낮이 조금씩 짧아지죠. 이제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근데 한참 남았어요. 해가 짧아지려면, 밤이 길어지려면 한참 남았어요. 마음껏 이 아쉬운 마음 잊지 말고 마음껏 놀아요. 자, 오늘도 2시간 저랑 놀아줘요.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0: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월요일 4부 코너 유행본부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지난주 대한민국을 휩쓴 유행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밤만 맞추면 되는 밤바람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 모집 중이에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굿모닝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한 문화 선물 있어요. 7월 1일 개봉을 합니다. 영화 그린랜드 2 마이그레이션 티켓을 준비했어요. 인류 최후의 희망을 찾아 나선 SF 재난 블록버스터입니다. 오늘 두 분께 2매씩 총 4장 준비했습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그린랜드 이렇게 써서 문자와 미니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SK케미칼, 키움증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3일제약, 이카운트,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전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어실 원스야
10: 딱 한 번만
11: 티어실 원스야
10: 싹 한 번에
11: 티어실 원스야
10: 무조맨
1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2: 자, 따라해보세요.
13: 이카운트 ERP
14: 4만원
12: 회계관리
13: 이카운트 ERP
15: 4만원
12: 재고관리
13: 이카운트 ERP
12: 4만원 생산관리
15: 사업성공
16: 함께해요.
1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6: 이카운트
1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7시 10분 25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17: 네, 테디 월모니.
0: 월모니.
17: 네, 솔직히 지난주는 너무 더워서 해 떠 있는 시간에 밖에 있기 힘들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7: 이번주는 날씨가 다시 초여름 이맘때 날씨로 돌아와서요. 산책, 테라스 뭐 다 부지런히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다시 내려오면서 치솟던 낮 기온을 좀 눌러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28도, 대구 24도, 광주 25도, 강릉은 22도까지만 오르겠고요. 이번 한 주 서울은 계속 30도를 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지금 비 내리고 있는 경남과 호남은 밤까지 5에서 40mm,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은 요란한 소나기 지나는 곳도 있으니까 우산 챙기시고요. 또 동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있어서 해안가 너울성 파도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할게요. 보내시고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문제 나갈 거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들립니다. 진짜 짧아요. 민영 PD 준비됐죠? 노래 1초 들려 주세요. 3, 2, 1, 액션. 진짜 짧다. 진짜 짧아. 동대기 땡땡. 자,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오답도 많고 정답 나왔습니다. 그 중에 신의 영역은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신의 영역 1등 정답자 문자번호 6520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와, 진짜 빨리 보냈어.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운 영역 열게요.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더 뽑을 겁니다. 정답송 끝까지 들려드릴 테니까 노래 나가는 동안 제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섯 분 뽑히면요 아메리카노 바로 쓰겠습니다. 자, 정답송 지금 바로 인피니트의 노래거든요. 듣고 올게요.

다음 여러분의 스피드를 뽐내보는 이 시간 월요일에 만나볼 퀴즈. 재빠른 눈치가 필요한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지금부터 어떤 노래 1초 딱 들려드립니다. 시작 부분일 수도 있고 중간 부분일 수도 있어요. 1초 들으시고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예, 어려울 것 같죠? 근데 들립니다. 집중하시면 돼요.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 발표할까요?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정답 맞아요.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였습니다. 7112님이 내꺼 하자 피자빵 구우면서 외칩니다. 오늘 손님들 다 내꺼 하자. 화이팅 화이팅. 023 하나버님 정답 인피니트 내꺼 하자. 저 16년째 인생

인스피릿인데 1등을 놓치다니. 예, 인피니트 팬클럽 이름이거든요. 인스피릿 16년째예요. 대단합니다. 좋겠다. 인피니트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1: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범.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What's grooving? I'm moving.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8191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글로벌 홍보대사 봄. BTS의 RM이 임명이 됐대요. 대박, RM이 홍보대사라니. 국중박 일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후후. 하셨습니다. 야, 국립중앙박물관 최초로 글로벌 홍보대사를 임명을 한 거예요. 그 임명자가 RM입니다. 이 RM씨의 영향력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아, 좋다. 파라나 구하나버님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하나 더 소개할까요? 7923번님 대한민국이 월드컵 32강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봄. 이번 주 목요일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비기거나 이기면 무조건 올라가고요. 만약에 지더라도 멕시코가 체코를 이겨주면 진출할 수 있다고 해요. 제발 32강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파이팅! 예. 32강 진출 초반에 이제 경기를 잘 하셔가지고 90% 넘어요. 예. 못 갈 가능성을 체크하는 게 더 빠른데 어쨌든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고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7923번님 피자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이렇게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정국 드리머스!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정국 드리머스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1850번님 서울 대치동 음마상가의 오래된 문방구 폐업한다는 소식 봄? 사장님께서 폐업 소식을 알리는 안내문에 그동안 단골이었던 아이들의 이름을 나열해뒀는데요. 한 명 한 명 기억하며 꾹꾹 눌러쓰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최근 저출산 등으로 문방구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겐 꿈과 설렘이 가득한 동화 같은 곳이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하셨어요. 아, 여기 이제 순글씨로 사장님이 내가 참 좋아했던 민찬이, 서원이, 준서, 상원이 뭐 이렇게 쭉 시작해서 이름 나열하시고 항상 응원 많이 할 테니 화이팅, 사랑합니다, 그리울 거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가슴이 좀 뭉클뭉클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이 곧 지나서 자란 어린이들을 지금 대한민국의 멋진 어른으로 한 자리씩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하다는 인사 마음으로라도 한 번씩 다 건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1850번님 부침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3926번님 아파트 경매에서 공 하나를 더 붙인 사람 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무려 172억 9,600만 원에 낙찰됐다고 해요. 2위 응찰자가 써낸 가격은 18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 무려 154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아무래도 공 하나를 더 붙인 것 같은데 입찰표를 작성 실수한 건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유. 아, 어떻게 이걸 진짜. 원래는 17억에 하신 것 같은데 낙찰자가 매수를 포기하면요 최저 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이 물건의 입찰 보증금이 약 그러니까 1억 5,040만 원 정도를 못 받는 거예요. 뭔가 문서나 뭐 이런 거 할 때 꼼꼼하게 봐야 돼요. 한 번 두 번 봐서는 안 됩니다. 세 번 네 번 이상 꼼꼼하게. 아유, 가슴 아파. 이게 더 가슴 아프다. 3926번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어떡해. 강주리님 테디 다른 방송사지만 멋진 신세계 마지막 회 봄? 진짜 오랜만에 본방사수한 드라마예요. 그 시간만큼은 남편도 저한테 잔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잘 볼 수 있었어요. 차세계 덕분에 즐거웠고 신설이 우리 딸이 많이 좋아했어요. 안녕 멋진 신세계. 마지막 회를 했군요. 저는 아직 1회도 못 봤는데 벌써 마지막 회가 됐어? 그래요. 나중에 보라 보죠 뭐. 아유 보느라 또 고생했어요. 강주리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슝. 그렇지.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이쯤에서 멋진 신세계 OST 0K 다시 돌아온 계절 듣고 올게요.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7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7: 네, 테디 굿모닝.
6: 굿모닝.
7: 네, 차들도 많은데요. 사고와 고장차 때문에 밀리는 곳들이 있어서 먼저 보겠습니다. 강남 순환로 수서 방향으로 봉천터널에 고장차가 생기면서 일대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금천영업소에서 봉천터널까지 40분 정도 걸리면서 평소보다 많이 밀리니까 꼭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분당 쪽으로도 밀립니다. 위례나들목 부근에 사고 났는데요. 청담대교 북단부터 위례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 방향 복정교차로에서 청담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강변북로도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고 이 구간 모두 55분 이상 소요됩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도 두길다 구리암사대교 일대부터 반포대교까지 지체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전체적으로 차들이 많은데요. 서해안고속도로도 목포 쪽으로는 차들이 꽤 많습니다. 팔탄 일대로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월요일 좀 힘들죠.
1: 네, 많이 힘들어요.
0: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은 주말에 또 제대로 쉬고 오셨는데.
1: 네.
0: 제주도
1: 다녀왔습니다.
0: 아, 부러워요.
1: 부러워요.
0: 어땠어요?
1: 비가 내렸어요.
0: 비가 내렸어.
1: 아, 비가 내리다가 다행히 이튿날부터는 좀 맑아져가지고 말을 정말 많이 타고 왔어요.
0: 말 타고 왔어요?
1: 네.
0: 너무 멋지다.
1: 아, 진짜 아이가 생기니까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코스로 다니게 되더라고요.
0: 그게 또 선물일 수도 있죠. 네, 그게 또 선물일 수도 있어. 제일 맛있었던 음식 하나만 말해주시죠.
1: 아, 제가 이거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게 이 테디 그 수요일 코너 중에 이완일 셰프님 나와서
0: 그쵸?
1: 음식 추천받는 코너 있잖아요. 네. 거기서 들었던 낭땡낭땡. 어?

0: 다녀왔거든요.
1: 갔어요 거기?
0: 갔어요. 수민 작가님도 다녀오셨는데 너무 맛있다고 해서 가서 청취자인 척 저 테디 라디오 듣고 왔어요 하니까 당일에 라디오 듣고 오신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1: 아, 네,
0: 낭땡낭땡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장님이 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 사장님 이만하면 같이 들을만한데 듣고 계신가요?
0: 듣고 계시죠?
1: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깨알뉴스 월요일부터 이제 달려봐야 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1: 시작해볼까요?
0: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1: Yep.
0: 오늘부터 청년들이 3년 동안 최대 2,255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시작됩니다.
1: 야,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목돈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새로운 적금 상품이 나왔군요.
0: 네, 청년 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정책형 적금 상품인데요.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요.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장점은 정부가 추가로 돈을 보태준다는 점인데요.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고요. 일반형은 정부가 납입액의 6%를 우대형은 12%를 추가로 적립을 해줍니다.
1: 추가 적립까지 야 좋은데요. 신청 언제까지 하면 되죠?
0: 네 가입 신청은 바로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신청 첫 주인 오늘부터 26일까지 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오늘은 끝자리가 1과 6인 분들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한 청년들도 이번 첫 가입 기간에 한해서 청년 미래 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데요. 이 청년 미래 적금 가입 승인을 받은 뒤에 기존 청년 도약 계좌를 특별 중도 해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 기존에 받은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1: 예,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분들이라면 신청 기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네요.
0: 소식입니다. 오는 12월부터 담뱃갑에 표시되는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바뀝니다.
1: 지금도 저는 담배를 안 피우다가 보면은 깜짝 놀랐는데
0: 네.
1: 더 충격적이에요. 더 강해진다고요?
0: 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담뱃갑에 있는 이 경고 그림 때문에 다른 제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손님이 있다는 이야기도 종종 올라오는데요. 정부는 흡연의 위험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경고 그림과 문구를 더욱더 매운맛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흡연의 위험을 비교적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앞으로는 질병 발생 가능성을 더 직접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 예, 흡연의 위험성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죠?
0: 경고 문구가 한층 직설적으로 바뀌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폐암으로 가는 길 같은 표현 대신에 흡연의 끝은 뇌졸중처럼 결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문구가 사용됩니다. 또 간접 흡연 경고 역시 달라지는데요. 기존에는 남을 병들게 하는 길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제는 아기를 병들게 하는 길이라는 문구로 바뀌고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신생아의 모습이 새로운 경고 그림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간접 흡연이 영유아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더 강하게 전달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요.
1: 아 너무 무섭게 바뀌는데요.
0: 그렇죠.
1: 이건 전 담배도 안 피는데 마음 상한다. 너무 무서워. 흡연자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건강까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강한 의지인 것 같습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대표 간식. 바로 옥수수인데요.
1: 아 좋죠 옥수수.
0: 요즘은 특히 이 초당 옥수수 찾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1: 아, 좋다 좋다.
0: 그렇죠. 테디는 찰 옥수수랑 이 초당 옥수수 중에 어떤 쪽을 더 좋아하세요?
1: 저는 진짜 같이 먹는 걸 좋아해요. 같이 꼬들꼬들한 거 쫙 찰진 거 다 좋아합니다.
0: 둘 다 놓칠 수 없어.
1: 예.
0: 네. 이 쫀득쫀득한 식감을 좋아하는 분들은 찰 옥수수를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는 분들은 초당 옥수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당 옥수수는 일반 옥수수보다 당도가 훨씬 높은 품종으로 이 생으로도 섭취가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단맛이 강해서 찰 옥수수보다 칼로리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의외로 이 초당 옥수수의 열량은 100g당 약 100칼로리로 찰 옥수수보다 낮은 편이라고 해요.
1: 아하, 단맛이 강한데 칼로리는 더 낮다. 이거 의외네요.
0: 네. 그리고 또 맛있는 옥수수를 고르는 팁도 빠질 수 없겠죠. 옥수수 수염이 풍성하고 짙은 갈색을 띠는 것이

0: 인데요. 수염이 많을수록 알갱이도 촘촘하게 맺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옥수수는 수확 후에 시간이 지나면 당분이 전분으로 바뀌면서 단맛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먹는 것이 좋은데요. 보관할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감싼 뒤에 지퍼백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마트에서 옥수수 고르실 때 수염이 얼마나 풍성한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0: 정문진님이 청년 미래적금 저는 나이가 있어서 안 되니 아이들한테 얼른 가입하라고 말해줘야겠네요.
1: 예, 진짜 가능한 사람들은 다 해야 되는데 또 청년일 땐 이런 것도 정보에
0: 맞아요.
1: 아, 꼼꼼하지 못해.
0: 꼭 지나고 나서 알아요.
1: 예, 주변에서 어른들이 좀 알려줘요.
0: 네.
1: 김혜미님이 청년들 부럽다. 아 맞아 부러워.
0: 네. 신재현님은 아 저는 누가 뭐래도 찰 옥수수 팝니다.
1: 아 이 취향이 있어요. 취향이 있어. 아. 신주인님이 찰 옥수수 초등 옥수수 둘 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예 옥수수 꼬집었네요 지금.
0: 아 배고프다.
1: 아 옥수수 진짜 맛있지.
0: 네.
1: 옥수수 왜 살찌는 거야.
0: 어, 하지만 밥 대신 먹으면 또 괜찮잖아요.
1: 밥 대신 옥수수요? 몇 개를 먹어야 돼. 자 깨알이었어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밥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합니다. 초당 옥수수, 찰 옥수수 둘 다 맛있으니까 모두 드시라는 의미에서 트와이스의 Yes or Yes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눌게요.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밤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구문 FM 청취자분들의 상식을 체크해봅니다.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고만 하셔도요.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 선물로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했을 경우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신 분들도 선물 챙겨드립니다. 오늘은 바나나 맛 우유 바로 쏘겠습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시죠. 퀴즈 문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인정. 하지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좀 더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반발한 퀴즈 신청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시간마다 반발한 퀴즈가 나오면 온 가족이 함께 정답을 맞춰보는 것을 즐기는 애청자 가족입니다. 남편은 그림책 작가이고 중학교 2학년 딸과 함께 새 관찰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관찰한 새들을 바탕으로 캐릭터를 만들고 이야기를 더해서 지난해 아빠와 딸이 만든 그림책을 출판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반발한 퀴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아내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넘고 치킨도 받자 빠라바라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화이팅 좋으시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지금 바다 곁에서 살다가 산하래로 온 지 8년차 그림책 작가 김규정이라고 합니다.
0: 아, 규정님, 규정 작가님 반갑습니다. 아, 일단은 네, 바다에 살다가 산으로 오셨어요?
1: 네, 부산에 있다가 예. 지금은 양산에 살고 있습니다.
0: 아, 부산에서 양산으로. 산으로 네. 오니까 어때요? 더 나아요? 아니면 바다가 그리워요?
1: 바다가 조금 그립기도 한데 산 밑에 살면 또 이제 저희가 딸이랑 새 관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새 볼 일이 좀 더 많아졌어요.
0: 새 관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육안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카메라 같은 걸 좀 가지고 다니시나요?
1: 카메라도 들고 망원경도 들고 그때에 따라서 오는 철새들이 다 다르니까 봄에는 여름 되면 뻐꾸기도 오고 네. 그다음 개꼬리도 오고 지금 시기에는 네, 그런 애들도 오고 가을 되면은 이제 말똥가리도 오고 말똥가리. 겨울 되면 고니도 오고 네, 그런 시기마다 오는 애들 만나러 다닙니다.
0: 아, 너무 멋지다. 6월 또 중학생 따님과 함께 한다니까 너무 낭만적이네요. 아니 네. 그림책 내셨잖아요.
1: 네, 어떻게 딸이랑 낸 거는 네, 약간 그림책보다 약간 만화 형식의 그림책.
0: 아, 네. 만화 형식의 그림책. 스토리가 있는 네네. 책이네요. 그러면 만화책이네.
1: 네네.
0: 그러면 그 저작권 어떻게 되나요? 반반이에요?
1: 아, 제가 그 인쇄를 받으면 예. 조금씩 떼가지고 딸아이 통장에 조금씩 넣어준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아, 구두 계약으로 하셨구나.
1: 네네.
0: 그렇군요. 아, 너무 좋네요. 이렇게 또 기록으로 남기면 이게 또 가족의 역사가 되는 건데.
1: 네네, 맞습니다.
0: 책 이름 좀 알려주세요. 책 이름.
1: 책 이름은 저희가 마당에 사는 마당에 저희 그 늘 찾아오는 박새랑 곤줄박이라는 새가 있어 터새인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거든요.
0: 네.
1: 그 새를 관찰해서 그 아이들을 캐릭터에서 이렇게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름이 박새로이 곤줄리앙입니다.
0: 박새로이 곤줄리앙 좋다. 네네. 너무 귀엽다. 아, 캐릭터 어떤지 눈으로 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또
1: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0: 네,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때요? 퀴즈 이제 푸셔야 되는데 아내분이 신청해 주셨는데
1: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0: 깜짝 놀랐어요.
1: 준비하다가
0: 아침 식사마다 함께 풀었었는데 그래도 아빠가 제일 많이 맞췄나 봐요.
1: 제가 한두 개 정도?
0: 이야, 그래 대표자로 오늘 성공하셔야 되는데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1: 자신은 없는데 네, 한 달까지 잘 해보겠습니다.
0: 화이팅 한번 외치죠. 인생 화이팅 아닙니까?
1: 화이팅!
0: 좋습니다. 주변에 또 가족들이 있어요?
1: 지금 긴장돼갖고 와이프는 화장실 갔고 딸아이는 씻고

0: 다 도망갔네. 다 도망가서 화이팅 한번 외쳐주지. 그 참 그렇습니다. 자, 폭탄 돌리기에 걸리신 우리 규정님. 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되셨을까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좋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정답만 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나누기를 하자. 21 나누기 3은?
1: 7.
0: 정답.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와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을 펼친 나라는?
1: 체코.
0: 아, 멕시코였어요. 근데 이게 2차전은 아니었나?
1: 1차전은 체코 맞는데.
0: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 문제가 잘못돼서 이건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답! 네. 어제는 24절기 중 망종과 소서 사이인 이날이었습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긴 이날은?
1: 하지.
0: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벼 이삭은 익을수록?
1: 고개를 숙인다.
0: 정답!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이 노래의 제목은? 하나, 둘,
1: 습관?
0: 오, 정답! 논어는 이 사람과 그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유교 경전입니다.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 노자.
0: 아, 공자였어요. 공자. 아, 축구에서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세 골을 넣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 해트트릭.
0: 정답!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라는 뜻의 남의 세력을 빌려 허세를 부리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 호가?
1: 호위.
0: 오, 정답. 놀이공원을 영어로 하면? 하나,
1: 놀이공원.
0: 둘, 셋. 아, 이거 어려워. 어뮤즈먼트 파크입니다. 영화 황해, 곡성, 호프를 만든 감독은?
1: 나홍진.
0: 정답. 오, 너무 잘 푸신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열 문제 중에 야, 만점 나올 뻔했어요. 무려 8문제 맞히셔서 성공하셨습니다. 기본 선물 치킨의 콜라세트 100개 받으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너무 잘 푸시는데요? 너무 잘 푸셔. 네. 와,
1: 아깝네.
0: 잠깐만. 여기 지금 독자가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한선미님이 혹시 계란말이 버스 작가님? 우와, 이렇게 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새로운 그림책도 빨리 봐야겠네요. 성공 축하드려요 하셨는데 계란말이 버스 맞아요?
1: 네, 맞습니다.
0: 어? 아, 구독자들이 많네요, 여기. 세상에.
1: 감사하네요.
0: 3931번님이 아빠 작가님 책 찾아봤는데 정말 있네요. 멋진 아버지시네요. 부럽습니다. 하시면서 박세레의 곤줄리앙. 아, 캐릭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아, 세상에 또 유명한 작가 분이셨네요. 예, 규정님. 자, 규정님이 8문제 맞으셔서 이분들 포함해서 8분께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정 작가님.
1: 네.
0: 아, 너무 멋졌고요.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네, 와이프가 태희님 엄청 좋아해가지고.
0: 아, 그래요?
1: 네. 콘서트도 한번 가고 싶은데 어머머. 기회가 잘 생기진 않네요. 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뵙는 날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화장실 도망가시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가족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1: 아, 와이프 딸 사랑하고 모두 건강하게 재밌게 지냅시다.
0: 규정님.
1: 네.
0: 제가 책 꼭 하나 사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제 저도
1: 독자 감명 늘었네요.
0: 예, 그림책 저도 하나 내고 싶은데 보면서 좀 배우겠습니다.
1: 아, 네네네.
0: 예, 규정님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1: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안녕.
1: 안녕.
0: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0: 책은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놀이공원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놀이공원에 있는 기차형 놀이기구인 이것은요. 17세기 러시아 제국에서 타던 얼음 미끄럼틀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룡열차라고도 불렸죠. 이것 무엇일까요? 아, 힌트는 오늘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롤러코스터, 2번 티코스터. 예, 모르면 안 될 것 같죠?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멀티비타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팀 이름이 이분들이에요. 아까 문제에도 나왔죠? 습관 명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캐나다 대학 연구팀이 4학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졸업 논문을 언제까지 완성하겠느냐. 그랬더니 33일 정도면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걸린 시간은 55일이더라. 왜 항상 계획한 대로 도무지 실행되지 않는가. 전문 용어로 현재 프레임의 오류라고 한답니다. 지금은 시간이 있고 체력도 기분도 좋지만 미래엔 갑자기 집에 일이 생기고 아플 수도 있고 연애가 깨져서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여지를 다 빼고 오직 현재 상태로만 계획표를 짠다. 이래서 자꾸 꽝이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0: 하는데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의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짤금짤금짤금 우적우적우적
0: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러시아 제국에서 타던 얼음 미끄럼틀에서 유래한 놀이기구 정답은 바로 1번 롤러코스터였습니다. 4344번님이 1번 롤러코스터.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롤러코스터는 그림의 떡입니다. 유유. 그러니까요. 아, 저도 어릴 때는 고소공포증 없었어요. 그래서 막 예, 옥상에서 옥상 막 뛰어가고 이 진짜 위험한 건데 뭐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 돋아. 오, 고소공포증 저도 있습니다. 홍미경님이 정답 롤러코스터입니다. 우리 부장님 롤러코스터처럼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네요. 저 이 놀이기구에서 하차하고 싶습니다. 어, 부장님 왜 그래요? 부장님의 이유도 있을 것 같아. 부장님도 좀 사연 보내주세요. 미경 씨 때문이에요? 미안합니다.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보내드릴 겁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우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내기에 누구보다 진심인 MBC의 타짜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타짜 인데 돈을 잃어.
0: 예.
2: 그건 타짜인가요? 이거 뭐라 그래야 돼?
0: 타짜?
2: 타짜는 돈을

0: 읽지 않죠.
1: 호구죠, 호구.
0: 예, 예. 타짜는 돈을 읽지 않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0: 지난주에 월드컵 멕시코전 저희 스코어 내기 했는데.
1: 아, 했죠, 했죠, 했죠.
0: 야, 휘준 아나운서가 1대 0으로 한국이 이길 거다.
1: 네.
0: 했는데
1: 네.
0: 멕시코가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1: 진짜 딱 반대죠, 그죠?
0: 그러니까.
1: 테디는 2대 1로 이긴다.
0: 저는 2대 1로 이긴다 했는데.
1: 네.
0: 아, 둘 다 못 맞추네요. 진짜 네. 못 맞춰.
1: 진짜 인버스 이휘준 맞죠?
0: 네. 이 내기는 이제 여기서 멈추죠, 우리.
1: 아, 묶고 더블로 가 안 됩니까?
0: 하나 더 갈까요?
1: 한 번 더. 왜냐면 하나 남았잖아요.
0: 좋아,
1: 목요일에.
0: 좋아. 어떻게 할래요?
1: 아쉽지 않아요.
0: 어떻게?
1: 간식까지 해가지고 네, 커피에 간식까지.
0: 몇 대 몇?
1: 아, 남아공은 2대 0.
0: 남아공 잘하던데. 2대 0? 참. 저는 3대 0.
1: 오, 제가 남아공에 걸어야 예. 한국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0: 아, 그럼 남아공 2대 0으로 이긴다고요?
1: 아니, 아니죠.
0: 이휘준 아나운서.
1: 아니요.
0: 야,
1: 설마요?
0: 조만간 부부젤라 불겠네.
1: 아니, 아니요. 부부. 좋아, 좋아.
0: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1: 아...
0: 대한민국 2대 0 아니면 남아공 2대 0? 아...
1: 대한민국 1대 0으로 가겠습니다.
0: 바꿨어요.
1: 네.
0: 대한민국 1대 0.
1: 네.
0: 저는 대한민국 3대 0 갑니다.
1: 3대 0? 와.
0: 제대로 보여줄 것 같아.
1: 네.
0: 쫙 참았던 게 빵 터질 것 같아.
1: 아...
0: 자, 여기 맞히는 사람. 아, 틀리는, 맞히는 사람이 생기면 틀리는 사람이 쏘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1: 예.
0: 언어 유의. 예, 여기 내기 코너 아니고요.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역시 오늘도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0: 대동대. 대동도.
1: 휘진 오빠.
0: 대동도.
1: 휘진 오빠.
0: 동도.
1: 왜 이제야? 왜 이제야 내 앞에 나타난 거야?
0: 동도야, 늦어서 미안해.
1: 뭐라는지 모르겠어. 바보.
0: 미안해.
1: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휘진 오빠 없어서 얼마나 고달펐는데.
0: 동도야,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구나.
1: 말 돌리긴. 어릴 때 그대로 예쁘지? 예쁘지? 너무 더 예뻐졌나?
0: 그대 너 맞춤법 틀리는 건 여전하네.
1: 발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맞춤법?
0: 맞춤법.
1: 맞춤법 내가 언제 틀렸다고 그래?
0: 고달팠는데가 아니라 고달팠는데라고 해야지.
1: 아 진짜 희준 오빠. 오빠도 한번 고달파져라. 어? 아니다. 고달파져 볼래? 어? 됐어. 나 아는 척하지 마. 나 간다.
0: 대동도. 동도.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맞춤법은 거치는 거야.
1: 현 앞으로. 현 앞으로.
0: 거치는 거야.
2: 많이 심한 것 같은데요.
3: 조롱 아닙니다. 아니에요.
2: 조롱이 문제가
3: 아니,
2: 아니고
3: 아니.
2: 사과 조만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3: 미안합니다. 네. 예. 아 진짜 이거 리스펙. 리스펙.
2: 뭘 리스펙? 리스펙이 하나도 안 느껴졌는데 뭘 리스펙이에요?
3: 아 이거 있으니까 우리 작가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2: 작가님은 그대로 잘 썼는데 발음을 그렇게 하신 거죠?
3: 아니요 아니요.
2: 예 일단 가시죠.
3: 네. 자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 말 고달프다를 활용한 말입니다. 고달팠다, 고달펐다입니다. 오늘 상황극에서 태덩더는요 오랜만에 만난 휘준 오빠에게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달펐는데 라고 했어요.
2: 고달펐는데 이거 자연스러운데?
3: 그런데 이제
2: 그런데.
3: 휘준 오빠가 눈치도 없이 고달팠는데가 맞다고 지적을 했어요.
2: 팠는데가 맞다고 했어요.
3: 네, 고달펐는데와 고달팠는데 고달프다를 활용한 건데 자 정답은
2: 정답은
3: 휘준 오빠 말대로 고달팠다가 맞습니다.
2: 아. 팠다가 아니고 팠다구나. 네,
3: 팠다. 아가 돼야 돼. 네, 몸이나 처지가 몹시 고단하다라는 뜻인 이 고달프다. 이게 어간이 고달프에다가 다를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활용해서 쓸 때는 으가 프에 있는 으가 탈락을 해요. 없어져 버려요.
2: 예.
3: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달의 모음 아가 있잖아요. 아
2: 예, 예.
3: 여기에 맞춰서 이제 어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달파 고달파서 고달팠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너무 고달퍼 아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고달파 아 힘들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달파
2: 이 몸 탈락하고
3: 네.
2: 그 전에 있던 걸 붙여서 그대로 간다.
3: 네.
2: 예.
3: 고달 퍼진다 아니고 고달 파진다가 맞고요.
2: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네.
2: 이거 기억해서 이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3: 꼭 기억해 주세요.
2: 고달 프다는 프의 으가 탈락되고

0: 고달에 아가 붙어서 고달파 파가 된다.
1: 네,로
0: 배웠습니다.
1: 네.
0: 요즘 좀 뭐 삶이 고달팠다 하시는 분들 네. 언어 유희 듣고 조금이라도 웃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1: 네.
0: 예, 그리고 한 분은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예.
2: 누구죠?
0: 그 한 분. 몸 좋으신 분.
2: 아, 아니요.
0: 여전히 몸 좋으신 분.
2: 제가 좋아하는 분이 진짜 예, 좋아요.
0: 진짜 한번 오셔가지고 혼내주셨으면 좋겠네요.
2: 사랑하는 분.
0: 굿모닝 FM은

0: 승관의 고 듣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덤덤키 끝나고 2부 끝곡으로 롤러코스터 노래 습관을 들려드린다고 했었는데 힘을 내어 미스터 김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체크해 주신 분들 있었는데 저희가 예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네요. 잘못 들고 몰랐어. 죄송해요. 끝까지 사과 안 하시네요 했는데 끝 내기 전에 사과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김치현님. 죄송해요. 실수 없이 이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월요일 4부 유행본부 전민기 유행사무총장인가 지난 한 주 동안 대한민국을 강타한 유행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IS동서,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8시 14분 55초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2: 네, 지난주에 때이른 폭염 때문에 우리 좀 고달팠는데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고 초여름도 돌아왔습니다. 어허.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다시 내려오면서 때이른 더위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한낮 기온 서울 28도, 대구 24도, 광주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이번 한 주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곳은 거의 없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25도를 밑돌면서 더 선선하겠는데요. 다만 지금 동해상에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있으니까 해안가는 너울성 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 요란한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지금 비 내리고 있는 경남과 전남은 밤까지,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예, 주말 잘 보내셨고요.
1: 주말에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온유월에도 안 걸린다는 모두 안 걸린다는 감기를 걸려서.
0: 어떻게 그럼 더 독하다는데.
1: 제가 뭐가 됐어요.
0: 아이고.
1: 네.
0: 그럼 좀 몸에 보신을 좀 하셔야죠.
1: 아, 보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살이 찔 것 같아요.
0: 살 좀 쪄도 빨리 건강해지기.
1: 너무 많이 먹어서.
0: 예. 네.
1: 큰일 났어요.
0: 좋습니다. 가장 맛있게 드신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고.
1: 제가 어제 먹은 거는 순두부찌개였는데.
0: 아, 순두부찌개 좋다. 야.
1: 돼지 순두부찌개였어요.
0: 아.
1: 혼자 먹었거든요.
0: 예.
1: 근데 이제 계산하려고 갔더니 저한테 돼지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졸지에 돼지가 됐습니다.
0: 예, 돼지시죠? 해서 예, 돼지입니다.
1: 네, 네, 돼지입니다. 예.
0: 좋네요. 네. 올바른 또 네. 인사를 주고 받으셨는데 네. 오늘 월요일 빨리 건강해지세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0: 건강을 찾고 있는 와중에 키워드 뉴스 갑니다. 어떤 키워드들 가져와 주셨나요?
1: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종전협상, 두 번째 키워드는 교권보호국, 마지막으로는 참모진 개편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종전협상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전격 이탈을 했어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1: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스위스에서 실무회담을 열었는데요. 이후 좀 잘 되는 듯 했는데 이란 협상단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반발을 해서 협상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란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이란을 강력하게 공습하겠다고 위협을 했는데 이걸 이제 핑계로 나가게 된 거죠.
0: 아, 진짜 왜 이렇게... 협상 전에 왜 이렇게 관계가...
1: 그러니까
0: 예, 무서워 죽겠네요. 아주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언급을 했고 실무회담 일정도 한 차례 미뤄졌는데 아, 이 협상 어떻게 되나요?
1: 이 협상이 이제 80분 정도 진행이 됐다가 이제 종료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협상 시작에 초점을 맞추면 그래도 좀 시작을 한 것이 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0: 사실 뭐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긴 했어요. 그죠?
1: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어쨌든 양국이 실무회담 참석이 어쨌든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는 평가도 내릴 수 있는데요. 다만 협상 과정에서 양국이 어떤 여론전이 좀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를 꺼내기도 했고요. 오늘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이유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것도 어쨌든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이제 휴전 기간도 이제 상대적으로 60일로 길기 때문에 협상 과정을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걷겠다 언급을 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1: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가 타결이 되지 않으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해서 또 화제인데요. 특히나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재건 기금을 동맹국에게 마련하라고 압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호르무즈 통행료 발언도 동맹국이나 중동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0: 전쟁이 빨리 좀 마무리가 잘 돼야 되고 이게 또 더 좋은 발전적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너무 걱정이 큽니다. 기름값 얼른 내려가고 일상을 찾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교권보호국입니다.
0: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였죠. 참교육. 이 드라마가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면서 교육 현장의 현실에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중이에요. 소식 전해주시죠.
1: 혹시 이거 보셨나요? 참교육.
0: 봤어요.
1: 저는 이제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쇼츠로 봤습니다.
0: 쇼츠로
1: 봤는데 예. 이게 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드라마 속에서는 이제 가상 기관인 교권보호국이 나옵니다. 이제 교권보호국은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폭력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를 응징할 수 있는 그런 특별 조직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0: 예.
1: 그런데 이제 지방 선거가 끝난 뒤에 일부 당선자들이 이런 교권보호국 신설을 언급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 어느 지역에서 교권보호국 신설 얘기가 나와요?
1: 그러니까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은 경기형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고요. 고이숙 제주교육감 당선인도 취임 후 조직 개편을 통해 교육활동보호 담당관을 신설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0: 정치권에서도 교권보호국 신설 주장이 나왔네요.
1: 그러니까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최근 교육부 내에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러나 현실에서 이렇게 언급되는 교권보호국이나 교육활동보호국 등은 피해 교원 보호조치 점검 관계기관 이첩 등 교육행정지원 성격이 좀 강합니다. 다만 반대 여론도 굉장히 큰데요.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이제 교권보호를 하더라도 교육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교원단체에서는 근본적인 대안 없이 행정조직만 만들면 현장의 부담이 오히려 커진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예, 그런데 현재 교육 현장에도 교권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은 되어 있는 거죠?
1: 그렇습니다. 마련은 되어 있는데
0: 예.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라마상의 가상조직인 교권보호국을 통한 참교육이 각광을 받게 된 이유를 꼽자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게 이제 교권 침해 대표 사례를 뽑아보자면 이제 지난 2023년에 발생한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서희초 사건 이후에도 정부가 이제 법 개정을 비롯한 교권 회복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변화를 좀 체감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이게 또 이제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0: 관련 통계가 있어요.
1: 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 폭행, 성폭력 등의 범죄가 2020년 144건이었는데 2024년 675건으로 증가를 했고요. 특히 2025년 1학기에만 무려 38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교사들이 제자 혹은 제자의 부모를 신고하는 것에 대한 정서적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실제 피해는 이것보다 클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0: 예. 드라마 참교육에서는 자녀의 자존감을 이유로 받아쓰기 틀린 문제에 빚금 치지 말라 등의 악성 민원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좀 과한가 했더니 실제로도 있었던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교권 침해 문제 부모들의 좀 문제가 좀 되고 있기는 하죠.
1: 그렇습니다. 이제 교권 침해 주체로 학부모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녀에 대한 교원의 언행, 태도 등을 문제 삼아서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화나 면담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또는 이제 폭언을 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아주 중요 사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교실 환기를

0: 위해서 창문을 열었는데 이걸 두고 이제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추위를 느꼈다면서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교사가 상담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1: 야, 일부 학부모님 때문에 참 문제가 있습니다. 교권 침해 행위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드라마처럼 또 물리력이나 뭐 응징 이런 걸로 문제 해결하면 안 되잖아요.
0: 드라마 볼 때 굉장히 시원한데 실제로 굉장히 교육적이진 않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드라마와는 다른 현실적 대안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권 보호국 대신에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에 나오는 정서적 학대 조항을 좀 구체화하거나 학교폭력처럼 교권 침해 사실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거나 혹은 뭐 악성민원, 막고소재 의무화 이런 뭐 교권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등도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1: 예, 학생들의 수업권과 교사들의 교권 이게 좀 교육적인 방식으로 상식적으로 함께 지켜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참모진 개편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 변화를 줬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0: 청와대가 어제 상대적으로 좀 큰 폭으로 참모진을 바꿨는데요. 국정을 홍보하고 언론을 담당할 홍보소통수석에는 성기용 정 연합뉴스 사장 임명이 됐습니다. 성수석은 3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이고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에서 모두 사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이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복지나 교육,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사회수석에는 김경자 우석대 개원교수가 각각 발탁이 됐습니다. 정부가 이제 참모진 개편을 좀 완료한 만큼 앞으로는 개각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예,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의 경력이 좀 논란이 있다면서요?
0: 인사 발표 직후에 가장 논란이 된 인물은 이제 아무래도 한찬식 민정수석이었는데요. 한 수석이 과거 서울 동부지검장 재직 때 맡았던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좀 반발 하기도 했습니다.
1: 환경부 블랙리스트 어떤 사건이에요?
0: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퇴를 좀 압박을 하고 후임 인사 선임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1: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했던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에 이제 임명이 된 거죠.
0: 이게 당시 검찰이 여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밀어붙인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청와대 출신이 주축인 조국혁신당이 한찬식 수석 임명에 굉장히 좀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좀 결론을 좀 지어보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신민숙 전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1: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오늘 이제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 한 줄은요. 트럼프가 얻어낸 건 전쟁 전에도 열려있던 호르무즈 재개방 이렇게 하겠습니다.
1: 갈등을 만들고 해결을 하네.
0: 그러니까 뭐 해결을 하는데 자기가 만들고 해결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1: 해결도 제대로 안 돼서 지금 걱정입니다. 네. 잘 해결되기를. 최기창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요일 날 뵐게요.
0: 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1: 마시멜로우 그리고 조나스 브라더스가 함께한 Live Before You Love Me 띄워드리고요. 전민규 유행사무총장인가 유행본부 시작합니다.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9초 10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계속 차들이 많은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남대교 못 가서 3차로에 사고도 나서 이때가 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한남대교까지 지체고 45분 정도 걸리면서 속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 전후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밀려 있고요. 강변북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5분 정도 소요됩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도 아직 두 길 더 밀리는데요. 강변북로는 광진구와 용산구 일대, 올림픽대로는 잠실과 반포 일대 지체입니다. 또 한강 다리 중에서 월드컵대교와 양화대교가 북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강남 순환로가 오늘 수서 쪽으로 봉천터널 고장차 때문에 많이 밀렸는데요. 고장차 처리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아직은 금천영업소에서 봉천터널까지 서행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세계 정세, 세상의 흐름을 전달하는 굿모닝 FM 트렌드 연합본부 유행본부. 부부간 거리두기 전도사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누구에게나 거리두기는 필요합니다. 네. 유행본부 뭐였지 내가? 본부장인가?
0: 아, 유행사무총장.
1: 사무총장 전민기입니다.
0: 너무 총장님. 예. 네. 내려놓으실 거예요.
1: 아니, 뭐, 미안해요.
0: 너무 하실 거
1: 아니에요. 앞에 멘트 생각하다가 야, 직책을 까먹었어.
0: 개국공신이신데. 휴가 여파가 큰 것 같습니다.
1: 네.
0: 아, 요새 근데 좀 바쁘셔서 네. 좀 피곤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1: 아, 아니 괜찮아요.
0: 괜찮아요?
1: 저는, 예, 저는 잠 안 자도 일이 더 재밌더라고. 일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0: 일이 없으면 오히려 더.
1: 예. 왜냐면 컨디션 일 없이 많이 살아봐가지고 일이 정말 소중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부부간 거리두기. 아. 그런데 예. 거리가 많이 좁혀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제 다툼은 많이 줄었는데
0: 확실히.
1: 이제 그 안에서 12년 살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일도 같이 하니까 저희는 사실 방송도 같이 하고 뭐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집안에서만이라도 좀

0: 좀 각자의 시간을 좀 갖자.
1: 아,
0: 라는 게 아내의 생각입니다.
1: 아내의 생각. 네. 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네. 이제 전민기 총장님하고 정민영 형수하고 같이 네. 방송 나와서 이제 갈등 이런 거 막 얘기할 때
0: 네.
1: 직접적으로 사담으로 하지 않았던 것도 방송에서 솔직하게 막 말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0: 그리고 저희가 약간 이게 거의 다 진짜 뭐 있던 일들을 그대로 하니까 예전에 진짜 막 싸우는 얘기 많이 할 때는 저희가 실제로 싸우던 시절이에요.
1: 그러니까.
0: 근데 요즘에는 뭐 사실 그렇게 다투진 않으니까.
1: 그 이야기 했던 네. 게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저런 얘기까지 방송이라 해서 네. 저 부부 어떻게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0: 맞아요.
1: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 다 하고 나니까 소화가 좀 되는 부분이
0: 소화도
1: 있죠.
0: 소화도 되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전문가분들이 또 붙었어요.
1: 그렇지.
0: 그래서 아 쟤네 위험하다 해주고. 해가지고 이제 상담도 해주고 받다 보니까 이제 서로를 좀 이해하기도 했고
1: 그래.
0: 몰라요 이러다 나중에 방송에서도 싸우잖아요. 그때 우린 진짜 싸우고 있는 거예요.
1: 네. 아 근데 이미 싸울 게 없을 것 같아.
0: 이제는 뭐 싸울 일 별로
1: 진짜
0: 없죠.
1: 예전에 싸울 수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0: 그 요즘에 다투는 건 진짜 여러분들 집안에서 진짜 다 하는 그 투닥투닥거리는 거 다
1: 네, 사소한 거지 사소한 거. 거. 네. 맞아 맞아. 아 어쨌든 이렇게 또 남의 집 귀한 가족 새 프로그램 촬영하시고 활약 중이신데
0: 네.
1: 서로 집에서 이제 안 마주치고 이제 거리두기로 싹싹 자연스럽게 피해 다니는 게 또 굉장히 또 귀여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네. 다 솔직하게 또 해주시는 이 모습 때문에 더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
0: 네.
1: 앞으로 더 행복한 모습 봤으면 좋겠어요.
0: 네,
1: 진짜.
0: 뭐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셔서 어. 제가 일이 많아지면 아마 행복해질 거예요, 가정.
1: 좋습니다.
0: 네, 예.
1: 이 일 중에. 이 일이 으뜸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직책을
0: 거야?
1: 까먹어가지고 전민기 유행 사무총장님과 함께합니다.
0: 본부장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1: 아니요 사무총장이에요. 총장. 알겠습니다. 6월 넷째 주 유행본부 시작해볼까요?
0: 자 좋습니다. 오늘도 제가 유행본부 타이틀에 걸맞은 핫한 키워드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분야는 힙해지려면 꼭 알아야 하는 최신 유행을 소개하는 시간 이름하여
2: Weekly Trend.
1: 아 맞다. 오늘 알아볼 트렌드 어떤 거예요?
0: 행복해서 춤을 추는 게 아닙니다. 일단 추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일단 모르겠고 행복해지는 춤 챌린지.
1: 이제 뭐 이유도 안 붙이네 챌린지에. 일단 모르겠고로 하네. 와 춤추려고 그냥.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어떤 춤이에요?
0: 오늘 챌린지 안무는 정말 쉽습니다.
1: 쉬워요?
0: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 그냥 행복하게 춤을 추기만 하면 됩니다.
1: 어, 좋아, 좋아.
0: 춤은 이제 뭐 거의 그냥 리듬 타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행사장에 있는 키 큰 풍선 있잖아요. 그 약간 흐느적거리는 거.
1: 흐느적거리는 거. 네.
0: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나 뭐 그 관광버스 춤 같기도 해요. 어르신들이 예전에 우리 한때 유행했던. 네. 근데 이제 춤보다는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 바로 표정입니다.
1: 아.
0: 그 얼굴에서 찐 행복이 느껴져야 돼요.
1: 아하.
0: 그래서 이 챌린지를 좀 진정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하는 거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흠. 어떤 느낌인지 좀 한번 약간 좀 들어볼게요.
1: 네.
0: 네. 아 노래부터가
1: 제이슨 브라질.
0: 네.
1: 내 노래네요.
0: 이것도 우리가 잘하지.
1: 이런
0: 거 맞추는
1: 거. 요 정도 덩실덩실 잘하지.
0: 맞습니다.
1: 예.
0: 예.
1: 찐 행복 느껴지네. 이제 표정이 그쵸. 행복하게 해야 되네.
0: 그러니까 이거 보는 분들이 자체도 행복하고 추는 분들 자체도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월요병으로 힘든 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이 챌린지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억지 텐션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억지로라도 좀 웃어보자라는 마음에서
1: 그래.
0: 가지고 와봤습니다.
1: 그래 그래.
0: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축제 시즌이거든요. 이제 찾아보면은 페스티벌 가서 아 일단 모르겠고 행복해지는 춤을 추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스티벌에서 리듬 타고 싶은데 몸치라서 좀 고민인 분들 이걸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
0: 예, 그러면 이제 페스티벌을 즐기는 나. 멋들어진 춤을 출 수 있는 나, 축제를 진정으로 만끽하는 나라는 뭐 컨셉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챌린지는 늘 안무가 있어가지고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0: 네.
1: 그냥 리듬만 타면 돼요. 이분들 지금 찾아보면 몸 움직임들이 제가 이제 외할머니 댁 가면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0: 네.
1: 음악 나오면 다 이렇게 움직이세요. 이거밖에 없어. 손을 양쪽으로 흔드시는 거.
0: 예전에 명절에 시골 가면 이렇게 딱
1: 다 이렇게 흔드시잖아요.
0: 틀어놓고서.
1: 예, 맞습니다. 젊은 분들이 왜 이러시나.
0: 네.
1: 어쨌든 요 챌린지 저희 뭐 아주 익숙합니다. 이 노래.
0: 맞아요.
1: 일단 노래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아까 말씀해 브라질. 주셨지만 네. 대한민국을 휩쓴 팝스타잖아요. 제이슨 무라즈의 명곡 I'm Yours가 챌린지 송으로 쓰이고.
1: 딱 좋다.
0: 이 노래는 사실 원래

0: 부터 들으면 좀 약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곡이잖아요.
1: 기분 좋아져요.
0: 예, 그만큼 챌린지는 뭐 동작이나 춤뿐만이 아니라 노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한 크리에이터가 이 노래 인트로에 맞춰서 밝은 표정으로 춤을 추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퍼지면서 이 챌린지가 지금 유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단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 춤 챌린지를 찍어 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100만 조회수 찍고 행복해서 추는 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만들어서 올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것들은 아마 저희가 하는 거 워낙 전문적이라 따라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저희가 잘 추잖아.
1: 어느덧 우리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됐나 싶기도 한데.
0: 우리 무시하면 안 돼. 몇 년 한 거예요.
1: 우리 생각보다 지금. 많이 했어. 네. 경력이 지금 보통 경력이 아닙니다.
0: 맞습니다.
1: 예, 여러분들 그렇게 웃고 조롱할 능력이 아니에요. 저희. 그
0: 지난주 영상도 얼마나 재밌게. 저 얼굴 많은 분들이 부었다고 하시다. 좀 붓긴 부었었어요.
1: 분팔라 근데 형 잘하더라. 네.
0: 잘하죠.
1: 나 뒤에 있어서 몰랐잖아요. 네.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0: 그때 찔린 눈이 아직도.
1: 자, 저희가 또 남겨놓을 테니까 굿모닝 FM 인별로 오셔가지고 조롱해 주셔도 좋고요. 댓글 좀 남겨주세요. 반응을 남겨주셔야 저희가 보시는구나 하고 계속합니다. 6월 넷째 주 유행본부 다음 파트 넘어가 볼까요?
0: 네, 이번에는요.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1: 위클리 피플. 화제의 인물 바로 소개해 주시죠.
0: 테디에 이은 리공내곡의 대명사죠. 바로 가수 존박씨입니다.
1: 아, 존박씨 또 커버 너무 잘하죠.
0: 그렇죠.
1: 네, 노래를 너무 잘하고 맞아. 음악적으로도 훌륭하니까 네. 마치 내 노래처럼 진짜 재소화하는 능력 보통이 아닙니다. 리공내곡 송스틸러로 유명하죠.
0: 이 부르기만 하면 그냥 원곡을 뺏어버리는 원조 리공내곡의 대명사 테디도 좀 인정할 맞아요. 수밖에 없을 원조예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최근 존박씨가 부른 라센네의 리셋네 러브 호텔 미안합니다.
1: 큰일 나요. 총장님. 저희 코너 없어져요.
0: 아, 나 왜 그렇게 했지 또.
1: 리셋네 리셋네.
0: 아, 얼마 전에 그런 식당을 좀 갔다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리셋네 러브 호텔을 커버한 영상이 화제입니다. 이 곡을 리셋네가 보는 앞에서 불렀는데 원곡자의 반응만 봐도 존박씨가 얼마나 원곡을 색다르게 잘 소화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1: 멋져 멋져. 정성이 있어.
0: 네,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0: 와, 너무 좋다.
1: 아, 신나.
0: 예. 네.
1: 잘 어울려. 잘 어울려.
0: 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들이랑 아. 이거 맨날 차 안에서 들었는데.
1: 아, 진짜?
0: 네.
1: 예, 라센느가 아닌 리센느. 입니다.
0: 아, 노안이 와가지고 요즘에.
1: 자, 예. 근데 어쩌다가 존박씨가 이 꺼제야호 리센느 곡을 커버를 하게 된 거죠?
0: 그 존박씨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존이냐 박이냐 이 콘텐츠 중 하나인데 제목은 리센느와 멜론 1위 기우제 지냈습니다. 입니다. 참 요새는 이것도 잘 뽑아내 제목도.
1: 잘 뽑아내.
0: 그래서 말 그대로 리센느 노래를 음원 차트 1위에 만들어주기 위한 콘텐츠인데 그 방법으로 존박씨가 자신의 무기인 목소리를 택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존박과 리센느의 만남이 그러다 보니까 성사가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리센느 원희 씨 유튜브 채널 PD가 과거 그 존박 씨 유튜브 채널의 담당 PD였어요.
1: 아, 이렇게 연결되구나.
0: 이런 또 인연이 있었다.
1: 그래 그래.
0: 그래서 의리로 성사된 만남인 건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 영상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러브어택이 꾸준히 화제가 되면서 지금 멜론 탑백 차트 최고 순위 5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1: 온 세상이 지금 기운이 모이고 있어요.
0: 네.
1: 리센느한테.
0: 맞아.
1: 너무 너무 핫하고 너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또 멤버들이.
0: 그니까.
1: 예. 그리고 그 겸손하고 소박한 소탄한 모습이 어쩜 이렇게 예뻐요.
0: 참 요즘은 인성까지 다 갖추어야만 스타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정말 정말.
0: 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예.
0: 나 인성 좀 부족한가?
1: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일단 라센느라고 해서 이미
0: 아이, 그만해.
1: 큰일 났어요 지금.
0: 아, 리센느 분들 사랑합니다.
1: 예. 존박 씨가 커버한 노래 중에 화제된 노래들 좀 알려주시죠.
0: 그 에스파의 위플래시 있잖아요.
1: 걸그룹 노래 전문이네.
0: 그러네.
1: 아.
0: 이것도 이제 원곡의 분위기 살리면서 색다른 매력을 전해주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Drop one look, give them a fire.

0: 이 에스파가 쇠만 노래로 유명하잖아요. 예. 네티즌들은 존박씨 버전 듣고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 형은 그냥 쇠맛도 아니고 중금속인.
1: 야, 댓글 센스 좋다.
0: 톤이 사기다. 저음의 중요성이 느껴지는 커버곡임. 아,

0: 진짜 톤 좋아요.
1: Let's do the whiplash.
0: 예, 뭐 옹알이 하시면 안 되고요. 라디오에서 옹알이 하면 사고잖아요.
1: Let's do the whiplash.
0: 쪼쪼쪼로 리플래시요. 존박씨가 배설한 노래. 요 하나 더 들어볼까요?
1: 네, 이번에 그 MBC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나왔을 때 부른 커버곡인데 제니의 만트라 이 존박씨 버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와, 톤이 자기네. 진짜 톤이 자기야.
1: 맞아요.
0: 쫀득쫀득합니다.
1: 네, 이렇게 쭉 존박 씨의 니곡내곡 시리즈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저는 그 테디 버전의 러브어택도 좀 궁금한데
0: 아, 네,
1: 한번 해보실래요? 나중에.
0: 약간 탐나기는 하더라고요. 리듬이 제가 이제 하는 밴드가 있어요. 핸섬 피플이라고.
1: 핸섬 피플.
0: 거기가 이제 펑키를 하니까 네. 펑키 리듬을 좀 쓰니까 디스코로 네. 좀 만들면 좋을 것 같더라고. 딱 그걸로
1: 해봐요 좀.
0: 근데 그거는 이제 제 파트너인 제 단짝인
1: 누구?
0: 예, 그 멤버가 한 명 있습니다. 아, 핸섬 담당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피플이고
1: 그분이 허락해 줘야 돼요?
0: 그분이 음악을 하는데 바빠요.
1: 바쁘다고?
0: 바빠.
1: 그럼 해체해.
0: 해체도 안 해. 그리고 또 어디 나가면 또 핸섬 피플이라고 또 수식을 쓰더라 또.
1: 아, 알겠습니다.
0: 어쨌든 예, 네. 그분이 방송을 듣기를 바라면서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존박 씨의 노래를 들어야죠.
1: 좋아요.
0: 진짜 감성적인 이 노래 이분이 좋아해죠. 자꾸 걸그룹 노래 부르네. Falling 듣고 올게요.

0: 너무 좋다 너무 좋아.
1: 네.
0: 존박의 Falling 듣고 오셨습니다. 박영숙님이 존박씨 저 세상 저음 하트 너무 좋아요.
1: 진짜
0: 6766번님이 네. 존박 버전 위플래시 들으니까 오. 예전 장혁씨 생각난다고 랩스타일이 비슷해요.
1: 맞아.
0: 예, 그때 들은 음악은 너무 익숙한데
1: 얼마나 좋아
0: 얼마나 좋아 달라요. 근데 다르긴 달라요.
1: 얼마나 좋아.
0: 자 맞아 파트 가볼까요?
1: 네 이번엔 요즘 화제인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Weekly Content.
0: 오늘 소개해주실 컨텐츠 어떤 거예요?
1: 전국의 아들 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마음이 뜨뜻해지는 컨텐츠 권고사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50대 아줌마예요 입니다.
0: 뭐 소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떤 콘텐츠예요?
1: 사실 소개 멘트는 이제 콘텐츠 제목까지는 아니고 시그니처 멘트 같은 건데 그 인별그램 문워킹이라는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0: 문워킹.
1: 네. 예. 한 50대 중년 여성이시고 그분의 콘텐츠인데 이 여성분은 권고사직을 당하고 일을 그만둔 다음에 여행 크리에이터에 도전하는 영상을 자신의 계정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우리네 어머니들 그 자체라 인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물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 그 서툰 모습 보고 있으면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 또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0: 예.
1: 이 문워킹님도 그 서툰 모습이 아주 매력적인 그런 분입니다. 특히 이제 여행 영상 중간중간에 음식 먹방 하는데 그 중요한 음식은 하나도 안 나오고 본인의 입술 클로즈업 샷을 막 찍는다든지 뭔지 알죠? 왜냐면 이 영상 찍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0: 익숙하지 않으니까.
1: 그 잘 만들어진 영상과는 다른 모습이 더 재밌게 느껴지는 거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그 권고사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50대 여성의 여행 크리에이터 도전기 좀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50대 아줌마예요. 여행 크리에이터를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짜잔! 원래 한복을 빌리면 입장료가 무료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닫혀있네요. AI로 한복을 입어볼게요. 괴물파전 ASMR. 예고 없이 내게 다가온 권고사직. 어쩔 수 없지. 일단 걸어보자.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볼까.
0: 아, 너무 사랑스러우시네.
1: 그러니까 원래 이분 자체가 좀 사랑스러우시네. 분인 것 같아.
0: 예, 예. 그리고 약간 허언증 있으시고 AI를 입어볼게요 하고 AI 안 입으시네. 아니, 귀찮으셔가지고 안 입으시고
1: 안 알아보고 가서 문도 닫혀있고.
0: 예, 네. 완전 피네요. 완전 피.
1: 네.
0: 우리 어머니 같아서 우리 또 큰 누님 같아서 괜히 웃음나고 사랑스럽습니다. 많은 또 어린 친구들 아들딸들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그런지 이제 게시물 댓글에 전국의 아들딸들이 총 출동했는데 우리 엄마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웃겨요. 편집 실력 느시면 서운할 듯. 엄마 보고 싶었는데 영상 보고 힐링했어요. 카메라 볼에 붙이시고 ASMR 한 거 너무 웃겨요 등등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응원 댓글뿐만 아니라 여행 유튜버로 자리 잡기 위한 조언도 지금 넘치고 있는데 음식 ASMR 해주세요. 여행지 여기 가주세요. 특히 이제 노래 아까 들어보셨지만 잘 부르세요.
0: 잘 부르세요. 톤도 좋으세요.
1: 노래 불러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아예 영상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는 게 지금 소 코너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0: 좋다 좋다. 거의 라디오 DJ 같은 표정... 느낌이에요. 아니 네. 이게 좀 익숙하고 뭐 유리하고 이런 것보다 예, 좀 서툴러도
1: 맞아.
0: 선한 분이신 게 느껴져서
1: 그건
0: 약간 힐링 되는 것 같아. 네, 마음이
1: 맞습니다.
0: 따뜻해집니다.
1: 네.
0: 혼자 여행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1: 지금 방송을 듣는 많은 아들들이 좀 뜨끔할지도 모르는데 아드님이랑 함께 다닌다고
0: 아, 아드님이 찍어주는 거 있나 보다. 네.
1: 그래서 문워킹님은 댓글을 통해서 아주 든든한 아들이에요. 엄마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용기를 매일 주고 응원해주는 아들이지요 라고 남겼습니다. 예. 우리 아들도 이 방송을 좀 듣고 있기를 바랍니다.
0: 유관인 잘하잖아요. 지금도 잘한데 더 잘하기를 바라는.
1: 근데 부모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0: 그래요.
1: 좀만 더 잘하거라.
0: 부모 욕심은 원래 아들이 잘 자라기를 쪽으로 네. 가는데 나한테 잘하라고 지금. 다르다. 보법이 다르다.
1: 네. 예. 지가 잘 돼야 나한테도 잘하지.
0: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성실하신 것 같은데
1: 네.
0: 전 직장에서도 권고사직 한 걸 좀 이거 보고 이제 후회하실 수도 있겠어요.
1: 안 그래도 지금 전 직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볼 생각 없냐고 연락이 왔어요. 아 이건 좀 그렇다 그죠?
0: 예.
1: 참고로 전 직장은 전쟁으로 인한 재료 수급의 어려움 때문에 생산이 중단되면서 권고사직이 됐던 거래요.
0: 회사가 그래도. 어려워지면서 예.
1: 그래서 전 직장에 대한 안 좋은 마음 없으신데 연락받고 좀 흔들리긴 했지만 지금 마음을 다 잡았다라고 말씀하셨고
0: 어허.
1: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면 편한

0: 하겠지만 사실 10년 뒤 자신을 생각했을 때 못해본 걸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리고 이분 또 다른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아름다운 그 문화유산을 영어로 알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1: 오, 멋지다.
0: 그래서 이렇게 나이에 상관없이 여전히 좀 꿈도 꾸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응원을 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8158번님이 저도 이분 팔로우 중이에요. 귀여우시고 노래랑 영어도 아주 잘하세요. 호호호.
0: 차윤실님 나 52세인데 어머니 갔다 해서 상처. 난 영원한 누나요.
1: 예, 저희가 이제 얘기한 거는 10대 애들 네. 시점에서
0: 충분히 어머님 맞죠.
1: 예, 저희한테는 누나죠.
0: 나도 아버님인데 어디가 뭐.
1: 예, 그렇죠. 예,
0: 그러나 누나 맞습니다.
1: 받아들여야 돼요. 네. 윤실님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쯤에서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변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이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5: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3: 아, 너무 사랑스럽다. 노래 자체도
6: 좋은 노래예요.
3: 이상우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어릴 때 최애 노래였는데
6: 저도 좋아했어요.
3: 오랜만에 띄워드리면서 저희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사무총장님과 함께하는 유행본부.
6: 네.
3: 예, 새로운 PD가
6: 네.
3: 또 이 코너 최애라고.
6: 매 코너마다 또 그러는 거 아니겠죠?
3: 어? 역시 눈치 빨라.
6: 네.
3: 역시 눈치 빨라.
6: 네, 그럴 수 있어요.
3: 그렇습니다. 네.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서.
6: 네.
3: 조만간 저희 또 개편이라.
6: 아, 개편?
3: 예, 코너 개편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얘기를 안 해줘요, 지금.
6: 아...
3: 아니요. 형은 문제 없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저도 떨려가지고.
6: 네.
3: 개편하기
6: 지금 집을 좀 미리 알아둬야겠네요 제가.
3: 예. 왜, 뭐 하려고요?
6: 뭐 예,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3: 김혜미님이 우리 총장님 지식인 사이드에서 얼굴 봤는데 배용준 닮았어요.
6: 어, 감사합니다.
3: 목소리는 REF 성대현 씨 느낌이었는데.
6: 네.
3: 얼굴 자주 비춰달라고 하네요.
6: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3: 그렇습니다.
6: 네.
3: 자, 같이 인사드릴까요?
6: 네, 좋아요.
3: 여러분,
6: Have a good day.
7: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8: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9: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다 인싸.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큰 도로도 그렇고요. 아스팔트나 보도블럭 새로 정비하는 곳들 꽤 보이더라고요. 이게 참 여름에 뜨거운 뙤약볕에 또 장마, 집중호우까지 여름 한번 보내고 나면은 도로는 또 금방 여기저기 패이고 망가질 테지만 우린 그걸 알면서도 가지런히 정돈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혹독한 여름을 무사히 날 수 있는 거니까. 자, 망가질 수 있지만 일단은 열심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도 반듯하게. 자, 그런 마음으로 월요일을 시작해야겠죠? 6월 22일 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